0: 짜. 진짜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스티커도 짠.
1: 예방주사 맞지 않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0: 아이, 왕자 소아과가 언제 생긴 거지? 아. 민서, 너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어? 예방주사 맞은데 막 붓고 그러면 엄마랑 왕자 소아과 다시 가자. 알았지?
1: 아이, 붓긴 왜 보여. 주사 맞지도 않았지. 아무튼 괜찮아요.
0: 그래.
2: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여기는 크크.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리는가 오버.
3: 여기는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린다 오빠.
2: 지금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홍민서 어린이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다 오바. 내가 홍민서 어린이 팔뚝에 너희 작은 빨간 집모기만 들을 수 있는 삐삐 스티커를 붙여놨지.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를 만나면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오바.
3: 알았다 오바. 아니, 이 소리는! 어, 바로 제가! 네, 공격!
0: 이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두시네. 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지?
1: 이게 뭐야?
3: 난 작은 빨간 집 먹기. 나한테 물리면 일본 내염에 걸리게 되지.
0: 일본 내염? 우린 일본 내염 안 무섭거든? 난 어릴 때 일본 내염 예방접종 했고 우리 딸은 방금 전에 왕자세마대 예방주사 맞았거든?
1: 엄마! 난 사실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0: 뭐?
1: 아니, 그 왕자쌤이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그냥 이 스티커만 붙여줘서.

0: 이란이란 딩동댕 삼총사가 내 계획을 또 방해하는구만.
1: 어? 저 사람 아까 그 간호사 아니야? 감히 사기를 쳐? 널로와 널로와.
2: 진정하시고 민서랑 잠깐 피해 계세요.
1: 네. 네.
3: 악당 크크! 악당 짓도 정도껏 해야지!
4: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려는 못된 신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0: 하! 너희들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이야!

0: 아니 받아라 작은 빨간 진목이 소환.
1: 이걸로 어리 먹어.
2: 그렇다면 딩딩 바라. 일단 쫓아냈지만 모기들 곧 다시 돌아올 거야.
1: 어떡하지?
0: 하, 어떡하지 뭘 어떡해. 모기들한테 물려 뜯기는 수밖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지금 뭘 붙인 거야?
1: 뭔지는 곧 알게 될 걸요?
0: 설마! 회장! 나 일본 대형 대박 사업 받았단 말이야! 살려줘!
2: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1: 동동!
3: 딩딩!

0: 고기가 뭐길래?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와!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3: 민서야,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을 지키는 용사가 내 몸속에 생기는 거야.
4: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
2: 아~ 엄마, 얼른 병원 가요. 나 예방주사 맞을래요.
5: 그래, 가자 우리 딸.
1: 민서야, 우리도 같이 가줄게.
2: 좋아.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8: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

0: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장!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0: 넷, 다섯.
2: 여기 숨자.
0: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4: 난 여기.
5: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1: 여긴 못 찾겠지.
0: 저기가 좋겠다.
6: 좁을 것 같은데.
0: 같이 숨자.
6: 밀면 어떡해.
4: 미안. 그럼.
0: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4: 어디?
0: 뭔가 본 것 같은데?
6: 에디, 루디.
0: 찾았다.
4: 들켰어.
3: 잘 숨었는데.
4: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0: 우린 못 찾겠지.
7: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0: 여기 있는데. 찾았다.
3: 어떻게 찾았지?
6: 저 보면 보이거든.
0: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6: 또 누굴 찾지?
5: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6: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5: 어떻게 찾았지?
0: 통통이도 찾아냈어.
6: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찾았지. 다 보인다니까.
1: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0: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1: 저쪽이 수상한데?

0: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1: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0: 어떻게 찾아낸 거야?
1: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0: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1: 내가? 그런 적 없는데.
0: 그럼 뭐였지?
1: 뽀로로, 너도 착했네.
2: 베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3: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저거야!
3: 뭐?
0: 없어졌어.
3: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4: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5: 빨리 와, 코비.
4: 사진 나왔어. 자.
1: 고마워.
0: 나도 보자.
4: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1: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1: 정말? 뭘까?
0: 크랑크랑. 이게 뭐지?
3: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3: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3: 그렇네.
4: 뭐가 있다는 거야?
1: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0: 이게 뭐지?
4: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1: 혹시 요정 같은 건가?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5: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3: 요정은 무슨?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3: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6: 못 봤어.
3: 너희는?
1: 크랑크랑.
7: 나도 못 봤는데.
8: 나도.
0: 난 봤다니까.
3: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3: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1: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3: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6: 나도 같이 갈게.
3: 어?
6: 같이 가.
3: 다 가버렸네.
9: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 크랑!
0: 요정아!
1: 크랑크랑!
6: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7: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4: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1: 이따가. 패티, 가보자. 요정아.
0: 아니네.
4: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4: 응.
0: 어디 보자.

0: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그럼. 요정 나오라고.
1: 그럼 그럼
0: 뭐가?
1: 어?
0: 찾았다.
1: 그럼 조심해 조심. 그럼 그럼
0: 물 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0: 가보자.
1: 그럼 그럼.
2: 물고기들이었네요.

0: 요정 찾았어?
1: 크랑크랑.
0: 너흰?
2: 우리도 못 찾았어.
0: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어, 좀 쉬자. 뭐야?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넌 누구야?
2: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서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2: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1: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이제 안심해도 돼.
1: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1: 어?
3: 에디가 꿈꿨나 봐.
2: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1: 잠깐 잠들었나 봐.
2: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1: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기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0: 윙윙윙 꿀벌 로봇.
1: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2: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1: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3: 저게 뭐야?
1: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켓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0: 모일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 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근사하겠죠?
2: 네,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는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0: 조던치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네.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지.

0: 지금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이야!
1: 이제 어떡하지?
2: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아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 빌다 출동!
3: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2: 절대 그럴 순 없지.
3: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알아?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앱이?
1: 네. 과연 어떤 앱이길래 상을 받았는지? 엄마!
2: 네, 엄마 나왔습니다.
1: 어떤 앱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3: 이용자들이 서로 장난감을 공유하는 일명 장난감 아나바다 앱이에요.
1: 아나바다라면 장난감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앱이겠네요.
3: 그렇죠. 또 최근에는 장난감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성분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1: 그렇군요. 아줌마,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엄마, 축하해요.
2: 고마워요.
1: 이상 다이봄 채널이었습니다.

0: 와, 희모 진짜 대단해. 웹 만들어서 상을 다 받고.
1: 그니까. 대박, 짱. 짱.
2: 근데 앱이 뭐야?
0: 앱? 이런 거. 스마트폰에 있는 앱.
3: 깨소금 톡, 뿜 카메라, 타자 버스. 이런 게 다 앱이야.
2: 그럼 휴대폰에 깔려있는 게임도 앱이야?
1: 맞아.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고 응용 프로그램을 뜻해. 깨소금톡은 친구랑 채팅할 때, 뿜카메라는 사진을 예쁘게 찍을 때, 타저버스는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쓰지. 이렇게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불러. 근데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에도 있다?
2: 컴퓨터에도?
1: 아, 알겠다.
4: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장.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림판.
1: 이런 게 다 응용 프로그램인 거지?
2: 오!
1: 예!
2: 그럼 비트가 저렇게 귤껍질 먹는 거, 저것도 응용 프로그램이겠네.
1: 이다. 오. 오. 맞아. 비트가 저렇게 쓰레기 먹는 거,
4: 체온 측정하는 거,
1: 초록불 정상 체온,
4: 스마일샷 찍는 거, 방향제 뿌리는 거 모두 비트한테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한 거야.
5: 얘들아!
1: 엄마!
0: 엄마!
1: 아줌마 축하드려요.
0: 이모 축하해.
5: 고마워. 이렇게 상 받은 건 다 우리 다음이 덕분이야.
2: 다음이 덕분이요?
6: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서, 엄마가 일 열심히 해서 상 받았으니까. 그치, 엄마?
5: 그건 아니고.
1: 아니래잖아.
6: 엄마.
0: 그럼 왜 다음이 덕분이야, 이모?
7: 우리 다음이는 아주 착한 어린이지만 딱 하나.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그걸 사줄 때까지 떼를 쓰는 버릇이 있었어.
6: 아,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1: 이다.
6: 아니야, 이제는 안 그래.
5: 그래, 이젠 안 그러지.
4: 엄마는 생각했지?

0: 애들은 자꾸 새 장난감을 원하는데 매번 새 걸 사줄 수도 없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 고민 끝에 만들게 된 거야.
1: 거봐, 내 덕분 맞지?
2: 잘했다, 잘했어.
3: 모든 개발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나 내 주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1: 엄마, 나 때문에 상 받았으니까 나 맛있는 거 만들어줘.
3: 오케이. 뭐 먹고 싶은데?
1: 홍시 주스.
3: 오, 좋았어. 갑시다. 홍시 주스가 먹고 싶었어?
1: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그럼 우리도 앱 개발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4: 오, 그리고 이모한테 우리가 생각한 앱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겠네.
1: 우와, 근데 다혜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4: 우리가 직접?
1: 우리도 조금만 배우면 간단한 앱은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 간단한 게 아니면? 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그때 만들자.
4: 콜! 그럼 지금부터 아이디어 생각하기 시작!
1: 그래, 재밌겠다! 예!

0: 지금부터 제1회 다이봄 앱 어워드를 시작합니다. 다앱, 뽐나, 그리고 서태 오빠가 각자 만들고 싶은 앱을 생각해봤는데요.
1: 보시고 어떤 앱이 좋은지 투표해주세요.
0: 그럼 먼저 뽐나의 앱을 소개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그날의 패션입니다.
2: 매일 아침, 오늘은 뭐 입지? 고민되시죠? 그날의 패션 앱을 이용하면 고민 해결! 내 옷들을 카메라로 찍어 옷장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옷장을 클릭하면 그날의 날씨와 색깔 조합 등을 고려해 입을 옷을 골라줍니다.
3: 우와. 그날의 패션에 마음에 쏙 든.
0: 와, 이런 앱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쵸? 자, 다음은 서티브오빠의 앱을 소개합니다.
1: 자,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착한 급식입니다.
4: 여러분은 학교 급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학교 급식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급식 사진을 찍어 착한 급식 앱에 올려주세요. 착한 급식 앱은 학교 간의 급식 메뉴를 공유하고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을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거고요.
1: 좋은 레시피는 서로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0: 서팀 오빠 아이디어 좋은데?
1: 아니 뭐 생활 속의 아이디어니까.
5: 저도 생활 속 아이디어로 앱을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왕따 방지 지우개, 줄여서 왕방개입니다.
2: 이 앱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욕설을 쓰거나 친구를 왕따시키는 말을 하면 그 즉시 나쁜 말이 지워지는 앱인데요. 대화방에서 나쁜 말이 10번 이상 계속되면 펑! 대화방이 삭제되는 기능도 갖고 있죠. 또한 나쁜 말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으면 바른말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1: 우와! 우리 아이디어 진짜 다 좋다. 다 좋아.
0: 그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디어 중 딱 하나만 뽑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골라 투표해주세요.
5: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지 각자 만들고 싶은 앱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0: 그럼 다이봄 앱 어워드 오늘은 여기까지.
6: 안녕.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뭉치. 산책길도 한적하니 아주 신났죠?
1: 아무도 없고 저 최뭉치야. 들어가면 죽는다 진짜다.
0: 어, 나 저맘 알아.
1: 아니다 했다.
0: 아니다.
1: 들어가는 거 아니다 했다.
0: 말 들어라.
1: 마! 야, 나와!
0: 아, 시원하다, 이거. 옆입 스치는 느낌이고, 색다른 느낌이고, 이거. 이 몸에 촥촥 감기는 게 이거 좋다, 이거. 뭐야? 아빠만도 모르고 신났네요.
1: 마!
0: 아유, 뭉치야, 어떡하니? 아빠 화났다.
1: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씨, 완전 끊어버린다, 이거.
0: 뭉치 표정 좀 봐요. 이제 상황 파악 됐나 봐요. 털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나 보네.
1: 뭉치 안 찔리나? 이 바늘이다, 바늘.
0: 아이고.
1: 내 손 안 닿았으면 실내도 들어갔어야 될 텐데. 근데 딱히 먹는 게.
0: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지, 나는. 분위기 심각한데요.
1: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안 돼 이제 약속했고.
0: 이야, 드디어 아프셨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발랄 모드로 돌아온 뭉치.
2: 너 들어가려고 얼마나.
1: 뭉치 저 연못에 인사해. 어? 왜 울상이야? 연못이랑 헤어지기 싫어? 어?
0: 막상도 가려니까 아쉽긴 한가 봐요.
1: 다음에 나 또 들어갈게.
3: 바이바이.
1: 알았지?
0: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 중인 두 강아지. 바로 동구와 은동 형제랍니다. 오, 카리스마. 차분한 매력의 형 동구. 반면 동생 은동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강아지인데요. 두 강아지를 뒤로 하고 바다 위 보트에 오른 보호자님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은동이와 동구. 바다에 빠졌다고 착각한 모양인데요.
4: 어머, 생각보다 물이 차갑네. 일단 후퇴.
0: 그때 형 동구도 입수를 시도해 보는데요. 오, 이번엔 비장해.
5: 동구야, 추워, 추워, 들어와.
0: 어머,
5: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동굴 좀 봐도, 봐도.
0: 와, 확실히 형은 다르네요. 이 차디찬 바닷물을 가르며 멋지게 헤엄쳐오는 동구. 어머, 기특해. 너무 감동이다.
6: 동구야, 어때? 진짜 멋있지?
0: 느느하네요. 멋있다, 동구. 그리고 그 시각 은동이는요?
7: 내려가려고요. 나봐요, 좀.
5: 은동아, 기다려. 이 어차피 안 들어올 거잖아. 우리 철마 한번 와봐라. 오늘 와봐.
7: 어디 가? 내가? 내가 내려달랬지 간단 말은 안 했는데? 어?
5: 엄마 쥐가 졸졸졸 쫓아가네.
0: 어쨌거나 저쨌거나 용감한 동구와 귀여운 은동이의 엄마 아빠 구출 작전 대성공! 이번에 소개할 가족은 리트리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물놀이 산책을 나온 덕철이네. 개와 오리라니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 새끼 오리 덕철이는 야외 수영이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오, 역시 새끼여도 오리는 오리네요. 본능의 몸을 맡기고 멋있게 수영을 즐기는 덕철. 첫 수영이라면서 벌써 여유가 넘치는데요.
8: 어, 잘하네.
7: 꼬맹아, 잘하고 있니? 나 봤어? 나 수영 겁나 잘해. 천재인가 봐.
8: 덕철, 덕철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7: 아이 참, 아이 산 넘어 산, 바위 넘어 바위구만.
5: 옳지.
7: 으쩌, 으쩌.
0: 어, 꽤 높을 텐데

0: 그냥 냅다 점프해버리는 덕철. 이 친구 거침없네요.
1: 털 제대로 말려라. 그러다 감기 걸린다.
0: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새끼 우리 덕철이. 짜잔! 우리 덕철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답니다. 우리 6마리와 개 5마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덕철이네. 아주 복작복작하죠?
2: 꼬리 밑에 이거 뭐야?
0: 오리 동생의 짓궂은 호기심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율무. 맛있게 식사 중인 오리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오리가 아닌 게...
3: 냠냠, 너무 맛있어.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지. 냠냠.
4: 아, 진짜 못 살겠네. 뭐야, 봐봐.
0: 사실 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명 물트리버 친구들인데요.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건 잠시뿐. 이대로 싱겁게 산책으로만 끝낼 수 없다. 화끈하게 물속으로 냅다 뛰어드는 순덕.
5: 순덕!
0: 아, 보호자님. 머리 질끈 아파 오시죠.
5: 순덕!
1: 엄마 미안.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좋아.
0: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얘들아. 자, 실컷 놀고 나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5: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유수영 하루 종일 할 순 없잖아.
1: 물도 너무 좋고 모래도 좋고 개운해. 개운해. 아, 끝난 줄 알았지.
0: 어우, 보호자님,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제야 와닿네요. 어우, 흙탕물 계속 나와.
1: 엄마, 미안.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하네.
0: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영웅 헌개맨. 자, 맛있게 먹어.
1: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2: 뭐? 또 다른 공식?
3: 그게 뭔데?
1: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듣고 보니 그러네.
1: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4: 헐, 그것도 맞아.
3: 어, 가만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5: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6: 몰라.
7: 코를 빨아.

0: 난 그럼 역시
1: 천능매?
0: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1: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2: 무찌려주마!
1: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헐.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3: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1: 나와라, 천능력! 불쌍하면 왜 안 반짝이는 거야?
3: 이 가시면 블랙의 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모습을 친히 모셔가지 마.
1: 오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4: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3: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4: 셋!
3: 제법이야.

0: 이건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1: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5: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처음.
6: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5: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6: 당연히 도와야죠.
5: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5: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6: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5: 번개 고속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5: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7: 내가 도와줄게.
1: 방어마!
7: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6: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1: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6: 윙 날아다니는 벌?
1: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6: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6: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0: 많지 않아?
1: 응, 맞아, 맞아.
0: 희망이 물이 풀어질지도 몰라.
1: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0: 맞아.
2: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3: 저요!
4: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3: 네!
2: 자.
3: 어때, 희망아?
4: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2: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1: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3: 맞아, 맞아.
2: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3: 예, 썰, 지, 썰, 노래미, 박설!
5: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6: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7: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1: 어?
6: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8: 왜 죽여꾸리가 피해왔군. 공격해주지, 반기면.
1: 번개는 어느 정도 피해요?
7: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3: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2: 축하해, 강희야.
7: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9: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7: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로 바꾸면
9: 초능력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너 동계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오.

0: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1: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빛나, 연습 많이 했네.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좋은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해줘.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번개쌤, 잔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예, 잖아요. 예, 정말 예,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천둥. 천둥은 이거 이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 이거 아닌데.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이잖아.
5: 천둥이 괜찮겠죠?
8: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죠?
8: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9: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천둥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전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3: 따가왕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4: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2: 야,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고, 가서 천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 오겠다.

0: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0: 저 팔찌랑 바꾸면은.
1: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0: 뭐지?
1: 다가 네 마음도 네 힘도 네 번개 보석도 이제 좀 나의 것이야.
2: 아이고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제가 지쳐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보석을 훔친다. 훔친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0: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2: 도사님?
0: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2: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0: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유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2: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0: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봐.

0: 동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보리에서 뽑느라 애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1: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0: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1: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막이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기.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쳐먹고 저 난리야?
2: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0: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1: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3: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1: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2: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들을 넘겨주지 마.
1: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 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4: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2: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5: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2: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6: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은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2: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6: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2: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6: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줘, 고부장.
2: 내일 전무님 배웅해드릴까요?
6: 빨리 사라져줄래?
0: 감히 내 자리를 일단 딴따라로 바꿔채.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5: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2: 작별의식?
5: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셈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2: 싫습니다.
5: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2: 더 싫어.
5: 아, 부장님.
2: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7: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2: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8: 됐다. 크로스 티온 사업 합격했다.
9: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8: 그냥 합격이 아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도리 회원님이랑 소은
2: 최대 금액 지원?
8: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5: 완전 괜찮네.
2: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5: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2: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8: 오, 부장님 굿 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10: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디아유를 설립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사장님!
1: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2: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1: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2: 주민들에게 반발

0: 못하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1: 걱정 마. 계약상 문제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0: 사장님,
1: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개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2: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어기면 그만 아이가.
0: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1: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3: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4: 가고 싶었어요, 부장님.
0: 30분 내로 일리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5: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를...
0: 네, 그럼.
6: 고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7: 벌써 소문 다 났잖아. 아,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6: 달력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손우 씨가 불려가겠네.
8: 아, 글쎄요.
6: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3: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
6: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부장님, 시즌 기획은... 유마트...
0: 내가 왜 이러지?
6: 송우 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소우 씨?
10: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0: 시끄러워요.
10: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0: 아무 일 없습니다.
10: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0: 가기 싫었어요.
10: 예?
0: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10: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0: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2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10: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0: 미안합니다, 소은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10: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0: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10: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0: 그럼 일어나죠.
10: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0: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이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3: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0: 무단결근 후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군.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10: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11: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12: 아가, 잡지마! 손대요!
11: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10: 배추동 도사 측근에

0: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1: 확실히 계곡에 긴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2: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1: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2: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선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1: 배추자 상무님이요?
2: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1: 흉터라뇨?
2: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1: 역시 증거가 있었어.
3: 고부장님, 무슨 일로?
1: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3: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3: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1: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3: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건 터질까?
1: 사고?
4: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3: 에이, 그걸 믿냐?
5: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6: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7: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1: 아니요.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7: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1: 일단 저는 배 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7: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8: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7: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만 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9: 배 상무님이요?
8: 아이, 배 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팀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5: 나 못하겠어, 오빠. 이제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 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10: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 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5: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10: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5: 왜?
10: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응? 방화 경력자.
5: 웃음이 나오냐고.
11: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10: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근데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1: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12: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13: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내 빼?
14: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5: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5: 뭐 하는 거야?
1: 양초?
10: 배추자야!
5: 오빠!
1: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8: 불이야!
1: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12: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정규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7: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3: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15: 장난해, 고주리!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1: 죄송합니다, 사장님.
15: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0: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걔?
1: 김구일이 이 녀석.
0: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1: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0: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1: 아니 그
0: 기자들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1: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2: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1: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2: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3: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4: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5: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6: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7: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두리 회원님.
1: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8: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0: 고부장 호출해!
1: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9: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1: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0: 미친 거야? 이게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1: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0: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네.
1: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어?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운 속도가 0.
9: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1: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9: 이게 뭐야?
1: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배임 폴더 왔고 횡령 폴더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0: 그만!
9: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1: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9: 뭔 소리야?
1: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3: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5: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10: 부장님!
5: 빠잉!
10: 빠잉! 빠잉!
11: 어이없어.
1: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12: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1: 아, 감사합니다.
12: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1: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12: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1: 무전무님.
13: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1: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14: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뒀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15: 내가 바보라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14: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숲이 됐지 뭐예요.
16: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 들어 보이소.
17: 네.
16: 어? 잠깐만, 이게 누구?
1: 늦어서 죄송합니다.
14: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1: 안녕하세요, 고두리 회원입니다.
14: 오래오래 행복하게

0: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1: 그러게, 빨리 알아보자. 어? 아비뇽 유수? 아, 아비뇽!
0: 이거 아니야?
1: 아니래. 아빈용이래.
0: 아, 그래?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빨리 알아보자.
1: 그래, 그래.
2: 우와!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0: 시간을 달리는 아비뇽 유수 이야기. 1309년.
1: 소자르크로네!

0: 야, 이거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오늘은 제가 먼저.
2: 오! 요런 컷!
0: 이야, 신기하다.
4: 어? 진짜 신기하다.
5: 진짜 많이 갔더라.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2: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이 문제로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6: 너희 혹시 카노사의 굴욕 알아?
7: 네!
8: 오, 아는 게 많구만. 카노사의 굴욕 때
1: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9: 성직자 임명 못해!
1: 임명할 거야!
8: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직자 임명 문제로 이 대립을 했는데
1: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10: 이참에 교황은 쫓아냅시다.
11: 그럽시다.
10: 그럽시다.
8: 그럽시다. 황제가 제후들을 믿고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하자.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교황도 황제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했고.
6: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야?
8: 제후들이 등을 돌리면서 위기에 빠진 황제가
12: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성아, 제발.
8: 교황이 있던 카누사 성 앞에서 용서를 빌었던 사건이 카누사의 굴욕이었지. 그 뒤로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에게 온전히 내주면서 교황의 권위가 쉽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1: 신이 원하신다.
13: 신이 원하신다. 신이 원하신다.
8: 교황이 가톨릭 세력을 넓히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처음 빼고 다 치면서.
14: 아니, 이 신의 뜻이라면서 왜 전쟁에서 졌을까?
1: 아, 교황 말도 다 믿을 게 못 되네.
14: 맞아.
8: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
12: 창피해 죽겠네. 아니, 십자군 전쟁에서도 치고 우리를 지지해주던 제후와 기사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고 내 편을 들어줄 세력이 이렇게나 없다니.
8: 그랬어. 영토를 넓히겠다고 전쟁에 참가했던 제후들과 기사들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힘이 약해졌지. 그러자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지.
2: 가만, 지금처럼 교황도 제후들도 힘이 쏙 빠져있을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도 좀 넓히고 내 힘도 좀 한번 키워봐. 파워!
8: 필리프 4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로 한 거야.
3: 혜야,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후들이 십자군 전쟁 때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빈털터립니다.
1: 아, 맞다! 걔네 돈 없지!
8: 그랬어. 당시 영주나 기사들이 교회나 수도원에 성과 집을 팔고 전쟁 자금을 마련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거든. 그러나 계속 전쟁에 패하면서
12: 나 이제 전 재산 다 날렸네. 나 어떡해.
8: 재산을 몽땅 날리거나 죽은 기사들도 많았지.
2: 이거 어떡하나. 전쟁 자금을 어디서 구하지?
3: 전쟁통에 돈 번 사람들이야 있기야 있죠. 돈 빌려주고 영토 얻은 성직자들.
2: 오, 성직자들.
1: 그래, 거기야 거기. 이제부터 성직자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해.
8: 이렇게 필리프 4세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기로 하자.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던 거야.
1: 뭐야?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
14: 걔, 성직자들도 프랑스 국민이라면서 내라고.
1: 아니, 기도해주고 천국 가는 거 도와주는 우리한테 세금이 웬 말이야?
14: 아, 그러게 말입니다. 성아,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십시오.
1: 알았어. 내 말은 듣겠지.
8: 교황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경고를 하자 필리프 4세가 발끈했어.
4: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신이 원하신다면 일으켰던 전쟁도 다 쳐놓고 성직자들한테 세금 꼭 걷을 거야. 세금 걷지 말라니까. 세금 걷을 거야.
8: 이렇게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교황과 프랑스 왕의 대립이 시작됐던 거야.
4: 아, 정답!
2: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하게 되는 문제는?
4: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
2: 네, 정답입니다! 네, 예전의 왕들은 가톨릭교회, 특히 교황의 눈치를 봤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교황권이 약해지자 프랑스의 왕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서 교황과 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8: 이야, 신기하다.
2: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오, 이번에 제가 할게요. 얍! 아, 다섯 한 바퀴 못 간다.
10: 아유, 보너스 받으면 되지 뭐.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부터 교황 눈치 안 볼 거야.
10: 네?
2: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일으키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10: 네? 저 뒤로 사건이 또 일어나요?
8: 그럼 교황과 왕이 대립을 했잖아.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당시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자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
10: 에이, 성직자들이 맨 천만 발치고 너무하네.
14: 이제 믿을 때라고 왕밖에 없어.
7: 그래, 맞아. 나는 왕이 더 세졌으면 좋겠어.
8: 이렇게 왕의 힘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프 4세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지.
5: 이제부터 우리 프랑스는 교황청하고 교역 안 할 거야. 만약 거래하는 자가 있다면 싹 다 잡아가둬.
11: 배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황님은 신의 대리인이신데.
8: 투입 잡을라! 여봐라! 이 자를 끌고 가라!
12: 무슨 일이야?
11: 배아!
10: 가자!
11: 아니, 배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8: 1303년 필리프 4세는 자신을 반대하는 주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거야.
11: 우리 교황 성하께서 가만 안 두실 겁니다. 배아, 실수하시는 거라고요!
10: 조용히 해!
8: 그러자 화가 난 교황이 필리프 4세한테 교서를 보냈어.
5: 성직자를 감옥에 가두면 교황을 욕하는 거라고? 그리고 성직자한테 절대로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 내가 이 말을 들을 것 같아!
8: 필리프 4세는 교황의 말을 무시하고 그날 밤 노트르담 성당으로 성직자와 제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5: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8: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의결을 했어. 그리고는 귀족들에게 명령을 내려 교황청으로 쳐들어가게 했지.
10: 저자를 끌어내!
11: 저기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야!
4: 웃기는 소리! 너도 같은 인간이야.
11: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10: 무엄하다. 그 손 놓아라.
11: 니들은 신이 두렵지도 않아.

0: 뒤로 뭐만 주나? 열고만! 예!
1: 교수님!
0: 그러게, 진작에 우리 폐하마를 들었어야지!
2: 이렇게 필리프 4세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1: 아, 주님.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2: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교황은 얼마 후 죽고, 다음 교황으로 뽑힌 베네딕토 11세 역시 오래 견디지 못했어. 그러자
3: 내가 교황 시켜준 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2: 네. 필리프 4세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앉히고 1305년 로마 교황청이 아닌 프랑스 리옹에서 최초로 교황 대관식을 올렸지. 그리고 필리프 4세는 또
3: 이참에 교황청도 프랑스로 옮기자.
1: 교황청을요?
3: 왜? 싫어?
1: 아니요. 옮겨야죠.
3: 그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자. 알겠지?
2: 네. 이렇게 필리프 4세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고 1309년부터 1377년까지 무려 70여 년간 교황을 머물게 했는데 이 사건을 아비뇽 유스라고 했던 거야.
4: 아, 정답!
5: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4: 아비뇽 유스!
5: 네, 정답입니다! 예! 교황이 아비뇽의 포로처럼 잡혀있었기 때문에 아비뇽 유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교황권보다 왕권이 더 강해지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안녕. 너희들은 교황과 왕처럼 싸우면 안 된다.
1: 안 돼.
2: 안녕.
6: 안녕하세요.
5: 네,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5: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4: 우와,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6: 아, 재밌었어. 근데 왕이랑 교황은 어떻게 맨날 싸웠네.
3: 그러니까 형아, 우리는 싸우지 말자.
6: 그래.
7: 영길아, 승환아, 엄마가 불닭했는데 맛 좀 볼래?
6: 아, 그래, 내가 오늘 가. 비야,
4: 아, 형아, 싸우지 않기로 했잖아. 같이 가.

0: 아, 형아, 빨리 앉아.
1: 아, 앉고 있잖아.
0: 아, 오늘은 뭐 하지?
1: 아, 원장님은 어떡해. 잠깐.
0: 왜? 100년 전쟁?
2: 100년?

0: 무슨 전쟁을 100년씩이나 하지?
1: 그러게. 빨리 알아보자.
0: 어, 빨리.
1: 가자! 프랑스로! 시간을 달리는 100년 전쟁 이야기. 1337년.
2: 안 되겠어. 일단 휴전하고 빨리 군사들 다시 훈련시켜!
0: 아, 예.
2: 왜 빨리 안 되냐고!

0: 여기가 어디지? 오, 애들도 있잖아.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
0: 그래?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1: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야.
0: 우와! 11칸! 우와! 오, 오, 오, 오, 오, 이거 신기하다. 괜찮다.
1: 이야. 오, 많이 갔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리도 영국의 돈줄. 몰수해!
2: 133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프랑스 왕이 영국 왕으로부터 어떤 땅을 몰수하면서 벌어질까요?
0: 몰수? 그게 뭐예요?
4: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줬다가 뺏는 거야.
5: 그럼 프랑스 왕이 영국 왕한테 땅을 줬었어요?
1: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때 영국의 왕이 영국에서는 왕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아키텐 지방을 소유한 영주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어. 그러다 1328년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4세가 아들 없이 죽자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4: 어?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혈육 중에 가장 가까운 내가 프랑스의 왕도 되겠구만.
1: 그랬어. 에드워드 3세의 엄마가 죽은 샤를 4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샤를 4세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지.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0: 가만 보자, 가만 보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영국왕 에드워드 3세잖소.
5: 응? 어? 그럼 영국의 왕이 우리 프랑스의 왕이 되는 거 아니오?
6: 감히 영국 왕 따위가 프랑스의 왕이 된다니.
0: 이걸 막아야 합니다. 뭐 좋은 방법 없겠어.
5: 어? 아, 뭐 우리 제독에는 그게 있지 않소?
0: 뭐?
5: 여자는 왕위를
6: 아 살리카보.
1: 그랬지. 프랑스 귀족들은 영국인을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아주 오래된 살리카법을 들고 나와 반대를 했던 거지. 그리고는 샤를 4세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인 필리프 6세를 왕위에 앉혔어.
4: 이제 내가 프랑스의 왕이다.
1: 그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3세는
4: 딸의 아들이 안 된다고. 아, 프랑스 놈들. 아, 내 왕위 혹쳐 들어갈까?
7: 배야, 참으시는 게
4: 참는 게 좋겠지. 아, 그래도 그냥 참을 순 없어. 너무 분해. 아! 플랑드르 지역으로 양털 수출하지 마.
1: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양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영국이 플랑드르의 양털 수출을 금지해서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줬어. 그러자
4: 뭐? 플랑드르의 양털 수출을 금지해? 이거 우리 프랑스의 돈줄을 끊어서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우리도 영국의 돈줄 아키텐을 몰수해!
8: 예! 네.
4: 뭐? 아키텐을 몰수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얼만데?
1: 그랬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영국 왕 소유의 아키텐을 몰수하겠다고 한 거야. 아키텐은 포도주를 많이 팔아서 영국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었지.
4: 에이, 더 이상 못 참아. 내 왕위도 훔쳐가고 땅도 빼앗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이라 그래.
1: 결국 화가 난 에드워드 3세가 선전포고를 했고.
4: 왜? 뭐를 하겠다고?
9: 전쟁.
4: 영국이 우리 대 프랑스 왕국이랑 전쟁을. 참, 아니 자꾸 가난한 나라 주제에 전쟁을?
9: 아이고야. 야, 아,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야, 무섭다. 야, 오라 그래. 아, 다 오라 그래.
1: 그랬어. 당시 프랑스는 영국보다 인구와 군사가 훨씬 많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선전포고를 우습게 생각했지. 하지만 1337년 영국은 프랑스로 쳐들어가기로 했고
10: 빼앗긴 나의 왕위와 아퀴텐을 찾아오자! 가자! 프랑스로!
1: 이렇게 왕위 계승 문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갈등은 프랑스 왕이 아퀴텐을 몰수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야.
9: 아, 정답!
2: 133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프랑스 왕이 몰수했던 땅은
9: 아퀴텐!
2: 네, 정답입니다. 아퀴텐 지역의 보르도는 포도주가 잘 팔려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아퀴텐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가 탐을 내는 곳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9: 오, 움직인다.
4: 이야, 신기하다.
2: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이번엔 제가.
4: 화이팅!
6: 오!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아이고, 왜야. 아이, 군사도 별로 없는 가난한 애들이 감히 우리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2: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영토 문제가 발단이 되어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4: 116년이요?
11: 그래,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웠지, 그냥.
4: 일단 작고 가난한 영국이 그 프랑스로 쳐들어왔거든?
1: 그러니 프랑스에서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
9: 아이고, 왜야. 아이, 군사도 별로 없는 가난한 애들이 감히 우리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11: 예.
9: 가서 아주 혼쭐을 내주라고 그래.
11: 예. 네.
1: 하지만 최강 프랑스 해군은 슬루이스 항구에서 영국 해군한테 크게 패하고 말아.
9: 뭐? 우리가 졌다고?
11: 네.
9: 아, 자존심 상하게 진짜. 안 되겠어. 일단 휴전하고 빨리 군사들 다시 훈련시켜.
11: 예.
1: 결국 두 나라는 1346년 크레시에서 다시 맞닥뜨렸는데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프랑스가 훨씬 우위에 있었어. 프랑스는 영국보다 10배나 많은 기사가 있었지. 그런데
12: 쏴라!
1: 영국이 새로운 무기인 대포와 긴 활인 장궁을 선보였던 거야. 영국의 강력한 장궁 공격에 프랑스의 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지. 프랑스에도 석궁이 있었지만 쏘는 데 시간이 걸렸고

0: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만만하게 봤던 영국군에게 크게 패했어. 그러다 1348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져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때 전쟁을 치르던 군사들도 많이 죽으면서 잠시 휴전을 하게 됐어. 몇 년 뒤.
1: 아바마마,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래, 이번엔 더 많은 영토를 가져오느라.
0: 영국의 왕세자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고, 그렇게 수십

0: 일으켰고 수도인 파리까지 영국이 장악해버렸지. 하지만 1429년 프랑스에서는
1: 나가서 싸웁시다! 신은 우리 프랑스의 편입니다!
0: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장다르크가 등장해서 기적처럼 전세를 역전시켰고 파리를 되찾았어. 그리고 1453년 아키텐의 보르도에서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승리하면서 116년간의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2: 아, 정답!
3: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영토 문제가 발단이 되어 116년간 벌어졌던 전쟁은
2: 100년 전쟁!
3: 네, 정답입니다. 예! 이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프랑스에 있던 거의 모든 영토를 잃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는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4: 어, 이 사람들아, 저기 문 열렸어!
3: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4: 진짜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5: 애들아, 떡볶이 먹자. 얼른 내려와.
4: 떡볶이. 떡볶이. 아이, 형, 같이 가. 아유, 지를 때만 빨라. 같이 가.

0: 아, 형아, 빨리 와!
1: 알았어! 어.
0: 나 오늘 하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1: 혹시 잔다르크?
0: 어? 형아도?
1: 아, 당연하지! 잔다르크가 백년 전쟁을 어떻게 이기했을까?
0: 빨리 알아보자!
1: 알았어!
2: 시간을 달리는 잔다르크 이야기. 1429년.
3: 잔다르크!
1: 여기 어디지?
3: 너희들은 누구야?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제가 해볼게요.
5: 잘해.
1: 야! 오! 오! 11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신기하죠?
1: 어, 신기해.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아, 어떡하지? 아,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2: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일어난 100년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고 전세를 뒤집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 오? 프랑스가 위기에 빠져요?
1: 일단 100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
4: 이제 내가 프랑스의 왕이다!
5: 아, 프랑스 놈들! 아, 내 왕이...
2: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4: 우리도 영국의 돈줄 아퀴텐을 몰수해!
5: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해!
2: 영토 문제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시작됐잖아.
4: 가자! 프랑스로!
2: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휴전을 반복했는데 그동안 왕도 여러 번 바뀌어서 영국은 헨리 5세가, 프랑스는 샤를 6세가 왕이었어. 그런데 프랑스는 국왕 샤를 6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샤를 6세 대신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를 두고 귀족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내전이 벌어졌고,
6: 지금이 기회다. 전쟁 준비해!
2: 이 틈을 타 영국의 헨리 5세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거야.

0: 영국, 영국이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점령했고 헨리 5세는 프랑스의 왕이 되기 위해 프랑스 샤를 6세의 딸과 결혼했어. 그리고
1: 이제 샤를 6세가 죽으면 나나 내 아들이 이 나라 프랑스의 왕이 되는 겁니다.
2: 그러시죠.
0: 샤를 6세가 죽으면 헨리 5세 본인이나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로 조약을 맺었지. 하지만 얼마 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프랑스 왕위 문제를 두고 난리가 났던 거야.
3: 폐하의 아들이신 샤를 왕세자가 왕이 되셔야 합니다.
4: 거참 무슨 소리요? 헨리 5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 한다고 조약까지 맺었는데.
5: 아니 지금 막 태어난 영국 왕자가 우리 프랑스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샤를 왕세자가 있는데.
6: 아, 조약을 맺었잖소. 법대로 하시오.
0: 이때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이 헨리 5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고 영국은 프랑스 북부를 거의 점령했어.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신혼까지 밀려나 있었지.
7: 아, 어떡하지? 아,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5: 전하! 잔다르크라는 농민의 딸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뵙기를 청하옵니다.
7: 뭐? 농민의 딸?
5: 예. 자기가 전하를 지킬 수 있다고.
0: 나를?
5: 예.
0: 무턱대고 믿을 수 없었던 샤를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시험해보기로 했어.
7: 얘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날 알아볼 테고 아니면 접자일 테지.
0: 드디어 잔다르크가 들어왔고

0: 왕세자잖아.
1: 아니, 어떻게 알았지?
0: 잔다르크는 변장을 하고 숨어있던 진짜 샤를 왕세자를 찾아냈어.
2: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이 땅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전하를 프랑스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 하셨습니다.
1: 그게 정말이냐?
2: 예, 갑옷과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주십시오. 먼저 영국군을 오를레앙에서 쫓아내겠습니다.
0: 워낙에 힘든 상황이었기에 샤를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믿고 갑옷과 군사를 내어줬어. 잔다르크는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오를레앙 성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3: 나가서 싸웁시다! 신은 우리 프랑스의 편입니다!
0: 잔다르크는 성 안에 꽁꽁 숨어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영국군을 공격했어. 프랑스 군사들은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을 몰아냈고 전세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영웅이 되지.
4: 아, 정답!
5: 백년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고 전세를 뒤집는 사람은?
4: 잔다르크!
5: 네, 정답입니다. 예! 잔다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랑스는 영국과 손잡은 귀족들 때문에 왕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영국에게 점령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패배로 자포자기하고 있던 프랑스 군인들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보너스?
5: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0: 잘해.
7: 일곱가.
5: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너는 왜 여자가 바지를 입었던 것이냐?
5: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흠집내기 위해서 영국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1: 어? 어떤 일?
0: 자, 들어봐. 잔다르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오를레앙을 되찾았잖아. 이후 잔다르크가 지휘한 전투마다 이기면서
3: 우리가 이겼다!
0: 전세가 뒤집힌 거지. 그러자 영국 쪽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어.
9: 이제 오를레앙을 손에 넣었으니 샤를 7세가 파리로 올 것이오. 모든 병사들을 모아 파리를 지킵시다.
0: 하지만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랭스로 진군해 갔고.
10: 어! 저기 잔다르크가 온다!
11: 잔다르크가 그랬는데 샤를 왕세자가 진짜 왕이랬어.
9: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잔다르크 말이 맞겠지.
0: 잔다르크 덕분에 샤를 7세는 백성들에게도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프랑스 왕들이 대대로 대관식을 하던 랭스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이 열렸어.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샤를 7세가 변하기 시작했어.
12: 잔다르크! 왕은 난데 죄 잔다르크만 떠받들고 말이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9: 헤아.
5: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남아있는 영국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12: 아니, 좀 쉬었다 하자. 아니, 대관식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
5: 신이 지금 파리를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12: 아니, 그 좀 쉬었다 하자니까.
0: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귀찮아했지. 그런데 잔다르크는 자신이라도 파리를 되찾겠다며 병사들을 이끌고 나간 거야.
3: 돌격!

0: 잔 나르크는 이 전투에서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에게 인질로 잡혀버리고 말았는데.
1: 뭐? 몸값을 달라고 했다고?
0: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폐하. 잔다르크가 돌아오면 자기 말 들어라 말아 이거 골치 아프실 텐데요.
1: 아니 내 말이 아주 백성들도 내가 잔다르크 신한 줄 안다니까. 그냥 돈 없다 그래.
0: 예. 샤를 칠세가 몸값을 주지 않자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은 잔다르크를 영국에 팔아넘겨버렸다.

0: 영국은 역전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았어.
1: 너 마녀지.
0: 마녀라는 걸 인정해!
2: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1: 너는 왜 여자가 바지를 입었던 것이냐? 그건 네가 마녀이기 때문 아니냐?
2: 아니라고요.
0: 수개월 동안이나 마녀 재판이 열렸고 바지를 입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를 물어 1431년 잔다르크를 화형시켰어.
2: 아, 정답! 영국이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흠집내기 위해 벌인 일은 마녀 재판! 네, 정답입니다. 당시 유럽은 뿌리 깊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마녀나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 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잔다르크를 마녀 재판에 세웠던 거죠.
3: 아, 결국 우리 프랑스가 영국에 승리했잖아.
4: 맞아. 그리고 나중에 샤를 7세가 재심 재판을 열어서 잔다르크의 명예도 회복시켜줬어.
5: 우와, 잘 됐다.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오, 보너스.
2: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어, 문 열렸다.
0: 어, 잘 들 있어.
4: 얘들아, 갈게. 안녕.
0: 안녕.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6: 최고예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와, 잔다르크 진짜 대단하다.
7: 영기라, 수만아, 김치국밥 먹자.
6: 어, 수만아, 내가 먹어. 아, 고마워. 같이 가. 김치국밥. 아, 같이 먹어. 같이 가.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쓸모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리티 투바론 온브릭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0: 에요.
1: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0: 쓸모가 없어? 왜요?
1: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0: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1: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0: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1: 아니,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0: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하러 그래.
0: 즐겨 좀!
2: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3: 지금이 AI 시대인지 모르겠다.
4: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5: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6: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데?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7: 그러네.
6: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데?
5: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6: 그러니까 그 살 돈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5: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6: 그럼 AI의 시대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5: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사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데
6: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4: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6: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4: 어쨌든 먹는 거 말아.
8: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4: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5: 그치, 우리 시대 이야기.
6: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4: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미 잘리고
9: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5: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4: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6: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4: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5: 맞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4: 편의점 알바.
8: 난 회사원.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6: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8: 그래서 좀 더
6: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8: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5: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6: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5: 맞아.
6: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5: 그치, 감정이
6: 그렇다 보니까
5: 없으니까.
6: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5: 맞아.
6: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예.
4: 예.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6: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5: 이번 이쪽에서 돌까?
9: 오케이, 오케이. AI 만드는 사람.
5: 아.
9: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4: 아.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5: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4: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6: 그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5: 아 근데 아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4: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9: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6: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또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9: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 한땀해서 만드는 거니까.
6: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8: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4: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6: 그치.
9: 맞아.
5: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9: 근데 만약에 고우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우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우가 그린 거의 가치는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
6: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 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8: 알지?
4: 응, 있었어.
6: 반 고흐. 그
8: 난 반 고흐 몰라.
6: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9: 제 생각해.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4: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6: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9: 그러니까 점점 태워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4: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9: 나도
6: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5: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원래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걸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4: 하면 되지.
7: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 아니, 절대 아니지.
9: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4: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8: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
5: 생명은 쓸모없는 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9: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 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5: 맞아.
7: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5: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있지.
9: 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어.
4: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8: 함께 대화할 수 있다.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
10: EBS, EBS 알려줘,
6: 알려줘.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5: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9: 그냥 똑똑한 거야.
4: AI를 어? 우와, 누구세요?
11: 아, 직장인인가?
12: 직장입니다.
11: 회사.
13: 안녕하세요.
4: 화이팅.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6: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4: 왜요?
13: 왜요?
7: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4: 없어요.
13: 없어요.
11: 없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5: 근데 휴가가 있지. 연차 쓰면 돼.
11: 야, 근데 휴가하면은.
6: 근데?
11: 일자리가 없어.
6: 방학은? 공짜야.
4: 두 달 동안.
5: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3: 아, 없어.
4: 죄송하지만.
9: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6: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5: 맞아.

0: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1: 애벌레 너무 싫어.
2: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2: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1: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2: 번데기? 나비?
1: 나온다. 우와.
2: 예쁘다.
1: 예쁘다. 안녕.
2: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1: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2: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1: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2: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0: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언제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에서

0: 하고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1: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0: 그러니까
1: 얘기지.
0: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과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1: 맞아.
0: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2: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3: 오,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4: 나는 둘다 맞는 것 같긴 한데.
0: 너 어차피 체액이
1: 우리 같은
0: 녹아가지고.
1: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3: 오,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겠네?
1: 그리고 또 미래에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 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2: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1: 맞아. 응? 어?
4: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1: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4: 진짜
1: 하지만
4: 철학자 같아.
1: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수 없었지만 0.001초 후에 나는 0.001초 전에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3: 어떻게 생각해?
0: 잠시 알아.
3: 어?
4: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0: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2: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4: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2: 바깥만.
4: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1: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4: 그래.
1: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0: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4: 궁금하다.
0: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1: 뚫려있는
0: 톨비 안 내고
1: 톨게이트
0: 그냥 가만히
1: 같은
0: 서
1: 거야.
0: 있는 거야?
4: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1: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4: 근데
1: 있지.
4: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잖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0: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0: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1: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0: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2: 근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3: 되게 똑똑하네.
2: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4: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1: 내 생각에도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0: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4: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2: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0: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2: 질문 있습니다.
5: 네.
2: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5: 네, 맞습니다.
2: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4: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2: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4: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2: 질문 있습니다.
1: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2: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6: 이거 어려운데.
1: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3: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0: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1: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2: 모든 경험이
1: 했잖아.
2: 똑같다고 하셨잖아.
0: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2: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4: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2: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3: 미안한데 나 못 알아듣겠어.
0: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2: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0: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3: 그렇지.
0: 맞잖아.
2: 듣자 하님 그런 것 같긴 하네.
0: 듣자 하님.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다.

0: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1: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이야.
2: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0: 조사하는.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이 물감으로 짠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2: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낫다고 생각.
0: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2: 그럴 수도 있지.
1: 나도 전자야 근데.
3: 난 다르다고 생각. 아. 왜냐면 아 세포가 다르잖아.
2: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3: 이렇게 그냥 물체?
2: 입자가 다른 거? 물체 사이에
3: 입자? 입자가 뭐?
0: 그냥
3: 입자고.
0: 미안해.
1: 조용 말, 듣지 말고.
4: 3학년 시우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2: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0: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2: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2: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2: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길다.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0: 자, 쌍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이라는

0: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1: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2: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3: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항마기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4: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3: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5: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넘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어?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2: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2: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0: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몬 변신 완료!
1: 스케이몬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1: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2: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0: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아!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들은 안 되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진 녀석들! 안 돼!
4: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마이티!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5: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6: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5: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7: 저게 뭐야?

0: 해요.
1: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0: 그만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길던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길다! 출동!
0: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0: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5: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1: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5: 사탕을 보면 관두자.
6: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1: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1: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 건 그래.

0: 왜냐고 물어본 거야?
1: 왜냐하면
0: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2: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몬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맞대! 던지기나 해! 야!
1: 이제 어떡하지?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3: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3: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1: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나한테 맡겨.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0: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0: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번 했다. 오디션을 몇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그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 센터, 폐기물 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동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때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안돼. 요거 아주 문제야 안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내 손으로 양념 만들기. 숙성 없이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홈메이드 즉석 고추장과 고추장을 듬뿍 얹어 싹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비빔밥.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유기열표 매실청 꿀팁부터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뚝딱 반찬이 되는 매실 장아찌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입니다.
2: 네. 저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리는 언제나 정갈하고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이 한식의 재료 맛깔난 고추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그렇죠.
1: 자, 매일 사 먹던 고추장을 집에서 숙성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네. 재료를 할 것도 없어요. 네. 엄청 간단해요.
1: 고추장인데요?
2: 네네. 고추장이니까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춧가루도 찌개에 넣는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1: 고운 고춧가루.
2: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요? 고추장이 고와요. 그리고 된장. 아. 된장인데? 예. 된장의 그 알갱이, 콩 알갱이가 없는 고운 된장.
1: 고운 된장.
2: 고운 된장이 필요하고요. 네. 아, 이제 그 대부분의 고추장 담그면 엿길금이 필요한데, 엿길금으로 엿을 쏘는데, 네. 아예 이게 조청 물엿 요게 필요해요.
1: 조청 물엿.
2: 네, 조청 물엿. 이게 네. 살로다 만든 거라서요. 예. 맛있어요. 그 덜 달고.
1: 덜 달고. 예, 예. 여기는요, 부재료.
2: 아, 그러고서 딴 거가 필요 없고요. 요게 뭐냐면 매실청이에요.
1: 매실청. 예, 달콤하게.
2: 예, 예, 달콤하게. 그리고 소주 네. 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은 요
1: 소금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또 만들어 보는데 이 고추장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잖아요.
2: 그쵸, 꼭 필요하죠.
1: 자, 비빔밥이 떠오르는데 비빔밥 재료를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네네. 어떤 재료인지. 네,
2: 시금치. 네. 예, 콩나물. 네. 그리고 무채. 예. 생채, 상큼하게 생채. 식초 있고요. 식초. 네, 소금. 거기에 소금 있고 설탕 있고 네. 장기름하고 다진 마늘, 다진 파. 통깨.
1: 예. 자, 너무 간단한데요. 네. 자, 이젠 집에서도 고추장도 직접 담그면 음식의 품격도 달라질 것 같아요.
2: 네네.
1: 자, 유기열 선생님의 맛있는 고추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추장 해볼 건데요. 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그냥 섞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0: 섞기만.
1: 예, 섞기만 하면 되는데 네. 요걸 하실 때 요 용량, 레시피를 정확하게 지키시면은 네. 진짜 아, 그냥 이건 초고추장 만들면 기가 막혀. 회찍어 예. 먹는 초고추장, 비빔밥. 예.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잘. 오. 예. 막 부글부글 끓여서 넣거나 이런 예. 게 없어요.
0: 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장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예. 그러면서 초간단 하면서도 네. 맛있는 거. 그냥 다 볼까요? 그냥 한 번에 보서 잘 섞기만 하는데. 네. 자.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게 섞어야 돼요.
0: 자, 그럼 어떤 것부터 넣어야 돼요?
1: 조청. 아, 집에서들은 대부분의 요거를. 네. 아, 그 엿기름으로 이렇게 엿을 만들어서 하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다 만들어져 다 있는 거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조청 물엿.
0: 조청 물엿 예, 넣고요. 예, 예. 이 비율은 다 어떻게 돼요, 선생님?
1: 이 비율은 정확하게 레시피가 나중에 나갈 겁니다. 아, 예,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0: 그러게요. 양이 다 예, 다르기 예. 때문에.
1: 저기 매실청.
0: 매실청.
1: 매실청.
0: 자, 선생님 근데 네. 이 엿기름하고 네. 바로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1: 엿기름하고 아니 이거 섞느라고 잘 안 섞고 힘들어 이제.
0: 먼저 이제 푼 뒤에.
1: 푼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0: 소금 넣으시고. 네. 자, 이 간을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1: 마지막에 이게 네. 된장으로도 되는데 조금 간을 더 하려고 소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주세요.
0: 소주. 확실히 소주가 들어가면 네. 부패를 막는다고요? 상하는 거 막는다고요?
1: 그렇죠. 상하는 걸 막고 곰팡이 피는 거를 막고. 네, 그렇잖아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고추장은 네. 좀 처음 만들어보는 지금 기억이에요. 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래, 꼭 만들어서 네. 냉장고에 탁 넣고 먹으면 네. 아, 진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0: 자, 근데 네.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 네. 사실 고추장 하면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왜 된장이 들어가는지.
1: 원래는요, 메주가루로 많이 하세요.
0: 아, 메주가루?
1: 예, 예. 근데 메주가루를 하게 되면 숙성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이 된장은 숙성도 다 된 거고 다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그냥 집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즉석에서? 예.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네.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추장.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나 혼자만 하지 마요. 같이 재우시다.
0: 자, 이거 그럼 제가 예, 예.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예,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고춧가루를 살살 넣겠습니다.
0: 네. 자. 요거 이제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 있나요, 선생님?
1: 요령. 한번 해보세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넘치지 않게 잘 쥐세요.
0: 아, 잘.
1: 그렇게.
0: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1: 쥐는 것보다는 예. 딱 쥐고 탁.
0: 아, 이렇게 풀듯이.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0: 자.
1: 되죠?
0: 네.
1: 요리 많이 하셨어요?
0: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1: 아니에요.
0: 우리 엄마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막 도와달라고 했고. 예, 예. 결국 이제 거실에 가서.
1: 그렇지, 그렇지. 어, 나가라고.
0: 예.
1: 자, 네. 이게 고춧가루가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뭉쳐버려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고춧가루만 잘 풀어주면 이게 고추장이 되는 거야 그냥.
0: 여기서요?
1: 네네. 이게 지금은 엄청 묽은 것 같아도요.
0: 예.
1: 고춧가루가 여기서 뿌르면은 아주 농도가 딱 맞아요.
0: 사실 지금 초고추장 같은 농도예요, 사실은 지금은.
1: 좀만 기다려봐요.
0: 선생님? 그리고요, 선생님. 예. 저는 이 고춧가루가 네.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예요?
1: 예,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빠야 돼요. 그 굵기가 달라요.
0: 네. 아, 다르구나.
1: 고추장 됐잖아요.
0: 진짜요, 선생님? 농도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1: 예, 예, 예.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지도록 그냥 잘 지어야 돼요. 예. 딱 맞죠?
0: 예.
1: 점점 되직하니, 예. 아,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이 고추장이에요.
0: 아, 그래요,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아까보다 예. 확실히
1: 달라졌죠?
0: 달라졌는데 지금, 예. 지금까지 아직 안 된 게 좀 예,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선생님, 고추장만 한번 먹어봐도 돼요?
1: 네네. 아니, 입 안 된 거잖아, 수저는.
0: 한번 먹어볼게요.
1: 예, 예. 딱 먹어봐요. 예, 고추장이 무슨, 고추장 맛이지. 자. 근데 맛있을 거래요? 매실청도 들어가고.
0: 선생님.
1: 그렇죠. 맛있죠? 역시 맛있어.
0: 사실은 그냥 고추장만 먹으면 예. 너무 맵고 짠맛이 강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는 달큰하면서 그냥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죠. 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예.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고.
0: 맛있어요.
1: 예, 예.
0: 아, 그럼 굉장히 달큰한 맛도 은근히 나면서.
1: 그렇죠.
0: 또 매콤하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다시국물 들어간 것처럼, 밑국물 들어간 것처럼 좀 진한 맛이 나요.
1: 아, 거기까지 안 나요?
0: 예. 예, 아, 사실 뭐, 여기 뭐 다 밑국물 안 넣었는데.
1: 예, 예. 여기다 밑국물을 넣게 되면 안 되죠.
0: 안
1: 예, 예. 그러면은 물이 생겨가지고 변할 염려가 많아요.
0: 진짜 맛있네요, 예, 선생님. 예. 비빔국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1: 비빔국수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고추장은 고추장 쓰는 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빨갛게 하는데 떡볶이. 진짜.
0: 떡볶이. 입맛 진짜 당기는 예, 맛이에요. 예.
1: 자, 우리 한번 담아볼까요? 예?
0: 제가 잡아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돼요.
0: 괜찮아요?
1: 나도 힘 좋아요.
0: 이 무거운 걸 선생님.

0: 시커지고 껌도 아니야.
1: 선생님 근데 진짜 저희가 촬영 시작한 지 한 8분 정도 지났어요.
2: 근데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이거?
1: 아 그러게요.
2: 글쎄 말해요.
1: 아니 근데 고추장 이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2: 어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예. 고추장들 된장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먹을 수 있다는 걸.
1: 오 선생님 색이 너무 곱고 예, 굉장히 색도... 부드러운 색깔이에요
2: 그렇죠,
1: 지금.
2: 예.
1: 아, 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관인데요. 네.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2: 아 요거는요. 어 보통 우리가 장을 담그면 햇빛에다 네. 보관하잖아요.
1: 먼저 항아리에 넣어서.
2: 예, 예. 예. 장독대에 햇빛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요거는 실온에다가 베란다 같은 데다 서늘한 곳에다가 한 2, 3일 딱 내비뒀다가 네. 이거 금방 먹어도 되잖아요.
1: 오,
2: 금방
1: 맞아요.
2: 먹어도 되니까
1: 맛있었어요,
2: 네,
1: 지금도.
2: 오랫동안 밖에 놔두시지 않고 네? 냉장 보관하면 1년 이상 드셔도 끝없으니까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정성도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요즘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완제품 받는 걸 좋아해요. 예, 뭐 이거 해먹어 그런 거 싫어요.
1: 예.
2: 이렇게 다 된 거 어머 선물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
1: 자 그러면 예. 이 맛있는 고추장을 가지고 네. 예. 비빔밥 한번 만들어볼까요?
2: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1: 그럴까요?
2: 예. 자 콩나물
1: 네.
2: 자, 소금
1: 자 소금 드릴까요?
2: 네.
1: 자.
2: 네, 넣어주세요. 한 꼬집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비빔밥에는 간이 잘 안 맞는 게 좋아요. 고추장으로 간 맞추는 게 좋아서 기본 간만 하게 됩니다.
1: 기본 간만.
2: 네. 다진 파마늘 다진 조금씩.
1: 파마늘.
2: 네.
1: 다진 파마늘. 네. 다진
2: 마늘. 마늘.
1: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2: 아니에요.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그래요. 좀 그래요.
1: 이 정도.
2: 자, 그 다음에 통깨.
1: 통깨.
2: 네.
1: 이것도.
2: 네.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네. 예.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2: 그럼 오케이. 됐어요.
1: 예.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선생님.
2: 반찬이에요.
1: 비빔밥에 넣어서도 맛있겠지만,
2: 예, 예.
1: 그냥 이렇게 따로 드셔도 맛있을
2: 예,
1: 것 같아요.
2: 예,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 네. 그릇 따로 쓰지 않고, 예. 우리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예. 설거지 많이 안
2: 설거지 많이 예. 안 나오는 거. 예. 아우 집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또 똑같은 순서대로.
1: 예.
2: 네, 소금 넣고. 조금 넣으시고.
1: 자, 오늘 제가 요리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2: 예. 이제 먹어봐서 너무 싱거우면 이제 책임이야.
1: 아, 파마늘 넣고요.
2: 예, 다진 파 마늘.
1: 예. 예. 자, 그다음에
2: 통깨 좀 넣고요.
1: 통깨 넣고.
2: 예. 예, 너무. 유지가 되네.
1: 참기름 넣고.
2: 참기름 좀 넣고.
1: 네. 이렇게 조물조물 또 묻혀서. 네. 이렇게 그냥 묻히면 그냥 묻힌 반찬이 되는 거고.
2: 그렇죠. 시금치 나물.
1: 시금치 나물이 되는 거고. 아, 정갈하네요, 선생님.
2: 자, 여기는 맨 먼저.
1: 네.
2: 설탕.
1: 설탕 넣을까요?
2: 네. 넣어보세요.
1: 다 넣을까요?
2: 네, 넣어보세요.
1: 자,
2: 설.
1: 그 다음에.
2: 탕. 그 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을까요? 다 넣어요?
2: 소금 조금만 남기세요.
1: 자, 예. 자 그러면.
2: 조금만 남기고
1: 네네. 넣을게요.
2: 네. 그래갖고 먹어봐가지고 네. 또 뭐 싱겁거나 뭐 덜 시거나 그러면 더 넣어도 돼요.
1: 그러니까.
2: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 무생채는 네. 새콤달콤한 게 제일 맛있거든요.
2: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새콤달콤하니 그냥 고기물.
1: 그러게요. 끝내줘요.
2: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
1: 고춧가루 다 넣을까요?
2: 너무 빨갛지 않을까요?
1: 네, 살짝만.
2: 네, 됐어요.
1: 네.
2: 그다음에 양념 넣어주세요. 마늘. 예. 다 빨갛게 됐잖아. 다 넣어도 돼요.
1: 네. 자,
2: 네. 그다음에
1: 다 넣을게요.
2: 맞아요. 통깨.
1: 네. 네.
2: 됐어요. 여기에 참기름은 안 넣습니다.
1: 네. 자, 여기는 참기름 안 넣고.
2: 왜냐, 식초다라는 음식에는 안 넣는 게 개운해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자, 오케이.
1: 네. 아주 정갈하게 준비가 됐어요.
2: 됐습니다.
1: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비빔밥 만드니까 한번 네.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비빔밥으로. 자,
2: 비빔밥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1: 채소가.
2: 오케이.
1: 예. 자. 저도 비빔밥 먹을 때 밥보다 채소를 훨씬 더 많이
2: 그렇죠.
1: 해요. 밥
2: 네.
1: 비율은 1. 그 다음에 채소는 2.
2: 그렇죠.
1: 예.
2: 듬뿍 올려드릴게요.
1: 예.
2: 네.
1: 네. 사실 비빔밥 먹을 때는 네. 굳이 고기가 이렇게 안 땡겨요.
2: 그래 예? 맞아요. 예.
1: 예.
2: 네.
1: 다음에
2: 오늘은 고추장이 주 재료라서 가운데다가 예. 안 얹을 거예요. 옆으로
1: 달걀을
2: 살짝 예.
1: 계란 후라이를.
2: 오 잘하네.
1: 괜찮아요?
2: 괜히 겁나가지고 그다음에 고추장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1: 자, 저희가 맛있게 만든 네. 고추장 올려볼게요. 자, 고추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될 것 같아요.
2: 넉넉하게
1: 많이 안 짜서.
2: 들어가도 짜지 않고 예. 괜찮습니다.
1: 오, 이렇게 맛있게. 세상에.

0: 세상에.
1: 예? 예.
0: 자. Yes. 오케이. 나물도 삼삼하게 무쳤으니까.
1: 세상에. 예.
0: 더 넣고 싶으면은 통깨와 참기름 한 방울 더 두르면은 훨씬 맛있어요.
2: 예. 자, 맛있게 만든 고추장으로 비빔밥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3: 오늘의 요리, 즉석 고추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청, 매실청, 소금, 소주, 고운 된장을 섞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메주가루 대신 된장을 넣으면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섞은 양념에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밀폐용기에 즉석 고추장을 담으면 즉석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비빔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콩나물에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주세요. 데친 시금치에도 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채썬 무에 설탕, 소금, 식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친 콩나물, 시금치, 무, 달걀 프라이를 얹고 즉석 고추장을 얹으면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2: 선생님,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곳이 바로 매실 코너라고 하는데요.
0: 아, 이거 드시려고. 예.
2: 근데 네. 그만큼 지금 매실전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체육회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0: 아, 당연하죠. 예. 네.
2: 자, 그러면 한번 네. 재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0: 네. 이게 매실장 달라면 매실이 있어야 되겠죠?
2: 예.
0: 네. 그 다음에 설탕.
2: 네.
0: 예.
2: 이건 뭐예요, 근데?
0: 아,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2: 아, 이건요?
0: 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꼭 자, 있어야 돼요, 요게요.
2: 있으시게 준비해주시고요.
0: 예. 꼬챙이나 뭐나 뾰족한 거면 됩니다.
2: 예, 그 다음에요?
0: 네, 물엿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왜냐, 단맛이 너무 네. 다르면은 좀 거부반응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2: 은은해야 돼요.
0: 네,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물엿 예. 반, 설탕 반으로 쓰고요.
2: 그 대추는요?
0: 대추가 요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2: 오.
0: 네, 키로당? 두 알.
2: 예.
0: 요것만 집어넣으시면은 그 매실에 있는 그 염려하시는 예. 그런 게 3개월만 지나면 싹 없어지니까 그냥 요거 넣습니다.
2: 오, 이렇게 대추까지 준비를 했는데.
0: 좀 다르죠?
2: 예.
0: 뭔가 달라요.
2: 기존에 알고 예. 있던 약간 매실장 담그는 거랑 살짝은 다른데.
0: 살짝, 살짝.
2: 예. 근데 선생님 여기 옆에 보니까 네. 고추장이 또 있어요.
0: 우리가 고추장 만든 거 있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매실을 청을 담가 가지고
2: 예.
0: 3개월이 좀 지나서 6개월 전에 오래되면은 얘가 물렁거려서
2: 예.
0: 요거를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2: 예.
0: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거의 드실 수 있기 좋대요.
2: 예.
0: 그래서 그때쯤 요걸로 칼로 오려가지고
2: 예.
0: 고추장을 섞어서 하면 그냥 매실 장아찌.
2: 아, 장아찌.
0: 그냥 드셔도 되지만은
2: 예.
0: 또 매콤하게 맛있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매콤달콤.
0: 두 가지 또 해보겠습니다.
2: 자, 올여름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 꼭 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2: 자, 일단 그러면 매실을 준비했는데
0: 네.
2: 자, 맞아요. 지금 이제 방송 나가고 있어요.
0: 네.
2: 이때 매실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0: 네.
2: 또 많은 분 찾거든요. 그때. 네.
0: 아, 이 매실은 사실은 얘는 별로 안 크지만은 예. 클수록 좋습니다.
2: 오.
0: 예. 그리고 6월달 초에 담그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2: 예. 네.
0: 그래서 매실을 은은한 식초물에다가
2: 네.
0: 너무 바락바락 씻으면 이게 얘네들이 상처가 나가지고 안 좋으니까 살살살살살살
2: 예.
0: 애기 다듯이 씻어가지고 소쿠리에 쫙 건져서
2: 예.
0: 키친타월이나 뭐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싹 제거하거나
2: 예.
0: 아니면 반나절 정도
2: 예.
0: 밖에다 그냥 이렇게 서늘한 곳에 내비두면 물기가 싹 말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고
2: 예.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꼭지를 또 따야 돼요. 꼭지.
2: 꼭지요?
0: 예, 꼭지.
2: 근데 꼭지를 꼭 따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0: 요런 저 물엿이나 설탕물이 들어가갖고 얘가 수분이 쫙 빠져요.
2: 아, 예. 이 꼭지를 통해서 네네. 들어가서.
0: 한번 따보세요.
2: 예.
0: 어떻게 따느냐. 꼭 집어서 톡 하면 이렇게 쏙 빠지잖아.
2: 어, 진짜?
0: 오, 그쵸, 진짜? 그쵸, 예, 예. 예. 재밌죠?
2: 이렇게.
0: 예, 재밌죠? 하나 더 따봐요.
2: 아이고. 응? 자, 이렇게 땄습니다. 네.
0: 자.
2: 예.
0: 이렇게 집어넣어서.
2: 오, 이렇게 해서.
0: 빠졌어요. 예.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0: 네네.
2: 해봤는데.
0: 네네.
2: 자, 이렇게 준비가 된 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다음은?
0: 네. 이제 병이 여기 있습니다.
2: 아, 바로 담는 거예요, 이제?
0: 예, 예. 바로 담죠. 요거는 이제 깨끗이 소독해서 말려서
2: 예.
0: 물기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매실청을 담그시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2: 예.
0: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 아, 모든 청을 담글 때는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0: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0: 네.
1: 여기를 눕는데
0: 네.
1: 다 눕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0: 3분의 1.
1: 예, 요게 2kg입니다.
0: 예.
1: 네, 2kg인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사실은 선생님, 네. 저는 매실 음료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누가 이렇게 매실청 네. 담근다고 하면 그렇게 네. 그게 부럽더라고요.
1: 아, 이거 가져가요.
0: 네.
1: 예, 예.
0: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멘트를.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수더.
0: 예.
1: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물엿을 여기다 놓습니다.
0: 물엿이요?
1: 예, 물엿이 싫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당뇨도 있고 그러신 분은 예?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됩니다. 쏘르르 보주세요. 줄고 보야 돼.
0: 어머.
1: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엿에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굴려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닿죠?
0: 예.
1: 예, 이렇게 대굴,
0: 약간
1: 대굴.
0: 약간 코팅 된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선생님, 근데 저도 예전에 청을 담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는 오로지 설탕으로만 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물엿이 들어갔는데 뭐가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1: 아, 요게 물엿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빨리 녹아가지고 설탕만 넣으면 설탕이 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예. 네.
1: 근데 얘네들부터 녹아서 설탕이 내려가면서 다 녹는 거예요.
0: 스며드는구나.
1: 네네. 그래서 그게 녹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0: 맛있는
1: 네네네. 예. 예? 빨리 빠지면서 생활률이 덜 되죠.
0: 네.
1: 이제 주세요. 자. 이게 그리고요. 예. 이거 눌찌개요.
0: 네?
1: 항아리 가득 넣는 게 아니고요.
0: 예.
1: 7부 정도? 왜냐? 얘가 가스가 차거든요.
0: 아, 맞아요.
1: 발효가 되면서
0: 맞아요.
1: 가스가
0: 이거
1: 차게 되면
0: 처음 네. 만들면서 가스가 네. 터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네네. 아, 왜 이걸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 놓아놨더니만 얘가 부풀어갖고 싱크대 위를 뚫고 올라왔어요.
0: 아,
1: 그런 것도 있어요.
0: 진짜?
1: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담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0: 예, 그 마지막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1: 네네.
0: 예.
1: 그리고 이제 설탕을 불 겁니다.
0: 예.
1: 중간에 설탕을 붓게 되면은
0: 네.
1: 중간에서 수술도 이거 다 들어가 사이사이에 설탕이에요.
0: 그러게요.
1: 예, 그래서 맨 위에다 부시는 게, 예, 그리고 위에는 설탕으로 덮어줘야 공기하고 차단을 좀 막아줘요.
0: 예. 그 역할을 해주네요.
1: 네네네.
0: 자.
1: 봐요, 여 밑에 설탕이 내려가서 물엿하고 금방
0: 섞여요.
1: 예, 섞여요. 예.
0: 아, 선생님. 이렇게 넣는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매실청 먹을 생각하니까 그 맛있게 이렇게
1: 그렇죠.
0: 이렇게 안에서 담궈져 있던 과육도 네네. 진짜 맛있거든요.
1: 대추 드세요.
0: 예? 아, 대추 넣어야겠죠.
1: 네, 대추.
0: 선생님, 아까 대추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1: 아, 요게 그 매실에 있는 독을
0: 예.
1: 얘가 좀 해독 작용을 한다거나
0: 아, 혹시나 모를
1: 예, 예, 혹시나 예. 모르고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설탕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위에 나와져 있으면 얘가 그 사이에 벌써 좀 곰팡이도 끼는 것 같고
0: 아 설탕으로 완벽하게 덮어야
1: 돼요. 네네 완벽하게 덮어요.
0: 예. 자 완벽하게 덮으신 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1: 이제 헝겊으로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헝겊으로요?
1: 네, 예보제기나 뭐 이렇게
0: 예.
1: 면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0: 예.
1: 뭐 노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해서
0: 예.
1: 얘는 덮어놔둘 적에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덮어놔두세요. 이렇게.
0: 아, 꽉 닫지 말고?
1: 예, 예, 꽉 닫지 마시고.
0: 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1: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녹아내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꼭 예. 닫아가지고 내비두면은?
0: 네. 저 선생님 그러면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0: 어디에서 네. 얼마나 시간을 두고 있으면 맛있게 매실청이 우러나올까요?
1: 이제 이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0: 네.
1: 서늘한 바람이 통하는
0: 네.
1: 곳에다가 3개월.
0: 약간 100일 정도?
1: 100일 정도.
0: 예.
1: 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걸 건지시면은 장아찌를 쓰실 수 있고요.
0: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1: 아니야!
0: 잘 숙성아.
1: 이거는요,
0: 예.
1: 제가요.
0: 예.
1: 특별히.
0: 예.
1: 3년 묵은 거 갖고 왔어요.
0: 3년이요?
1: 예, 예. 그래서 색깔도 예. 달라요, 이건요. 형이 너무 좋지 않아?
0: 그리고 아까워요,
1: 나 봤는데, 예. 내가 그래서 많이 못 숙겠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0: 예.
1: 위해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봐요, 색깔이요.
0: 예.
1: 여름철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0: 예.
1: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드시면은 이거 그냥 드셔도 그렇게 심하게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드셔도 되고 물에다 타 드셔도 되고
0: 예.
1: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0: 매실차처럼
1: 그래서, 예, 그래서 배앓이 하시는 분들
0: 아,
1: 여름에 또 피곤하고 그럴 때
0: 예.
1: 새콤한 거 요거 드시면 또 입맛 싹 돋구고
0: 예.
1: 너무 좋잖아요.
0: 자 그러면 이 나온 매실청에서 이 과육을 갖고 우리가 또 맛있게
1: 네.
0: 장아찌를 만들 거잖아요.
1: 네,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0: 예.
1: 이렇게 쪼글쪼글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칼로 따기가
0: 예.
1: 좀 힘들어요.

0: 그렇지만 아, 3개월 지난다면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지금 고추장을 넣고 한번 묻혀볼게요.
1: 그럴까요?
2: 네. 사실은 네. 또 여름철에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네. 장아찌만한 게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냥 물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네. 맛있어요.
2: 매콤달콤하게. 네.
0: 고추장을 넣고 묻히겠습니다.
2: 그럼요.
0: 고추장 넣고.
2: 예. 사실은 네. 이 매실장아찌 있으면 고기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2: 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이죠?
0: 그렇죠.
2: 예. 그다음에 옮겨봐요.
0: 그럴까요?
2: 근데 정말 순식간에 만드네요, 선생님.
0: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쓱쓱하기만 하면 되는데.
2: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네.
0: 자, 자. 이제 통깨를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2: 맛있는 매실에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까지 얹어서 자 이렇게 매실청과 매실장아찌가 네. 완성됐습니다.
3: 매실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실의 꼭지를 따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매실을 넣은 뒤 물엿을 넣어주세요. 남은 매실을 담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매실은 숙성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용기에 70%만 넣어주세요. 그 위에 대추를 넣어줍니다. 배 보자기로 덮고 끈으로 묶은 뒤 뚜껑을 살짝 덮어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매실청이 완성됩니다. 매실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숙성한 매실에 고추장을 넣어 묻혀줍니다. 그릇에 매실장아찌를 담고 통깨를 뿌리면 매실장아찌가 완성됩니다. 6.2열 요리연구가에게 배우는 한국 전통 보양식 레시피 환절기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최고의 음식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입맛 없을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건강죽 레시피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주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6.2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유규리입니다.
2: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이 배숙이 감기 증상에 좋다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저 집에서 짓는 천연 감기약, 네. 전통 배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0: 네네. 네.
2: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0: 네. 배숙이라 배만 있으면 됩니다.
2: 오.
0: 배,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2: 재료가 배고요.
0: 네. 아, 거기에 네. 요상하게 요 후추, 통후추를 들어갑니다. 통후추가 들어가요.
2: 예.
0: 네.
2: 통후추 들어가고.
0: 네. 그리고 흰설탕.
2: 예.
0: 너무 다를까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
2: 네.
0: 그리고 생강이 있어야 돼요.
2: 어,
0: 생강물을 빼요.
2: 오.
0: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정과에다가 배를 삶아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오, 야, 그런 느낌으로.
0: 네,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자수로 마무리 짓습니다.
2: 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목이 네. 아플 때 엄마가 배숙을 네.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0: 네, 그렇죠.
2: 자, 그래서 몸에 좋은 우리 배숙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0: 네,
2: 자,
0: 그렇죠.
2: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할까요, 선생님?
0: 네, 빨리 할까요?
2: 자, 그럼 배부터 네. 한번 손질해야 되는데.
0: 네, 손질하면 껍질 까갖고 왔어요, 제가.
2: 아, 선생님, 근데요.
0: 네.
2: 이 배숙 저희가 네.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0: 네, 네.
2: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건가요?
0: 아, 글쎄, 제가 알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먹고요. 양반이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배 먹기도 힘든데.
2: 아, 맞아요.
0: 거기다 뭘 끓여서 집어넣어서 그냥 먹어요. 우리는 그러게. 그냥 어저거저 그냥 먹기도 바쁘잖아요.
2: 그러게, 그러게.
0: 그런데 이거는 후식으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얌전한 요리면서도 몸에 좋고.
2: 아, 약간 네. 품격 있는.
0: 그렇죠. 품위가 자, 좀 있어요, 얘가요.
2: 그럼 한번. 네.
0: 해볼까요?
2: 해볼까요?
0: 네, 이 정도의 배면은 12쪽을 내면 아주 예쁜 그 모양이 나와요.
2: 어, 딱 적당한 예, 크기죠?
0: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2: 12개.
0: 네. 자, 12개.
2: 네, 12쪽으로.
0: 네, 4개 내서 네. 3쪽 내면 되겠죠?
2: 그렇죠.
0: 하나, 3개. 그죠?
2: 네.
0: 아, 쉽죠?
2: 그냥,
0: 예.
2: 선생님, 저는 네. 사실은 이 과일 중에서 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배는,
0: 네.
2: 어, 약간 고급 과일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예전부터 있었어요.
0: 예, 예. 선물을 받아도 사과보다 배가 좋은데, 배가 비싸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2: 네. 근데 오늘은 이 네. 맛도 좋고, 몸에도 네. 좀 배를 가지고, 건강에 좋게

0: 약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네네. 하니. 네.
1: 요즘 미세먼지도 안 좋고 하니까 예. 이거 한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딴 음료수 드시지 말고 예. 요거 차게 식혀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별미예요.
0: 그러게요.
1: 예예예. 예, 예.
0: 목 아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아, 네. 감기 기운 있고 으실으실 때. 거기다 생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0: 그러게요. 네. 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배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예, 예. 배즙 같은 거 예, 예. 많이 예, 예. 먹었던 것 같은데.
1: 도라지 섞어가지고 예. 또 배즙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라서 하면 예. 이뻐요.

0: 좋게 저희가 배를 손질해 봤는데요. 네. 그냥 먹어도 이 맛있는 배를. 네. 자, 좀 더 맛있게 배숙으로 만들 거예요. 자, 네. 이 다음 과정 한번 해볼게요.
1: 네. 생강. 생강, 요거 양이 적죠. 이 생강을 많이 넣으면 써서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0: 너무 많네.
1: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요. 예. 입에서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입에서,
0: 그럼요.
1: 입에서. 예, 입에서 맛있어야.
0: 선생님, 원래 네. 이 배숙에 이 생강이 들어가요?
1: 배숙에서, 예, 생강 들어가요. 네네네. 네. 수정과 끓인다고 생각하고 계피만 빼는 거예요.
0: 오. 확실히 이 생강이 네. 이런 디저트 같은 것들 들어가도 향도 좋고 맛도
1: 그렇죠.
0: 좋더라고요.
1: 네,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0: 예.
1: 자, 이거 씻는 이유는?
0: 뭔가 좀 아린 맛을 조금 빼기 위해서인가요?
1: 아린 맛이 아니라 전분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0: 예.
1: 이 배숙의 그 국물이
0: 예.
1: 뿌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전분기가 요가, 있어요. 요, 맞아요.
1: 이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0: 네.
1: 여기다 넣습니다.
0: 자, 그 전분기를 빼주는 거죠 지금.
1: 네네. 사실 뭐 그냥 뿌려도 괜찮은데 네. 이 양이면
0: 깔끔하게.
1: 아 예.
0: 이거 국물 낼 때 하는
1: 네네.
0: 팩 아니에요? 예, 팩.
1: 그냥 집어넣고 해도 되는데 그건 예. 조리를 건져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0: 또 번거로움.
1: 예.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
0: 네.
1: 냄비에다가
0: 네?
1: 딱 집어넣고요.
0: 바로 냄비로 가나요?
1: 네. 그다음에 물 주세요.
0: 자, 가볼게요.
1: 네. 물을 줘서 여기 1리터 정도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를 끓일 겁니다.
0: 자, 저희가 생강을 네. 물에 조금 담궈서
1: 네.
0: 자, 전분기를 뺐어요.
1: 네.
0: 그다음에 이런 팩에 넣어서 이제 끓여줄 건데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1: 이거요?
0: 되나요?
1: 한 20분 끓으면 아주 맛있는 생강물이 우러나옵니다.
0: 생강물을 좀 우리는 네네. 방법으로.
1: 예, 예.
0: 자, 그럼 20분 동안 한번 끓여볼까요?
1: 네, 네. 걔는 끓으라고 그러고요. 우리 네. 또 딴 거 할 일이 있어요.
0: 그럴까요?
1: 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또 후추가 또 잘 먹으면 얘도 약이에요.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후추를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0: 통후추를
1: 네, 통후추를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0: 오, 근데 깊이 안 넣으면은 다시 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1: 조금만 참아보세요.
0: 저?
1: 제가 잘할게요. 조금만 참으면은
0: 예?
1: 네 이렇게 살짝 3개 정도.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걸 빼고 먹더라고요. 애들을 주니까
0: 뭔지 모르니까
1: 예, 아우 매워. 예. 그래서 빼고 먹더라고요.
0: 그게 근데, 맛있는데 그렇죠?
1: 네, 그거 맛있는데 아직 몰라요 걔네들은.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른은 아시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은
0: 젓가락을 준비하셨는데요.
1: 네, 이렇게 살짝 찌르, 살짝 먼저 지릅니다.
0: 아~
1: 이래도 배가 물러주면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5mm 정도 다시 한 번씩 쏙, 또 쏙 이렇게 안 보이게
0: 예?
1: 안 보이게 해도 얘가 물러주면서 얘가 싹 겉으로 나와요.
0: 나올 수 있으니.
1: 네네. 자, 얘도 먼저 살짝 박아주고
0: 예?
1: 살짝 박아준 다음에 다시 뾰족한 데를 눌러서 쏙 5mm 정도
0: 네.
1: 쏙 또 쏙 이렇게 해서 박은 게 예. 저기 있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
1: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0: 자
1: 이렇게
0: 예
1: 정갈하게 후추 넣을 때 드네요. 네.
0: 자 이렇게 이제 네. 배하고 후추를 잘 이렇게 준비했는데
1: 네.
0: 자 이제 다음 과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간단합니다.
0: 예
1: 기다려 보세요.
0: 자 아까 네. 저희가 생강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1: 네.
0: 20분도 지나서
1: 네. 네. 아주 잘 우러난 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0: 예.
1: 국물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색깔이 있잖아요.
0: 이야, 아주 진하게 우러났어요.
1: 예쁘죠?
0: 예. 향도 너무 좋고요.
1: 좋네.
0: 네.
1: 자,
0: 깔끔하게 또.
1: 예, 이렇게 뭐 얼마나 깔끔해요, 국물이.
0: 이렇게 하시려고 아까
1: 네.
0: 생각하셨던 거구나.
1: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0: 네, 이렇게 생강을 준비했고.
1: 네. 여기다 흑사탕을 넣는데요.
0: 네.
1: 너무 하얀 거보다는 약간의 가무잡잡한 게 식욕을 또 돋구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색깔을 네. 맞춰서 오늘은 흑설탕을
1: 네, 흑설탕을 넣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단맛은 백설탕으로
0: 네.
1: 단맛을 내는데 이걸로만 내면 여기 시커멓게 돼요.
0: 너무 까매집니다.
1: 예. 그리고 얘로만 단맛을 내면 또 색깔이 안 이뻐요.
0: 예?
1: 그래서 전 섞어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네.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네.
1: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서
0: 네.
1: 얘를 살짝 집어넣는
0: 네, 저희가
1: 쉽죠?
0: 예, 후추를 박아놓은 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배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네.
0: 어떤 점이 이렇게 좋죠?
1: 이거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0: 네.
1: 몸이 으슬으슬할 때나 뭐 이럴 때
0: 네.
1: 좀 같이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되고, 이거요,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돼요.
0: 따뜻한
1: 네. 네네, 생강도 들어가고
0: 예.
1: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요즘 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럴 때
0: 목이 안 좋을
1: 예,
0: 때,
1: 목이 안 좋을 때, 목이 컬컬할 때 이렇게 한 잔씩 딱 드시면은.
0: 예.
1: 피로회복에도 좋고, 막, 아유, 다 좋아, 다 좋아.
0: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예.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선생님, 지금
1: 네.
0: 이제 배를 넣고
1: 네.
0: 한 몇 분 정도
1: 요거
0: 되나요?

0: 끓이면은요. 예. 배가 물렁물렁해져요. 물렁물렁해져갖고 또 식감이 안 좋아.
1: 그럼요.
0: 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요. 그래갖고 차게 식혀가지고 예? 냉장고에다 두고선 탁 유리 그릇에 볼에 떠서 먹으면 진짜
1: 좋아요. 아니 손님 왔을
0: 네.
1: 때나
0: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1: 가족들하고 먹을 때 네, 이렇게 네. 상 위에 올리면 네, 네. 고급스럽고
0: 고급스럽죠. 예,
1: 잘 잡받는 기분.
0: 예예. 예.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감동한다고요. 식구들이 감동해.
1: 예.
0: 요즘 흔한 음료수도 많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정성도 좋고.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5분 정도 네. 지금 배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0: 네네.
1: 선생님, 색깔이 바뀌고
0: 색깔이 좀 바뀌죠?
1: 예.
0: 맑게 변하죠?
1: 투명하게
0: 예,
1: 약간
0: 투명하게.
1: 변했어요?
0: 예, 예, 예, 변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쏙쏙 박았는데 얘네들 튀어나온 거 봐, 이거 봐.
1: 어머,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0: 예, 예, 예, 아주
1: 근데 빠지진 않네요.
0: 이거 너무 센 불에서 또 팍팍 끓으면 얘네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 적당한 불에서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0: 이거 봐, 전부 나오는 거 봐. 깜짝깜짝하게 바뀌었죠? 네.
1: 자, 그럼 이거를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까 이걸 식혀서 또 드신다고
0: 네.
1: 했잖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드셔도 되지만은 차게 식혀서 먹으면 더 일미예요.
1: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식혀놓은 배숙이 있습니다.
0: 네네.
1: 자, 이 배숙을 갖고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네네. 자.
1: 야, 뭔가.
0: 좀 있어 보여요?
1: 예. 뭔가 또. 전통 찻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맞아요. 예? 전통 찻집에 가시면 아마 꽤 주셔야 돼요.
1: 그리고 궁중요리집. 궁중요리집.
0: 예, 맞아요. 예, 예. 예. 한정식집에 가서 후식으로 나오는 거.
1: 아니, 배 안에도 네. 이 맛있는 생강물이 쏙 들어가지고.
0: 네. 자, 이왕이면.
1: 네.
0: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1: 먹음직스러워요,
0: 예,
1: 선생님.
0: 예, 그렇죠. 예.
1: 아니, 배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이거 얼음 탄 컵에다가 놓으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해서 6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1: 시원하게, 그렇죠?
0: 예, 시원하게. 예.
1: 고급스러운 간식으로 예, 최고일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와.
0: 광씨 오늘 배우셨으니까.
1: 한번 만들어보세요.
0: 네, 네, 만들어봐서 그 같은 친구분들 오셨을 때 딱 내놓으면.
1: 네.
0: 어? 요리 프로그램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1: 달라졌다.
0: 예, 예. 역시. 됐어.
1: 자,
0: 마지막으로.
1: 마지막에 잣을 좀 뿌려볼게요.
0: 네네.
1: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0: 진짜 고급스럽죠?
1: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분위기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배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배를 12등분 한 뒤 실을 제거해줍니다. 생강은 편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해주세요. 다시백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냄비에 생강 넣은 다시백, 물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배에 통후추를 3개씩 깊이 박아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통후추를 살살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냄비에 있던 다시백을 건져내고 흑설탕, 백설탕, 배를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배숙을 담은 뒤 잣을 뿌리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죽은 워낙 건강식으로
0: 네.
1: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고소한 영양식,
0: 네.
1: 깨죽에 필요한 재료들 한번
0: 네.
1: 볼게요.
0: 네. 이번엔 깨죽은 깨죽인데
1: 예.
0: 검은 깨, 흑임자로 죽을 만들겠습니다.
1: 이게 흑임자,
0: 네,
1: 검은 깨가.
0: 네네, 검은 깨.
1: 예.
0: 검은 깨에다가 불린 쌀.
1: 불린 쌀.
0: 그리고 물,
1: 예.
0: 소금,
1: 예.
0: 한 꼬집. 이것만 있으면 진짜 영양식이에요, 건강식.
1: 영양식, 아, 진짜 건강식. 이 정도 되는데
0: 네네.
1: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0: 네, 믹서기가 꼭 있어야 돼요.
1: 야 선생님,
0: 네.
1: 이 죽은 입맛이 없을 때 네.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자, 그럼 오늘의 깨죽.
0: 네.
1: 깨죽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아까
0: 네.
1: 이 쌀을 불려주셨다고 했어요.
0: 네네.
1: 근데 어떻게 불리는 건지, 선생님?
0: 아, 요거는
1: 예.
0: 불려서, 어떻게 불리냐면, 마른 불림이라는 거. 씻어서 소크에다 딱 건져놓는 거.
1: 아, 약간의 아. 물기로?
0: 네네, 그렇죠. 그래도 오. 얘가 수분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에 담그는 즉시 수분을 먹어가지고.
1: 오, 네. 마른 불림으로 준비를
0: 네네.
1: 했고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단계는 뭔가요?
0: 네. 요거.
1: 예.
0: 갈아서.
1: 예.
0: 죽을 씁니다. 요것도.
1: 예.
0: 갈아서.
1: 네.
0: 쌀알이 다 익은 다음에
1: 네.
0: 갈은 흑임자를 집어넣으면 끝!
1: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0: 빠르죠? 예, 너무, 네. 너무 쉬워, 이거.
1: 자, 그러면
0: 어떡하죠?

0: 자, 바로 그럼 쌀부터 한번 갈아볼까요?
1: 네, 쌀부터 갈죠. 자,
0: 아니 영양식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1: 진짜로 맛있는 거는 예. 간단해요.
0: 오, 그래요? 예, 예. 자, 한번 넣어볼게요. 마른 불림을 한. 네, 네. 이게 밥 한 공기 정도예요?
1: 아, 그렇게 될 정도. 180g 정도 되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진짜 예. 쉬운 방법은 밥을 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0: 아, 밥을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물 좀 네. 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0: 살짝 볼까요?
1: 네. 이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잘 안 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먹는다고 해서 예. 이게 완전히 환자죽이 아니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쌀알이 조금 있는 게 씹히는 맛이 좋지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살짝.
0: 너무 부드러운 거구나.
1: 네네네. 그렇죠. 살짝.
0: 네. 살짝. 네. 할게요.
1: 네. 됐어요.
0: 이 정도 됐나요?
1: 네네네.
0: 자, 너무 무서워지는 곱게 간 게 아니고. 네. 바로 냄비에 부어볼게요. 네.
1: 부서졌죠?
0: 예? 좀 알갱이 있게 저희가 네네, 또 갈아봤어요, 네네. 오늘은.
1: 근데 사실은 갈지 않고 네. 그냥 하셔도 돼요.
0: 어, 그냥?
1: 예, 예. 쌀을 익히는 거죠, 그냥. 오,
0: 좀 알갱이 좀 크게 드시고 싶으시죠?
1: 네네. 저는 씹는 맛을 즐겨가지고.
0: 아, 저도요.
1: 그러고 나서 그거를.
0: 또 해볼게요.
1: 이제.
0: 선생님, 이번에는 네. 흑임자를 한번 갈아볼게요.
1: 네네.
0: 자, 흑임자도 물 조금 넣어야 되나요?
1: 그럼요, 물을 좀 넣어야죠.
0: 자, 그대로 이거. 물로. 어, 흑임자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 흑임자로 만든 저는 이게 강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떡도 좋아하고.
1: 아, 떡? 예. 비싼 떡만 좋아하시네.
0: 아니, 이 흑임자가 몸에 좋은가 봐요, 선생님.
1: 예, 예, 예.
0: 자, 갈아볼게요. 예. 이것도 너무 달지 않게?
1: 아니요. 요거는 체에다 받칠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0: 아주 곱게.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네, 곱게 갈아주세요.
0: 자. 아, 된 것 같죠, 선생님?
1: 곱게 많이 갈아주세요.
0: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굉장히 네. 아주 잘게 갈아졌는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0: 체에 받쳐서 네. 걸어볼게요. 자, 오, 진짜.
1: 잠깐, 아까 오니까
0: 예.
1: 물 조금 보소.
0: 될까요? 네. 사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아까워서 저희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 고소한 향이 그냥 네. 엄청나네요, 선생님.
1: 그쵸?
0: 근데요, 아까 네. 이 쌀은 네. 알갱이도 있게 하고 하는데 네네. 이 깨는 왜 이렇게 또 잘게 갈고 이 체에 또 받치는 거예요?
1: 이 깨의 안에 들은 이 깨가 잘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받치면 얘 깨도 껍데기 있는 거 아시죠?
0: 어, 그럼요, 그럼요.
1: 예, 예. 그래서 껍데기
0: 있는 거.
1: 예, 예. 그게 싫어요. 좀 꺼칠고 곱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받쳐줘요.
0: 어, 근데 진짜 이건... 이 흑임자의 고소한 향이 엄청나네요.
1: 그렇죠. 아이고, 맛있겠다.
0: 요것도 나중에 드레싱 네. 이런 거 할 때.
1: 그렇죠.
0: 이거 샐러드 위에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잘한다.
0: 그래요?
1: 예.
0: 이거 대본에도 없던 건데 정말.
1: 예예, 예. 이거 드레싱 만들 적에 그 위에다 얹어 예. 얹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이거 흑임자 드레싱 아니야?
0: 그래요.
1: 그죠? 마요네즈 아까.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0: 그러게요. 자, 자 오늘은 됐습니다. 이 체에 맞춰서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준비가 됐어요. 네네. 불린 쌀도 있었고 네네. 갈아봤고 네. 자, 흑임자도 갈아봤습니다. 네. 이제 뭐라면 죽을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1: 죽습시다.
0: 예. 자 죽수러 가는 것도 죽수러 가볼까요?
1: 네네네.
0: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왜 생긴 거예요?
1: 막 글쎄 말이에요.
0: 죽 썼다 막 이런 거 네. 뭐예요?
1: 아 글쎄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말이 있지?
0: 너무 힘들어서 죽 썼다.
1: 예,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요.
0: 그러게.
1: 글쎄 말이에요.
0: 아니 이렇게 몸이 좋은 건데.
1: 네. 요 죽을 쓸 때는요. 이렇게 된 게 좋습니다. 바닥에 누르니까. 특히 이거는 갈아가지고 예? 전분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박 저어가면서 끝이 뾰족한 건 덜 젖이겠죠, 면적이.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저어가면서 저기 나머지 물이 있어요. 예. 제가 요거 레시피가 딱 이 물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쌀 요거에 흑임자 요거에 요 물을 다 넣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0: 어, 근데 선생님 네. 이 냄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죽을 때는
1: 네.
0: 어떤 냄비가 좀
1: 아, 이 냄비는 야...

0: 얇은 냄비면 타니까 익지 예. 않고 타기부터 하니까 예? 약간 두툼한 냄비.
1: 어, 예. 이런 냄비요?
0: 네, 그렇죠. 느낌은? 약간 두툼한 냄비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웍이라도 좀 두툼한 게 있어요. 예, 맞아. 그런 데도 하셔도 돼요.
1: 저희가 평소 라면 네. 끓여 먹는 그런 냄비는 안 되고, 그렇죠. 얇은 걸로 많이 끓여 먹거든요. 타요. 예,
0: 빨리 끓이려고.
1: 그러게. 자, 근데 이제 네. 계속해서 선생님 저어주고 계신데. 네. 불 조절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중불이나 약불로 옮겨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쌀이 여기 들어간 쌀이 암만 갈았어도 익질 않고 생쌀이 있어요.
1: 그래서. 아, 그럼 안 되죠, 선생님. 그건 이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0: 네네, 그렇죠.
1: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밥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냥 후루룩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죽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우리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죽이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영양식으로, 예. 간식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까룩하게 되죠? 이렇게.
1: 자,
0: 되직하게 되죠?
1: 예, 농도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주제 비교를 네네네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된다고요?
0: 이렇게 해서 끓여가면서 되직해져서 이렇게 쌀알을 봐가지고요. 네. 안 익었으면 물을 좀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끓여놔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1: 줄이고,
0: 오, 그 다음에, 그죠?
1: 이제 보글보글 이렇게 기포가 예. 올라오는
0: 보글보글, 게. 예.
1: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0: 이렇게 한, 아,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쌀 가지고 죽 쓰는 거는 10분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저어가면서 죽을 예. 써볼게요. 선생님.
0: 예, 예.
1: 아까부터 저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죽을 줬고 예, 예.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의 비주얼이에요.
0: 이게 흰죽이에요.
1: 오.
0: 이거는 흰죽이에요. 흰죽.
1: 그냥 어떤 걸 올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네네네네. 여기다 간장 조금 해서 맞아요. 먹어도 되고요.
1: 예. 아니,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0: 어, 맞아요. 예.
1: 정말, 정말 맛있어요. 죽은 네. 정말 부들부들하게 먹는데, 네. 오늘은 맛있는 흑인자와 함께 먹을 거예요. 그 검은깨로.
0: 네네.
1: 자. 이거 언제 넣나요?
0: 이제 쌀알이 다 퍼졌기 때문에 예.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아, 그냥 넣으시지 말고 싹 저어가지고 수저로 네. 저어서 좀 넣어주세요.
1: 저희가 곱게 갈아놨던
0: 네, 네 그렇죠. 밑에 깔아앉아 있죠? 예, 예, 그렇죠.
1: 자, 넣어볼게요.
0: 네. 까매지네.
1: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이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카슈미? 우유에? 11배? 아, 네. 아 진짜 좋지 않아요?
1: 그래서 왜 네. 검은깨를 이용한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1: 몸에 좋기 때문에.
0: 아이씨,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머리 하얘진다고 또 검은깨 많이 먹었었어요, 저는요.
1: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네. 숙취에 굉장히 좋다고 숙 드시고 난 후에 네. 아무래도 이 흑임자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소화도 잘 되겠고 영양가치도 많고 예. 하니까 아무래도 그 숙취에 좋겠죠?
1: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뭐 검은깨도 들어가고 네. 쌀도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간을 맞출 재료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0: 예, 마지막으로 서울금 한 꼬집 정도, 그 반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1: 아, 한 꼬집 정도? 예.
0: 꼬집도 꼬집 나름이에요.
1: 예.
0: 조금만 더 넣었어요.
1: 그쵸?
0: 예.
1: 저는 제 손으로 두 꼬집 정도 넣습니다.
0: 아, 네. 생각보다 손이 참
1: 작죠.
0: 간이 아프다. 예. 간이 아프다. 예.
1: 자, 그래도 기호에 따라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맛있겠다.
1: 예. 자, 검은깨 물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 정도 네. 더 익힌 다음에 먹을 수 있나요?
0: 검은깨도 볶아서 준비한 거예요.
1: 아, 예.
0: 그래서 끓기만 하면 끝.
1: 아, 끓기만 하면. 예, 예. 저 완성급수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네.
1: 어, 정말 이 스튜디오에 고소한 향이 쫙 퍼져서 너무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
0: 이게 죽 중에 제일 비쌀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몸에 좋다고 봤습니다. 하니까.
0: 네.
1: 자, 옮겨볼까요?
0: 고급스러운 거예요.
1: 이야. 네. 옮겨 담아볼게요. 아,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아, 정말 뭐 대단한 재료 없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보양식이, 그렇죠?
0: 그렇죠,
1: 건강식이.
0: 예. 건강식, 보양식. 아, 아침에 이렇게 해서 누가 끓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깨죽을 먹고?
0: 깨죽을 먹고.
1: 디저트로 배숙을 먹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그날은 그냥 하루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속이.
0: 너무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뭐 대단한 네. 재료는 아니니까.
0: 대단한 재료가 아닌데 음식은 대단합니다.
1: 그럼요. 네. 오늘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선생님, 네. 하루 종일.
0: 드실 거죠?
1: 그럼요.
0: 자.
1: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깨죽이 완성됐습니다.
2: 깨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불린 쌀, 물을 넣어 간 뒤 냄비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쌀은 쌀 알의 식감이 느껴질 수 있게 살짝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믹서에 검은깨,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검은깨 물을 체에 받친 뒤 물을 부어 곱게 내려주세요. 냄비에 넣은 간쌀을 저어가며 끓이다가 검은깨 물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깨죽을 담고 잣을 올리면 깨죽이 완성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두부 레시피. 집에서 두부 만들기 100% 성공하는 황금 꿀팁 대공개.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도전 욕구 뿜뿜 생긴다.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희고요.
0: 네, 유기열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네. 그렇게 고소할 수가
0: 정말
1: 없고.
0: 고소해요. 그쵸? 정말 고소해요. 네.
1: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자, 홈메이드 두부의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0: 네네. 분리콩.
1: 네.
0: 제일 중요한 거.
1: 그렇죠. 콩이 주된 재료니까.
0: 네. 콩이 있어야 되고.
1: 네.
0: 간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수.
1: 들어봤어요.
0: 네네네. 간수, 요거는 이제 좀, 간수라고 산 건데, 만약 간수가 없을 때는.
1: 네.
0: 만드시면 돼요.
1: 어떻게 만들면 돼요?
0: 왕소금하고 식초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1: 이렇게 하면 간수 대신에 쓸 수 있고요.
0: 네네.
1: 자, 그리고 옆에는 이건 부재료 같은데요.
0: 아,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두부를 만들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네. 순두부였어요.
1: 맞아요. 예,
0: 따끈따끈한 순두부에다 양념간장 쫙 껴져가지고 싹 한 그릇 하면은
1: 예.
0: 아, 진짜 그 치즈 같은 그 고소한 맛.
1: 맞아요. 술술 넘어가죠.
0: 네네네. 맛있습니다.
1: 자,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네. 고소한 수제 두부.
0: 네네.
1: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시작부터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0: 아, 그렇죠.
1: 자, 일단 두부의 주재료, 이 콩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볼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0: 요 마른 콩을 네. 그냥 불리시지 말고요.
1: 네.
0: 요거를 여기서 안 좋은 콩을 이렇게 좀 골라내셔야 돼요.
1: 안 좋은 콩들.
0: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두부를 했을 때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뭐 좋은 콩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콩, 콩나물을 길러도요.
1: 예.
0: 콩이 썩어요. 콩나물 머리가 썩어요.
1: 예.
0: 그래서 빨리 썩어요. 그래서 모든 콩나물을 망치니까
1: 네.
0: 안 좋은 건 쟁반에다 탁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라서 이렇게
1: 낸 거죠.
0: 다음에 네, 요걸 찬물에다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쫙
1: 예.
0: 물을 따라내고 요거에 두 배 정도의 물을 잘박하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잘박잘박잘박 해야 돼 보여야 돼. 요 정도면요.
1: 예.
0: 그러면은 요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시면은
1: 네.
0: 요 정도의 양이 됩니다.
1: 이렇게 크기가
0: 네네.
1: 너무 달라요. 지금 한
0: 그렇죠?
1: 1.5배 정도 컸는데
0: 예, 예. 요만한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1: 네, 잠깐만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0: 두 배 커졌나?
1: 네, 두 배 정도.
0: 네, 제가 달아보니까 700g 정도 나와요.
1: 예. 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해졌을 것 같아요, 아마.
0: 그렇죠.
1: 이거보다는.
0: 예, 예, 예.
1: 자, 이렇게 불린 콩을 준비했고요. 네. 8시간 불린 콩.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뭐, 두부, 사실. 맨 처음에 저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엄청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0: 약간 순서만 정리해서 하면은 진짜 맛있고 고소한 손두부를
1: 예.
0: 내 가족들에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는지 다음
0: 네.
1: 단계 뭔가요?
0: 네, 갈아야죠.
1: 자, 바로
0: 네.
1: 갈면 돼요?
0: 네네, 갈으면 됩니다.
1: 자.
0: 믹서기가 제법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저르륵 다 넣은 다음에요.
1: 네. 선생님, 이 정도
0: 네.
1: 양의 콩이면은
0: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두부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몇 모?
0: 딱 하나.
1: 한 모? 오.
0: 네.
1: 자, 근데 이렇게 물하고 같이
0: 네.
1: 저희가 갈 것 같은데.
0: 총 물이요.
1: 네.
0: 콩 300g에
1: 네.
0: 2리터를 가지고 갈겠습니다.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주물러서 빼지게도 물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2리터의 물이면은 아주 맛있는 고소한 두부가 나옵니다.
1: 네.
0: 2리터 물 가지고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1: 아, 물 넉넉하게 넣어주겠어요.
0: 네, 됐습니다.
1: 자, 이 상태에서 네. 뚜껑을 덮고.
0: 이거 할 줄 아세요?
1: 예.
0: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거를 먼저 탁 들고 싹 거른 다음에.
1: 아.
0: 네. 탁 탁 누르고.
1: 자, 해서. 네. 자, 아주 곱게.

0: 가면 되는 거죠?
1: 네. 그죠?
0: 네. 따라올까요? 네. 자, 우선 체감상 한 1분을 아주 진드감치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1: 맞습니다. 네.
0: 물론, 갖고 계신 믹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완벽하게.
1: 그렇죠.
0: 아주 부드럽게 가면 되는 거죠?
1: 네.
2: 밀어요. 쭉 밀고 이걸 손으로 딱 당겨 올려줘.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갈아졌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요거를요. 수저로 이렇게 꺼냈을 때 여기 입자가 없어야 돼.
0: 그렇죠.
2: 좀 더 갈아야 돼요.
0: 아직 많다는 거죠.
2: 네네네. 이렇게 하면 콩국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두부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두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짜고 나면 비지가 생기는데.
0: 예.
2: 비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콩 두부가 적게 나와요. 자. 네. 이것만 잘 갈면 돼요.
0: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네요.
2: 네네네. 가는 과정이.
0: 사실 우리가 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덜 갈으면 그냥 덜 가른 대로
2: 씹어먹는데 맞아요.
0: 덜 갈면 그만큼 두부가 안 나온다는.
2: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만 갈까요?
0: 그래요?
2: 네. 아직 잘 갈아졌나요?
0: 자, 볼게요, 선생님.
2: 네. 난 비켜야지.
0: 예. 선생님!
2: 어디 봐!
0: 자.
2: 아유, 위에 보니까 아주 곱게 갈았네.
0: 볼게요.
2: 됐어요, 네.
0: 자, 이 정도.
2: 예, 됐어요.
0: 자,
2: 예, 됐어요.
0: 됩니다.
2: 방희 씨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0: 그런가요, 선생님?
2: 네.
0: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제가.
2: 자, 이렇게 됐죠? 배주머니 네. 주세요.
0: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2: 네.
0: 자, 이제 콩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2: 네.
0: 네, 이 다음 과정들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서.
2: 네.
0: 부으면 되나요?
2: 네, 주세요.
0: 진짜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네.
2: 그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저 남은 물을 부어서 또 부셔서 넣어서 주세요.
0: 이게 다 굴부가 되는 거니까.
2: 거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해서 네. 넣어볼게요. 자, 해서
2: 옛날에 엄마가
0: 네.
2: 아빠나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교복 카라에 풀 먹일 때
0: 예.
2: 엄마가 밥 쉰 거 같은 거 가지고요
0: 예.
2: 이렇게 풀을 빼냈어요 이렇게
0: 아 옷깃에
2: 예. 그러듯이 예. 이거를 이렇게 꼭 짜서
0: 예?
2: 주물주물 해가면서 콩물을
0: 예.
2: 빼는 거예요.
0: 아 근데요 사실은 저도 요리 프로그램을
2: 네.
0: 조금 해서 어떤 과정인지 대충 눈치는 채는데
2: 네.
0: 저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 이 나오는 콩물이 네. 두부가 되는 건지 이 안에
2: 그치?
0: 있는 게 두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 맞아.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0: 안에 있는 거는 비지겠죠. 예.
2: 그건 어떻게 안 해? 이 비지로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0: 맞아요. 예,
2: 비지찌개.
0: 맞아요.
2: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이렇게 예. 찬물로 해도 되는데
0: 네.
2: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요.
0: 네.
2: 아, 여기서 얘를 이렇게 뺄찌개 네. 잘 빠져요. 얘가 잘 빠져요. 이렇게.
0: 미지근해야.
2: 네네. 미지근해야 얘네들이 여기 주머니에서 잘 나와요.
0: 네. 사실은 오늘 이 두부 자체가 네.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2: 네네.
0: 이 콩은 뭐 몸에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2: 네네.
0: 뭐.
2: 그렇죠.
0: 예.
2: 네, 이걸 따라오세요.
0: 자.
2: 네, 들고 따라오세요.
0: 네.
2: 여기다 좀 부어주세요.
0: 자, 지금 이제. 콩을 간 거를
2: 네.
0: 저희가 이제 걸러서
2: 네.
0: 면포에 걸러서
2: 네.
0: 콩물을 부었습니다.
2: 네. 됐습니다.
0: 이렇게 자 지금 과정까지는
2: 네.
0: 조금 좀 힘이 들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2: 네, 어렵진 않죠.
0: 예,
2: 예. 예.
0: 자, 이 다음 과정은 뭔가요?
2: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또 우리 죽술찌개도 이렇게 된 걸로 썼죠.
0: 예.
2: 이것도
0: 끝이 납작한
2: 끓여줍니다. 이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이걸 끓이는 거예요.
0: 두부를 이렇게 끓이는구나.
2: 네네. 근데 아까 찬물 두 컵을 준비했었죠.
0: 예.
2: 네, 그걸 주세요. 얘가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올라와요.
0: 예.
2: 그래서 그럴 적마다 찬물을 한 컵씩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두 컵이거든요.
0: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2: 네네네. 그래서 콩이 다 익도록.
0: 예.
2: 잘못하면 비린내 나는 두부가 되니까.
0: 예.
2: 네.
0: 선생님, 이거, 저는
2: 네.
0: 이거 옆에서
2: 예.
0: 아까 이제 짜내고 남은.
2: 네.
0: 이 두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지잖아요, 선생님.
2: 예, 예.
0: 이거는
2: 예.
0: 저희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비지찌개
2: 예.
0: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지찌개, 그렇죠?
2: 예, 그렇죠. 예.
0: 비지찌개 또 뭐 먹으면 좋을까요? 비지전.
2: 어떻게 알았어요?
0: 예?
2: 비지전도 해 먹어요. 어머, 예, 맞아요. 예, 보세요.
0: 예.
2: 예. 뭐 비지전도 해도 돼요.
0: 그렇죠.
2: 예. 예, 예.
0: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옛날에 엄마들은 이걸 띄워가지고
0: 예.
2: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비지찌개를 끓이면은
0: 예.
2: 더 부드러워요.
0: 맞아요.
2: 예, 예, 예. 예.
0: 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때 활용하면.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저어주면 되나요?
2: 아, 난 그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0: 그게 얘가, 다른데, 그렇죠?
2: 예, 그렇죠.
0: 양에
2: 예,
0: 따라 다르고. 예, 예.
2: 이렇게 보면서
0: 오늘 기준, 저희
2: 양 기준.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해서 10분 미만이면 끌어올라요. 예? 그래서 그때 찬물 한 컵 붓고 또 끌어오르면 한 번 끌었다 하면 찬물이 좀 들어가도 금방 끓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컵 붓고 예? 다시 끌어오르면은 딱 손을 떼고 거품을 싹 걷어냅니다.
0: 오, 그 네. 과정이 필요하군요.
2: 네네, 거품이 있으면 안 적당해요. 그래서.
0: 자, 네. 선생님. 네. 뭐,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2: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네. 이 콩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못 드시거나 드시지 네. 말아야 될 분들. 이 콩으로 만든 두부. 네. 진짜 콩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예.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0: 예,
2: 예, 예.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가 섭취율이 우리 영양 섭취 90%입니다. 90%.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드시면 돼요. 네. 부담스럽지도 않고.
0: 그러게요. 네.
2: 자, 이제 끌어올리면서 거품이 막 끌어오르니까.
0: 맞아요.
2: 여기서 물 한 컵, 그거 반 정도만 예? 가장자리로 쫙 한 번만 둘러주시겠어요?
0: 자,
2: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자. 이게 끓는 게 안 보인다고 나무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하지 마요. 예.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끓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점점 많아지죠?
0: 자, 안쪽에서 지금 끓고 있는
2: 예,
0: 거예요.
2: 예, 예, 그렇죠. 끓고 있는데 거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또 거품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0: 맞아, 거품이 예, 높게 예. 올라오고 있어요.
2: 그렇죠.
0: 지금.
2: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좀 큰 그릇. 그렇지 않으면 얘가 훌떡 넘어가고 바깥으로 가버리면 그날은 실패.
0: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2: 네네네.
0: 아까랑 진짜. 너무 달리.
2: 예, 큰 그릇 올라와서. 예. 이제 마저 부시고. 네. 네. 자, 보여주세요. 한 컵씩 두 분을 붓는 겁니다.
0: 네.
2: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끌어오르면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네. 간수를 치면 끝!
0: 끝이에요?
2: 네네네.
0: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2: 어렵지 않죠.
0: 예.
2: 그거 타이밍들만 잘 맞추면 돼요.
0: 그러게요. 네. 채우비와 함께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나도 이거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0: 네. 재미도 있고 맛도
2: 예,
0: 있고.
2: 예, 재미.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맛이 진짜 높아요.
0: 맞아, 그건 맞아요. 네네네. 노력이 들어간 만큼 네네네네. 맛이 있더라고요.
2: 예, 예.
0: 자, 선생님, 어제 거품이 무슨 네네. 생크림 거품처럼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올라왔어요.
2: 이거.
0: 자.
2: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싹 속에 진짜 두유 같은 물만 남아요.
0: 근데 거품이 네. 잘 거치네요, 선생님.
2: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0: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제 국에 나오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2: 그런 건 그냥... 이제 찬물을 옆에다 놓고 예. 국자를 적셔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무슨 휘핑
0: 그러게요, 그러게. 아니, 되게 뭐, 국에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은 이제 거품은 필요 없으니까.
2: 네.
0: 아니 근데 네. 이 콩물이 굉장히 뽀얗게 우유처럼 나왔어요, 선생님.
2: 광희 씨가 잘 갈아서 그래요.
0: 아, 그런가요?
2: 네.
0: 아유,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두부 만드는 과정이.
2: 그렇죠.
0: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런 액체가 네. 두부의 어떤 고체 모양이 되는 거죠?
2: 아, 네. 이 단백질이 간수가 들어가면 아주 주위들끼리 잘 엉겨요.
0: 예. 자, 거품을 걷어냈고요. 네. 이제 뽀얀 콩물만 남았어요.
2: 네. 네. 네. 여기다 간수를 치겠습니다.
0: 간수를 친다고 해요?
2: 네네, 간수를 친다고 그래요.
0: 자, 그럼 간수를 한번 쳐볼까요?
2: 네, 그럴까요? 한 수저 먼저.
0: 네.
2: 이거 40g인데요.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요.
0: 이게 이제 마법의 비법이라는 거죠?
2: 예, 예, 예.
0: 마법 같은.
2: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0: 네.
2: 그러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0: 이때는 왜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는 거예요? 살살?
2: 그처럼 너무 많이 섞여갖고 얘네들이 풀어져요. 잘 응고가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저어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0: 오, 지금 살짝씩 엉기고 있어요, 선생님.
2: 보여요?
0: 예, 액체가, 예. 액체였던 이 콩물이 예. 조금씩
2: 응고된 것 같아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뽀얀 맑은 물이 나와요. 자, 이거 봐. 여기 나오잖아요.
0: 예.
2: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0: 예. 과학식 같아요, 과학식.
2: 그렇죠?
0: 예.
2: 음식은 과학이다.
0: 그렇죠. 과학 선생님이세요. 예.
2: 자, 다시 한번 쳐봅니다.
0: 저희는 불을 끄고 하고 있는데도.
2: 네, 이게 끓었으니까 우와. 따끈하잖아요.
0: 아, 이 간수가 이렇게 네. 뭉치게 해주네요. 그렇죠.
2: 그렇죠? 예.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죠.
0: 단백질 응고시키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간수를 네. 뿌려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들어간 후에는 네. 조심

0: 조심.
1: 네.
0: 오!
2: 놀리겠죠, 진짜?
0: 예.
2: 자.
0: 선생님, 신기해요. 네,
2: 신기하죠?
0: 아니, 저 35살인데, 네. 이렇게 두 분만 들으면 뭐 신기할 줄이야. 뭘 많이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2: 국물이, 이렇게 맑은 국물이 나오잖아요.
0: 예, 예.
2: 그죠? 왜냐? 요것들이 소금의 그 간수가 원래 짠물이에요.
0: 아.
2: 소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인데 걔네들이 이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물과 그
0: 분리하는 거예요.
2: 예예 그렇죠. 예, 예.
0: 물과 그 단백질 콩을 예, 분리하는
2: 예,
0: 거네요.
2: 예, 예.
0: 우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2: 예.
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예. 뭉치네요, 그렇죠?
2: 그렇죠.
0: 콩끼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두부랑 순두부랑 나눠지는 거예요?
2: 이 과정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0: 예.
2: 지금 이걸 퍼서.
0: 예.
2: 놓으면은 순두부.
0: 이 과정에서 순두부 좋아하니까 순두부도 한번 그냥 퍼볼까요, 선생님?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2: 어때요?
0: 진짜 순두부예요, 선생님. 순식간에. 아니,
2: 순식간에 순두부가 됐죠?
0: 예.
2: 퍼볼까요?
0: 예.
2: 나도 떨리는데.
0: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진짜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콩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고소한 향이.
2: 고소하죠.
0: 예.
2: 네.
0: 선생님,
2: 네.
0: 이제 이렇게 맛있는 순두부가 완성이 됐고,
2: 네.
0: 이제 또 두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2: 네.
0: 두부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 이거를 굳히면은 두부가 됩니다.
0: 그냥 굳히면?
2: 예, 살짝 굳히면은 연두부.
0: 예?
2: 꾹 눌러서 되면 부친 두부나 딱딱한 두부가 되는 거죠.
0: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2: 어렵지 않아요.
0: 예.
2: 이거 왜 이렇게 넣는지 아세요?
0: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는 거.
2: 왜냐하면 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구멍 다 뚫렸잖아요.
0: 알을 빠져야 하니까.
2: 네,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는 큰 판을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죠. 봤죠?
0: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네. 큰 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두부가.
2: 이렇게 해서
0: 집에서 할 때는.
2: 네, 이렇게 하고.
0: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 고기만 잡고 있어요. 네. 뜨거우면 손 빨리 치워야 돼요.
0: 네. 오. 지금까지는 순두부예요, 선생님, 그렇죠?
2: 그렇죠.
0: 오.
2: 네.
0: 네.
2: 물 나오는 거
0: 봐.
2: 자, 이거를 이렇게
0: 예.
2: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접고. 자.
0: 접고.
2: 자, 이렇게 해서 접고.
0: 네.
2: 또 이렇게 해서 접고 이쪽으로 해서 접고. 뜨거.
0: 네.
2: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0: 네.
2: 이 물 나오는 거 봐.
0: 물기를 완벽하게 빼주네요.
2: 물이 빼주면 딱딱해져요.
0: 네. 자, 물기를 어느 정도 빼주냐에 따라서 식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2: 네, 부드럽게 드실 것 같으면
0: 예.
2: 이제 좀 있다가 금방 해시고 아예 난 좀 딱딱하게 해서 부침두부 해먹을 거야.
0: 예.
2: 한참 내비두고.
0: 아, 찌개용 부침용이 그렇게 딱 많아지네요.
2: 아, 네네.
0: 자, 선생님,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단단한 두부가 될까요?
2: 아, 이렇게 해서 무거운 걸로 누르면은
0: 예.
2: 한 5분 정도 누르면 되고 좀 가벼운 거 이게 없으면은 이게
0: 예.
2: 없으면 좀 가벼운 걸로 오랜 시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네. 1시간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0: 1시간.
2: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거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누르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2: 네.
0: 10분에서 20분 정도 쭉 눌러놓은 두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0: 이 완성된 두부 같은데
2: 네. 네.
0: 볼까요?
2: 이게 모두부입니다. 모두부.
0: 모두부.
2: 모가 나서 모두부예요.
0: 예.
2: 연해서 연두부.
0: 네, 연두부, 모두부.
2: 예, 예. 짠!
0: 자, 꺼내볼까요?
2: 이렇게 해서 아주 꾹 눌러갖고 전 딱딱하게 눌렀어요.
0: 자, 과연! 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부예요,
2: 예,
0: 선생님.
2: 예, 맞아요. 예, 그쵸?
0: 신기하다.
2: 그쵸?
0: 예. 아주 그냥 고소할 것 같은 두부 완성이 됐습니다.
2: 자. 잘라서 두부 해서
0: 올려볼까요?
2: 이게 김치만 볶아서 넣으면 두부김치고
0: 그럼요.
2: 그냥 생김치 그냥 싸서 먹어야 되고 거기다 막걸리
0: 그냥 먹어도 맛있죠 정말 그쵸?
2: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0: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두부가. 네, 확실히 이제 집에서 만든 두부는
2: 네.
0: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2: 냄새도 달라요.
0: 예?
2: 네.
0: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슈퍼나 마트 가서 두부 한번 주세요 하고 두부 살 수도 있지만
2: 예.
0: 집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또 색달라요.
2: 자,
0: 와,
2: 아 이건 아주 단단히 눌러져가지고
0: 예.
2: 두부가 아주 그냥 보통 단단한 게 아니네요.
0: 저희가 물론 단단히 눌렀지만
2: 네.
0: 그래도 두부 안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렇죠?
2: 그렇죠, 네 맞아요.
0: 몸에도 좋고.
2: 자,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사지 않은
0: 예.
2: 그대로 만든 이 위에.

0: 눌린 자국이 있는 두부입니다.
1: 휴대 두부.
0: 예. 하나도 뭐 그거를 감추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자연 그대로.
1: 아니 네.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네. 두부를 함께 만들어 보면 네.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네.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만드셔도 되고요.
1: 예.
0: 한번 시도해 봄직한 요리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 네.
0: 요리에다 이 두부를 내비두고 두부를 이렇게 보관할 때는 네? 물에다 잠길 듯이 보관을 합니다.
1: 아~
0: 잠겨갖고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요.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1: 그렇게 하면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저희가
0: 세상에
1: 아주 하얀 게 그냥 네. 촉촉하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아까 연두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네. 순두부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0: 네, 네.
1: 양념장 먹으니까 네, 네.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네. 뭐 이거는 취향대로 양념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는 뭐 가진 양념 네. 한국의 가진 양념 그러면 이제 제가 간장 양념이에요.
1: 네.
0: 국간장을 쓰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진간장은 너무 시큼해갖고 분위기를 없애요.
1: 맞아요. 너무 까맣네요.
0: 저는 매콤한 게 좋아요. 청양고추
1: 저도요.
0: 네. 그리고
1: 대파
0: 다진 거
1: 대파.
0: 네. 그다음에 마늘
1: 네.
0: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1: 네.
0: 네. 고춧가루
1: 네.
0: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네
1: 취향에 따라
0: 예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1: 예
0: 이렇게 해서 양념감장을 만듭니다 되직한 양념감장을 만들어서
1: 자 그럼 저희가 항상 네. 연두부나 순두부 위에 올려 먹는
0: 네네 네, 네.
1: 연두부에 항상 올려 먹었던 그 양념장이에요
0: 그렇죠
1: 세상에 저 아침에 네. 진짜로 식욕 없거나 빨리 나가야 될 때 이
0: 네.
1: 연두부에 양념장 올려서 네. 후루룩 먹고 가거든요. 그럼 편안하고 만족도
0: 좋고 예, 예,
1: 진짜예요.
0: 두부에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1: 그럼요.
0: 예 든든하고 단백질. 예 든든하고.
1: 이야 보여드릴게요.
0: 이거 너무 좋다.
1: 세상에.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와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8시간 불린 콩, 물을 넣고 곱게 갈아 콩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콩의 입자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줘야 두부가 많이 나와요. 배 보자기에 콩물을 넣고 주무르며 비지를 걸러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콩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콩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나눠가며 부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낸 뒤 간수를 넣어가며 저어줍니다. 이때 살살 저어줘야 덩어리가 잘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 틀에 면포를 깔고 순두부를 부은 뒤 누름돌로 5분 정도 눌러주세요. 여기서 누르는 시간에 따라 두부의 식감이 달라져요. 국간장, 청양고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부를 먹기 좋게 썬 뒤 종지에 양념장을 곁들이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어릴 적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전통 간식. 100% 보리가루로 만들어 구수함이 폭발하는 옛날 떡 레시피.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 먹어봤을 길거리표 술빵 레시피.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육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0: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보리빵,
0: 네.
1: 보리떡.
0: 네.
1: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음식인데요.
0: 네.
1: 자, 오늘 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데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0: 아, 네. 보리,
1: 예.
0: 가루,
1: 예.
0: 생보리가루예요.
1: 생보리가루.
0: 예, 볶은 거 아니고 생보리가루와
1: 예.
0: 예, 콩.
1: 이게 무슨 콩이에요, 근데?
0: 이게 호랑이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1: 예.
0: 이게 없을 경우에 강낭콩 불려서
1: 네.
0: 삶아서 해도 되고요.

0: 네. 뭐 요즘 한창 나오는 완두콩으로도 되고요. 네, 검은 콩 굴려서 박아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1: 집에 있는 콩 활용하시고.
0: 네네.
1: 자, 부재료 또 볼게요.
0: 네. 부재료로는. 예? 여기 무슨 개떡에 예. 저거 들어가요.
1: 대파.
0: 대파 다짐이 그러게요. 들어가고요.
1: 근데 왜 간장도 들어가고.
0: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1: 소금이 아니라요?
0: 네네.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물 반죽해가지고.
1: 아, 그게 쉽고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네. 추억의 음식이라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보리개떡은 밀가루가 아닌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네네.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웰빙떡이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1: 자, 그렇죠?
0: 네.
1: 자, 그럼 웰빙떡. 자, 보리떡 만들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개떡 시작할 텐데
0: 네.
1: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반죽해서 찌면 돼요. 꼭? 쉽죠.
1: 반죽해서 찌면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 불어나 주실래요?
1: 예. 자, 큰 불 드릴게요.
0: 네.
1: 아니, 어제 조리 과정이 조금 많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또 쉽게 가시는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1: 자, 그럼 가보도록 네. 할게요.
0: 자, 보리가루.
1: 보리가루.
0: 생보리가루.
1: 네.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1: 오.
0: 네. 간단하죠?
1: 네.
0: 물에다가.
1: 네.
0: 간장.
1: 간장.
0: 네.
1: 국간장이죠?
0: 네, 국간장. 자.
1: 네.
0: 참기름.
1: 참기름.
0: 네, 밥까지.
1: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런 개떡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약간 소금으로 간을 하거든요?
0: 네, 소금으로 간하는데, 간장.
1: 국간장하고 예, 대파도 예. 들어가고.
0: 맛있어요, 그럼요.
1: 예.
0: 아, 잠깐만요, 여기 쓰여 있어요.
1: 예. 네,
0: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네. 이제 밀가루로 저는 반죽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보리가루의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0: 이 보리가루는 보리 그 껍데기만 슬쩍 벗겨가지고, 이거 저기 저 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식도 좋고
1: 그 보리의 그 고소한 향이라고 하나요?
0: 이게 고소해요. 네? 우리 보리밥 하면
1: 맞아요.
0: 예, 흰밥 한 거보다 훨씬 구수한 맛이 있고
1: 예.
0: 또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골고루.
1: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네. 이 오픈 때부터 막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본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 뭐 할머니랑 네. 그다음에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0: 네.
1: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보리에 대한 추억이
0: 네.
1: 그냥 좀 어려웠을 때 예. 먹었던 추억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 솔직히 보리에 대한... 저 어렸을 때 보리밥 안 먹었어요.
1: 그러니까.
0: 엄마가 퍼주면 엄마 좀 보리 좀 없이 좀 줘봐.
1: 맞아,
0: 그랬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들 안 먹으니까 그 보리를 가지고
1: 예.
0: 이제 예, 간식. 간식이었어요, 솔직히. 이래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먹던
1: 음식. 물리니까.
0: 그리고 간식으로. 저것도 해서 먹죠. 그리고 쌀이 주식이 있던 시절에 쌀이 예. 너무 적어가지고.
1: 아이고.
0: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1: 그러게요. 네. 일단 근데 추억으로 네. 기억이 나서 이제 또 만들어 보는데.
0: 근데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1: 그래요?
0: 이거 뭐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거 웰빙이라고 그래요. 웰빙.
1: 찾아먹는.
0: 네.
1: 그렇죠. 네, 일부러 찾아먹는. 네. 웰빙 음식. 네. 아, 찰지게 지금 반죽하셨는데 이런 거 이제 숙성한다고 하잖아요. 발효. 발효 맞나요?
0: 이거 발효 없이.
1: 발효예요?
0: 그냥 갑니다. 예, 발효 없이 그냥 갑니다.
1: 예. 네.
0: 좋죠?
1: 예.
0: 빠르고.
1: 자. 지금 이제 소분하시는 거예요?
0: 네. 한 여섯 조각 뭐 만들면 되고
1: 예.
0: 네, 더 우리 그때 나 손주랑 만들었어요 이거요.
1: 아이고.
0: 집에서요. 예, 근데 우리 손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여섯 개를 만들어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1: 본인이 그렇지. 먹고 싶은 큰 대로.
0: 네네네. 질문 하나 주시겠어요? 네.
1: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납작하게
0: 네.
1: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개떡, 쑥개떡 드셔보셨어요?
1: 알죠, 알죠. 쑥개떡 너무 비슷해요.
0: 비슷해요. 예, 예.
1: 다 비슷한 네. 느낌에.
0: 예.
1: 근데 이제 보리가 들어가서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간장이 들어가서.
0: 예.
1: 약간 그 감칠맛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0: 그렇죠. 네, 네. 예.
1: 따로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0: 간이 다 돼 있어요. 간이 다 돼 있고, 거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1: 그러게요.
0: 아마 새로운 맛일걸요?
1: 아니, 뭔가 떡하고 지짐의 사이가 아닐까. 느낌이.
0: 예, 약간 떡. 아닌 것 같고 지짐이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한 맛인데
1: 좋은 것
0: 먹으면 예 먹으면 먹을수록 뒷맛이 자꾸만 땡기게 하는
1: 네,
0: 그런 맛이에요.
1: 자, 이렇게 네. 한 6개 정도 만들어봤는데요. 네. 취향에 따라 이제 크기는 조절하시고
0: 네.
1: 제가 이제 아까 준비했던 호랑이 콩
0: 네. 자.
1: 예.
0: 6, 그냥
1: 네.
0: 마음대로 박으세요. 뭐, 이거, 뭐, 순서에, 뭐, 입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1: 예.
0: 네,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1: 집에 혹시나 네. 뭐 강낭콩이나 만두콩 예. 있으시면 예.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0: 네, 까만콩 불려서 넣어도 되고요. 예. 근데 그냥 넣으시면 안 찢어질 때 잘 익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꼭 삶아서. 네, 그렇게 넣으시면은 이거 찔찌기 한 20분뿐이 안 찌니까. 예. 네. 이 간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그렇죠. 또 새롭기도 하고 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익숙하다고는 하시지만 네. 저희는 좀 새롭긴 한데 네. 사실은 네. 이런 떡에 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그렇잖아요.
0: 다 이거 진짜 웰빙떡이에요. 웰빙떡. 그죠?
1: 몸에도 좋은.
0: 예, 예. 강낭콩 같은 거 껍질째 그냥 다 먹을 수 있고.
1: 맞아요.
0: 예, 그죠?
1: 이제 간식 먹을 때 네. 뭔가 출출할 때 네.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자, 순식간에 네. 됐고 이제 쪄볼 차례죠. 떡을 네. 찔 차례인데 네.
0: 김 오른 찜기에 네. 자, 넣겠습니다.
1: 이리 김 올려놨어요. 네.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0: 아유.
1: 근데 아직 찌지도 않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1: 고급스러운 향이. 네.
0: 여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떡하고는 약간 좀 다른.
1: 예.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찌면
0: 될까요? 한 25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1: 25분. 네.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큼 찢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0: 아, 그래요. 이제 이거를 덜 찌게 되면
1: 예.
0: 왜 우리 그런 저 감각 알죠? 찐덕찐덕한 감각.
1: 아, 그 쫀득한 그 식감이 좀 달라질 것
0: 좀
1: 같아요.
0: 좀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한 25분 이상 30분 가까이 찌시면 예? 이게 볼이 아니에요, 예. 볼이. 그렇기 때문에 푹 찢어야 쫄깃한 맛이 있어요.
1: 아, 좀 쫄깃한 네. 식감이 있어야
0: 네네.
1: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둬야.
0: 네네. 네. 그렇죠. 막 후딱 꺼내면 안 돼요. 밀가루는 그렇죠. 달라요.
1: 좀 포석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면.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지금 25분 정도 저희가 쪄봤는데요. 네네. 한번 볼까요?
0: 네. 예. 아, 기대된다.
1: 저도요.
0: 못 먹어봤죠?
1: 저는 처음이에요.
0: 네, 처음이죠.
1: 예.
0: 이거는 진짜 백만불짜리다.
1: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억에 젖으셨을 예. 것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그래요. 하나, 둘, 셋! 이야!
1: 우와! 우와! 그 보리의 그 향과, 그리고 이제 간장의 감칠맛 나는 향이.
0: 그쵸? 편하죠?
1: 너무 그냥 먹음직스러운데, 네.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그렇죠.
1: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자, 선생님 그 찜기를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0: 네, 그럴까요?
1: 잠깐만요.
0: 이거 가져. 네. 아유. 됐어. 오케이?
1: 이야. 아니, 굉장히, 겉모양은 네.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0: 아, 촉촉해 보이죠? 근데,
1: 그러면은.
0: 이거, 이제 밥 먹는 대신에 먹어도 돼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간도 세지 않고, 예. 슴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아유, 이쁘다.
1: 와.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면 쿠키인 줄 알죠, 쿠키. 그쵸?
0: 아,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쿠키.
1: 예.
0: 맞아, 쿠키. 쿠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야.
1: 근데 쫀득쫀득해요?
0: 예, 쫀득쫀득합니다.
1: 세상에.
0: 그쵸?
1: 아, 진짜 지금 TV 보시면서 추억에 젖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0: 예,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데.
1: 예.
0: 그러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보리 개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보리 개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국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를 섞은 뒤 보리 가루에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 빚어주세요. 빚은 반죽에 호랑이 콩을 박아줍니다. 생콩을 넣으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콩은 꼭 삶아주세요. 김이 오른 찜통에 반죽을 얹고 25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보리개떡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도 고속도로나 이 도로가에 네. 옥수수 술빵 파는 걸 종종 보는데
0: 네.
1: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지나쳐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오늘 더욱더 생각이 나는 옥수수 술빵
0: 네.
1: 재료들 한번 볼게요.
0: 네네네. 네, 네. 아, 옥수수 술빵이라고 해서 옥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 예?
0: 옥수수만으로는 진짜 거칠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1: 오,
0: 네.
1: 옥수수 그래서 거칠고.
0: 네, 옥수수 가루도 예? 이거를 저는 곱지 않은 걸로 사용했어요. 씹는 맛이 있으라고.
1: 예, 예.
0: 너무 고운 거는 전분화돼갖고 빵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1: 네.
0: 거기다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강력분으로 사용했습니다.
1: 강력분으로.
0: 네. 그리고 설탕, 황설탕 조금에다가
1: 예.
0: 소금으로 간 맞추고
1: 예.
0: 올리브유를 좀 부드러우라고 놓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예. 이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1: 이스트 들어가고요. 네. 그 옆에 뒤를 보면
0: 네. 영양 생각해서 계란 한 개 넣습니다.
1: 어,
0: 네.
1: 계란 넣고
0: 그리고 술빵.
1: 예. 막걸리 들어가야죠.
0: 막걸리. 예. 네. 또 영양을 생각해서 저는

0: 옥수수가 예. 영양 가치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영양 예. 만점이에요. 오, 모르셨어요?
1: 조합이... 아, 저 몰랐죠.
0: 아, 옥수수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드세요.
1: 야, 이 두 네. 가지 조합이 참 좋다고 하니까. 네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우유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요거는 비주얼 좋고 예. 또 씹는 맛도 더 있으라고 맞아요. 캔을 좀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시면 아까처럼
1: 콩을 넣어도 되고요.
0: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예.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완벽하게 됐는데요. 네. 찐빵처럼 폭신폭신한 옥수수 술빵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옥수수 가루랑 이 밀가루 네.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0: 네네.
1: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어떤 순서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0: 아, 그러세요?
1: 자, 네.
0: 근데 이거는 좀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나?
1: 예?
0: 좀 발효 시간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1: 예?
0: 진득하니 한 시간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1: 한 시간에?
0: 네, 한 시간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고 싶다.
1: 네.
0: 그러면 이 막걸리나 네. 우유를 렌즈에다 살짝 데피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1: 어, 미리 아예.
0: 10분 정도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넣고
1: 예.
0: 우유 넣고 네. 네. 그다음에 설탕도 주세요.
1: 아, 이건 물이 네. 안 들어가지, 맞죠?
0: 네.
1: 설탕.
0: 네, 네. 설탕.
1: 자, 맞아요. 달달했던 네. 기억이 나요.
0: 그죠?
1: 네. 막걸리 술빵이.
0: 그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을게요. 네. 소금 넣을까요?
0: 그리고 소금. 이 정도.
1: 이 정도 넣고.
0: 네. 그다음에 달걀.
1: 달걀 넣을까요?
0: 네.
1: 자, 이건 그냥 들어가서 풀어요.
0: 네네네. 네. 네.
1: 자, 부드럽게.
0: 네.
1: 어, 사실은 저희 이제 술빵, 이 옥수수 술빵. 어,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0: 네. 그 다음에 이스트.
1: 예. 네. 이스트 넣고.
0: 네. 그 다음에.
1: 빵할 때.
0: 네.
1: 하나. 밀가루.
0: 밀가루.
1: 근데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섞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0: 옥수수 빵이니까. 옥수수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1: 그쵸? 자, 그래도.
0: 옥수수 가루. 네. 좀 거친 걸로 했어요.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발효가 되겠죠?
1: 예.
0: 네.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넣어주세요.
1: 아, 반죽에요?
0: 네.
1: 자,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으세요.
1: 오.
0: 그래야 부드러워요.
1: 그렇게. 예전에는 이 올리브오일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맛있게 만들었겠지만, 네. 올리브오일 들어가면 훨씬 더
0: 그렇죠.
1: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네. 버터보다 건강이 좋으니까.
1: 네. 네. 어, 색감도 네. 옥수수 가루랑, 옥수수 가루랑 밀가루 섞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연노랑으로. 네, 그렇죠. 네. 자,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0: 아, 그럴래요?
1: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열심히 돌리면 되는 거죠.
0: 그렇게 돌리지만 말고요.
1: 예.
0: 십자로 하세요.
1: 아, 이렇게?
0: 예. 끈기가 생기면 빵이
1: 네.
0: 퐁퐁하지 않고 질기니까.
1: 아, 이렇게 십자로 끊어주듯이
0: 예. 예.
1: 이렇게.
0: 예. 끊어주듯이. 네.
1: 자, 그다음에 좀 돌리기도 하고.
0: 돌려주고. 예.
1: 돌려주고.
0: 예. 그리고 다시. 예.
1: 아니, 요즘 기계도 많이 나왔던데. 선생님.
0: 예, 됐습니다.
1: 요건
0: 예, 그 정도면 돼요.
1: 그래요? 그래요?
0: 네. 네.
1: 좀 유의할 점 있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0: 마른 가루가
1: 예, 보이면 안
0: 되는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이렇게 마른 네. 가루 없이 준비했고요. 네. 어, 저 굉장히 포근포근해요. 쫀득쫀득하고
0: 차지죠.
1: 예, 찰져요.
0: 찰지다.
1: 예.
0: 네, 찰지다 그랬죠?
1: 찰집니다.
0: 네, 여기다 이제 비닐 봉지를 씌우거나
1: 네.
0: 랩으로 씌우거나
1: 네.
0: 해서 60분 발효되면 이렇게 됩니다.
1: 어, 이거 보니까
0: 네.
1: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0: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
1: 예. 그렇죠. 열어볼까요?
0: 빵을 올라왔죠.
1: 자, 이 상태로 둔 건데
0: 네.
1: 열어볼게요. 한 시간 정도 둔 거예요?
0: 네, 한 시간 정도.
1: 기포가 이렇게 뽕뽕 올라왔어요?
0: 네, 그렇죠.
1: 발효가 잘 됐는데요, 선생님.
0: 한번 그 감각 한번 보시겠어요?
1: 자,
0: 해보세요.
1: 들어봐요?
0: 네.
1: 우와!
0: 다르죠?
1: 예.
0: 이거하고 다르죠?
1: 다른 느낌이에요.
0: 예, 예.
1: 우와,
0: 우와. 그죠?
1: 예. 예. 향도 더 좋아요, 그리고.
0: 어, 그렇죠.
1: 진한 향이 나는데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한 시간 만에 됩니다.
1: 자, 이걸로 이제 네. 옥수수 술빵을 만들어 볼게요. 어, 되게 찰진다.
0: 찰지죠?
1: 예.
0: 듬뿍 집어넣습니다.
1: 자, 저도 옥수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옥수수 술빵도 좋아하고,
0: 네.
1: 요것만 이렇게 파먹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자, 요것도 섞어 볼게요. 네. 어, 색감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맛있게 생겼죠?
1: 맛있게. 예. 아, 원래 이제 옥수수 술빵을 먹었던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 전 세대 이렇게 지나서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옥수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1: 발전이 돼서 지금은 요즘 분들이 입에 또 맞게끔.
0: 네. 그다음에 아, 이제 됐어요.
1: 이렇게요?
0: 됐어요. 네.
1: 자,
0: 자, 긴 오름 찜통에
1: 네.
0: 30분 찝니다.
1: 30분이요?
0: 네.
1: 자, 이거 부으면 돼요?
0: 네, 네.
1: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직 빵이 되기 전인데.
0: 빵이 되기 전인데도
1: 예.
0: 괜찮죠.

0: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1: 하나, 둘, 셋. 예, 자, 30분 탁 맞춰놓고.
0: 네. 30분만 기다려볼까요?
1: 네, 그러죠. 네. 네.
0: 선생님. 네. 지금 옥수수 술빵이. 네. 한 30분 정도 네네. 저희가 잘 쪘어요. 네네.
1: 근데 예. 따라서 안 쪄질 수도 있어요.
0: 아,
1: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왜 불이 뭐 약하다든가 뭐 때로는 뭐 많이 했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살짝 안 쪄질 수도 있으니까.
0: 상황에 따라 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그러면 열어보고 네.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볼게요.
1: 쪄졌죠? 제가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우와.
0: 우와. 우와. 아주 잘 부풀었어요, 선생님. 네네.
1: 자, 해서 안 따라 올라오면 다 쪄진 거예요.
0: 아, 아까 그 반죽이?
1: 네, 이렇게 오우. 여기가 깨끗해지면, 젓가락이 깨끗해지면. 예. 예.
0: 다 익은 거예요?
1: 다 익은 거예요.
0: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1: 그렇죠.
0: 옮겨볼까요?
1: 옮겨볼까요?
0: 이야. 자, 선생님 뜨거워요.
1: 자.
0: 우와.
1: 자. 됐죠?
0: 이야, 세상에. 향이 너무 좋아요.
1: 와, 자, 예. 옥수수 술빵 완성. 어,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야?
0: 선생님, 네. 정말 이 술빵 자체가 네.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약간 구수하면서 좀,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일 네. 것 같아요.
1: 어, 이쁘게 됐다.
0: 그러게요.
1: 예. 이게요, 네. 잘못하면 우유가 없다고 해서 우유 양만큼 술을 집어넣잖아요.
0: 아,
1: 그럼 여기서 술 냄새가 너무 나요.
0: 맞아,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1: 맞아요. 네.
0: 막걸리 향이 강했는데.
1: 요즘 우유들 뭐 집에 조금씩 다 있으니까 네. 우유를 넣으시면은 더 영양빵이 되겠죠?
0: 그렇죠.
1: 네네. 옥수수에 없는 영양가가 우유에 있으니까요.
0: 예. 네. 자, 모양이 투박해서 네.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술빵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막걸리, 따뜻한 우유, 황설탕, 소금, 달걀, 이스트, 밀가루, 옥수수가루, 올리브유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막걸리와 우유를 따뜻하게 준비하면 발효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반죽을 60분 동안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에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섞어줍니다. 예열된 찜기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됩니다. 더 쉽게,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한 유기열표 천연 조미료 레시피. 시간 없을 때, 맛이 2% 부족할 때 딱! 조미료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별다른 양념 재료 없이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 수제비 레시피.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의 비타민 광이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유기열입니다.
0: 네, 선생님. 이번 한 주는 네. 전통 한식 재료와 추억의 맛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조미료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오늘 배워두면 진짜 요긴한 요리 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예. 그렇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우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요.
0: 네.
1: 맛은 물론이고 네. 또 건강에도 좋아요.
0: 오, 네. 사실 저희가 요리할 때 조미료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천연으로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보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네. 이번에 구운 소금을 좀 만들 거예요.
0: 예? 네,
1: 구운 소금을 쓰지 않고 단맛을 내기 때문에 덜 네. 짜고 그래서 나물 무치는데 또 간 맞추는데 두면은 아, 또 다른 맛이 납니다.
0: 맞아요. 구운 소금 네. 저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 네. 자, 이렇게 천일염 2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1: 네네.
0: 자, 그 또 다른 재료들이 있어요.
1: 아, 요거는 예. 국물 내는 재료인데 멸치?
0: 예?
1: 표고버섯 이런 네. 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리고
0: 건새우.
1: 예, 건새우 이거 뭐 조그만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0: 예.
1: 네. 에, 남편분 북엇국 끓여주시다가 남은 예. 거. 네. 다시마는 뭐 다 있을 거고.
0: 예.
1: 또 건가류 드시다가 아몬드 요거 남겨놓은 것도 있을 거고.
0: 예, 요거는
1: 또 하나 무말랭이.
0: 오, 맞아요.
1: 요거는 육수를 낼 찌개 대부분이 예. 무를 쓰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더 농축된 맛을 오. 발휘하는 무말랭이로
0: 예.
1: 천연 조미료 만들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1: 네.
0: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천연 조미료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자, 선생님. 네. 자, 천연 조미료. 네. 먼저 이 천일염을 갖고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구운 소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천일염, 뭐 구운 네. 소금. 이 두 가지 네. 어떤 게 뭐가 다른지 저는 너무 헷갈려서.
1: 아, 천일염 이 맛은 네. 이제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0: 아, 맞아요. 네네. 맞아요.
1: 예, 그리고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0: 쓴맛도 나고 네네. 불순물 좀 있고. 네네.
1: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물에다 살짝 씻어가지고 볶으면 이 짠맛이 줄어들고 또 씁쓸한 맛도 없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물 무칠 때, 예? 국간 마칠 때 어디에 쓰셔도 아주 그 이 소금 쓰는 것보다 꽃소금 예? 쓰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0: 자, 한번 그 씻는 거 좀 볼게요. 근데 일단 소금을 물에 씻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1: 웃기죠? 상상이 안 가죠?
0: 예?
1: 자.
0: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너무 녹음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작은 입자 불순물 같은
1: 그렇죠. 뭔가 좀 있는 것 예, 같아서 네, 요 요런 거
0: 깔끔하게 거. 떨어졌네요. 예. 어 진짜 녹지 않았어요, 선생님.
1: 이렇게 합니다. 집어넣고 슛슛 젓는 게 아니라
0: 한 번에 그냥 네. 들이붓고 네.
1: 아니면 넣다 빼도 되고요.
0: 살짝
1: 네.
0: 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달궈진 팬에
0: 네. 아 바로 또 불러가서 네, 네.
1: 네, 볶겠습니다.
0: 자 가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팬으로 가서 천일염을 볶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팬이 저희가 평소에 쓰던 팬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1: 네,
0: 이유가 있나요?
1: 얇은 팬에다 하면 잘못하면 막 오다다다다다닥 하고 튀어가지고 네. 이게 얼굴에 딱 튀어서 맞으면 그 온도가
0: 소금이 네. 뜨거우니까
1: 네, 그래서 튀는 수가 있고
0: 그리고 저기 코팅된 팬을 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 네? 코팅이 또 벗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짠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스텐으로 된 데나 예. 뭐 이런 데다 볶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잘못하면 벗겨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긁힐 일도 예, 없고. 예.
1: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한 거 먹어요.
0: 지금 이제 예. 볶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소금을 볶아주면 되나요?
1: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것도
0: 아~
1: 색깔이 변해요.
0: 어떤 색으로요? 시간으로 말할 수 없고. 자.
1: 아, 이게 어떤 색으로 보냐면 지금은 하얗고 뽀얗잖아요.
0: 아직까지는요?
1: 예, 약간 회색빛이라고요.
0: 오.
1: 그렇게 나왔죠.
0: 지금 아주 흰색인데?
1: 네, 아직은 흰색인데.
0: 저 여기 팬에 예. 보이는 요 색깔, 요 회색 느낌, 여기 아래에. 있는.
1: 여기 많이 좀 구워진 거.
0: 예. 예. 요런 느낌 네, 가까이
1: 네.
0: 가면.
1: 그렇죠. 네.
0: 다 된 거죠?
1: 네네. 네.
0: 자, 한번 이렇게 말리듯이 볶아볼게요.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이렇게 말리듯이 네. 잘 이렇게 볶고 있는데 네. 색이 아까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1: 네, 그래서 아까 그 천일염 물에 씻어서 볶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가까이 중불에서 이렇게 서서히 볶다 보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0: 뭔가가 예, 예. 회색 베이지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레이
1: 확실히 다르죠.
0: 예. 예. 요 색깔이 됐을 때 네. 제대로 된 예, 예. 구운 소금이 되는 거죠. 건가요? 예.
1: 튀지 않게 볶으셔야 돼요. 조심하셔가지고. 예. 네.
0: 선생님, 이 구운 소금은 네. 어디에 이렇게 쓰면은 잘 어울릴까요?
1: 예, 요 구운 소금은 이제 꽃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요리 같은 거 있잖아. 예? 나물 무치는데. 예. 또 마지막으로 국을 간을 마치는데. 예. 그럴 때 요걸로 하면은 씁쓸한 맛이 없고.
0: 예?
1: 또 우리가 아, 짜지 않고. 또 고기, 그냥. 생으로 구워가지고 네. 예 고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0: 근데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주는 네. 소금은 이렇게 두껍지 않는데.
1: 이제 좀 이따 갈 거래요.
0: 아 이렇게 갈 거군요.
1: 예, 갈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네. 이제.
0: 자 옮겨 담아볼까요? 네. 우와 아까 천일염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1: 네, 그렇죠. 여기 장난감 같아. 뜨끈한 거.
0: 색이 확실히 다르고 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1: 네, 예.
0: 자 옮겨 가볼까요, 도마로. 네. 선생님께서 아까. 네. 이 잘 구워진, 잘 볶아진 이 예? 구운 소금을 한번 네. 가신다고 했어요.
1: 네,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이렇게 묻혀봐. 안 녹아. 한참 주물러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거 씹히면은 예, 엄청 그렇죠. 짜단 말이에요.
1: 이거 엄청 딱딱해요.
0: 아, 그래요?
1: 말도 못하게 딱딱해요, 이거요.
0: 오. 예. 자, 이걸 그렇게 간다는 거죠.
1: 예, 예. 한번 갈아볼까요?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아주 좀 식혀가지고 예. 바르셔야 돼요.
0: 사실은 네. 음식할 때 어떤 소금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1: 그렇죠,
0: 달라지거든요.
1: 그렇죠. 예. 간장을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1: 한번 돌려보세요. 난 무서워. 잠깐!
0: 네.
1: 상황을 보면서 가릅시다.
0: 아, 이거는
1: 네네, 이렇게
0: 중간.
1: 보이니까

0: 너무 좋네요.
1: 그쵸?
0: 저 한번 보세요. 네. 자,
1: 이 정도 괜찮나요?
0: 아, 좀 조금 더 갈아야 돼요.
1: 더 갈아요?
0: 네, 좀 더.
1: 멈춰요.
0: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뚜껑 좀 열어보세요.
1: 자, 뚜껑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저희가.
0: 와, 연기.
1: 네.
0: 많이 갈렸네요.
1: 이 정도 맞나요?
0: 예, 고기, 아니, 아니, 고기 먹을 때 이런 정도 나오죠.
1: 어, 맞아요.
0: 그쵸?
1: 너무 고운 소금 아니거든요?
0: 네네.
1: 자.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가시면 되는 거죠?
0: 그런데 사실 이게 덜 갈리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1: 맞아요.
0: 나물 같은 거 부치는데 넣었을 때. 예. 얘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1: 여기 넣어볼게요, 그러면.
0: 네. 아, 귀여워.
1: 뭔가 확실히 내가 만든 거니까.
0: 그쵸.
1: 마음이 달라지네요. 예, 그죠? 왜 사서 쓰는 소금이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가 보다 하고 그냥 아까운 느낌도 덜 들어요, 이렇게.
0: 내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거라서. 자, 홀딱 보세요.
1: 자, 이건 한 돌 한 돌 그냥. 어머, 나 왜 이렇게 흘린 거 너무 아까워. 예. 자, 그냥 1200일 때랑 네. 이렇게 구운 소금이 됐을 때랑 맛이 네. 어떻게 다른지. 1200일 때 맛이 어때요, 소금 맛이?
0: 씁쓸한 맛.
1: 어, 맞아요.
0: 그리고 너무 짠 맛.
1: 예.
0: 근데 요거는 씁쓸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단맛이 들어간 살짝 짠맛.
1: 오.
0: 소금이니까.
1: 좀 적당하게 짠맛.
0: 예, 예. 그렇죠. 아주 써서 몸서리를 맞아, 치지 맞아. 않는 그런 맛.
1: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저희가 건강에 좋은
0: 예. 예. 소금을 한번
1: 구운 소금 만들어 봤습니다. 네.
0: 이거 많이씩 만드시면 좀 버거워요, 볶기가.
1: 예.
0: 그러니까 요만큼씩 만들어도 이거 소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자주 만드시면 돼요.
1: 예. 다음은 선생님, 또 예. 천연 조미료 예.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예. 국물 맛 내는.
0: 네, 국물 맛 내는. 예. 아무리 예. 얘네들이 잘 말라 있다고 해도요.
1: 예.
0: 예 한번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비린내를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1: 어, 수분도 네. 날리고.
0: 네네.
1: 비린내도 날리고. 네. 한번 볶아볼게요.
0: 너무 세지 않은.
1: 예.
0: 중불보다 더 약한 약불에다. 이번에는 팬이 이렇게 생겼죠?
1: 예, 저희가 네. 늘 쓰는 팬.
0: 예, 예. 표고.
1: 네.
0: 뭐 이걸 뭐 따로따로 볶을 필요는 없어요.
1: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네. 마른 팬에다가
1: 네.
0: 그냥 넣으세요. 네, 전 다시마도 네. 살짝 넣습니다.
1: 다시마도 넣을까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0: 네.
1: 혹시나 모를 비린내라든가.
0: 네, 그렇죠. 나요. 벌써 아직 날라오잖아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네. 냉장고에 좀 넣었던
0: 네,
1: 것들은
0: 네, 네.
1: 쿰쿰한 냄새가 날 네,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불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거 아주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타게 되면은 예. 쓴맛이 난단 말이에요.
1: 오히려 국물 내려다가.
0: 그렇죠.
1: 약불에서.
0: 예, 예. 약불에서 그냥 눅진 게 예, 약간, 아, 그 습기가 날아갈 정도.
1: 맞아요. 이렇게 만져보셨을
0: 네.
1: 때 바삭바삭해질
0: 네.
1: 정도
0: 네.
1: 타지 않게.
0: 네.
1: 어, 근데 벌써부터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엄청 올라와요, 선생님.
0: 나죠. 예. 예, 나잖아요. 예.
1: 선생님.
0: 네.
1: 저 어느 정도 잘 볶아진 것 같은데.
0: 네.
1: 요즘은 이렇게 다시팩을 많이 팔잖아요.
0: 네네.
1: 여기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0: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한 숟갈 푹 퍼서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지니까
1: 예.
0: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르르 끓으면 얘가 맛이 우러나잖아요.
1: 예. 사실 집집마다
0: 네.
1: 이 국물을 내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0: 네, 그렇죠.
1: 뭐, 취향에 예. 맞게 넣으시면 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예, 원하시는 거,
1: 예.
0: 있는 거. 나는 아, 멸치하고 멸치만 넣을 거야. 그럼 멸치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 무 같은 거는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넣으시는 게 좋다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1: 네. 네. 취향에 맞게 하시고
0: 네.
1: 잘 볶아줬으니까 이제 한번 네. 잘 갈아볼까요?
0: 네, 갈아볼까요?
1: 자, 제가 믹서기로 가볼까요?
0: 네.
1: 벌써부터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
0: 냄새 난다. 예, 볶으니까.
1: 자. 맛있겠어요, 선생님.
0: 네.
1: 벌써 국물 맛이 상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요, 다시 팩 살려면 비싸요.
1: 맞아요. 자, 선생님. 이제 갈 건데.
0: 네.
1: 어느 정도 크기로 갈면 좋을까요?
0: 저 보면서 합시다, 우리.
1: 그럴까요?
0: 네. 아, 잘 갈린다.
1: 네.
0: 아.
1: 맛있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정도 갈까요?
0: 여기 풍광해서
1: 예.
0: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0: 예, 예, 예.
1: 네.
0: 제법 갈아졌네요.
1: 선생님, 이 정도 돼요?
0: 예, 예. 너무 곱게 갈으면 국물이 텁텁해요.
1: 어, 선생님.
0: 네.
1: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0: 그래.
1: 라면에 들어갈 라면 후레이크보다 조금 크게.
0: 오케이, 오케이.
1: 그거 괜찮죠?
0: 네네.
1: 여기에 저희

0: 제가 지금 만든 국물 내는 천연 조미료를 담아볼게요.
1: 이렇게 약간 디길디길하도록 건조기가 약간 있는 듯하게 이렇게 넣으셔야 이게 국물이 텁텁하게 나오질 않아요.
0: 너무 잘게 할 경우 이 다시팩 바깥으로 그 가루들이 나와서
1: 그렇죠. 텁텁해요.
0: 뭐 나오진 않겠지만
1: 나올 수도 있어요.
0: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 네네. 네.
0: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만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국물을 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이 국물을
1: 좀만 넣으시고
0: 천연 조미료. 이 국물 맛이 또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니까.
1: 그렇죠. 밑국물이 그날의 찌개의 맛을 좌우합니다.
0: 예, 이렇게 해서
1: 싹 오므려서
0: 40팩도 만들어봤어요.
1: 넉넉히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만큼씩 담아서 지퍼팩에 탁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냈으면 얼마나
0: 든든해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천연 조미료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2: 구운 소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금을 체에 받친 채로 물에 씻어줍니다. 달군 팬에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소금을 볶을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소금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소금을 유리병에 담으면 구운 소금이 완성됩니다. 천연 조미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달군 팬에 건 표고버섯, 내장 제거한 국멸치, 건새우, 북어포, 다시마, 아몬드, 우말랭이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마른 재료라도 한 번 더 볶아주면 잡내와 비린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재료를 넣어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와 다시백에 담으면 천연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0: 날이 더워질수록 찾는 요리가 이 칼국수, 수제비잖아요.
1: 이열치열.
0: 자, 오늘 감자 수제비에 천연 조미료와 구운 소금이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감자 수제비를 해서 저는 감자를 갈아서 집어넣는 감자.
0: 오, 감자.
1: 그리고 감자만은 이게 뭉치질 않습니다. 밀가루 조금 하고 채소. 채소, 양파, 거기다 감자. 겉에서 보이게끔 감자, 호박, 당근, 이건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대로 아무 야채나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0: 그리고
1: 천연 조미료 만든 거.
0: 맞습니다.
1: 마지막 간은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건강한 맛, 진짜 먹고 싶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감자 수제비를 맛보실 겁니다.
0: 자, 그럼 지금부터 감자 수제비 시작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1: 감자부터 갈아놓을까요? 육수부터 먼저 할까요?
0: 육수 해볼까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1: 그럴까요?
0: 자, 저희가 만들었던 천연 조미료 두 가지 중에 자, 이 다시팩에 천연 조미료.
1: 불을 켜고 물을 집어넣고 다시팩을 그냥 넣습니다.
0: 사실 맛보장 100%예요.
1: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 이거는 마지막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0: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되게
1: 그래요?
0: 작지만.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국물 우려내면 될까요?
1: 끓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됩니다.
0: 그래요?
1: 5분에서 10분 안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끓고 있으라고 얘는 냅두고요.
0: 밑국물 내는 동안 손질 좀 해볼게요.
1: 감자를 갈아보겠습니다. 강판 좀 주세요.
0: 감자를 또?
1: 네네네네.
0: 저 근데 선생님 사실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하면 이 감자는 채 썰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반죽에 넣으신다고
1: 진짜 백의 감자 수제비. 옹심이는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한 진짜 감자로 만든 감자가 듬뿍 들어간 감자 수제비.
0: 자, 일단 한번 선생님 따라가 볼게요.
1: 강희 씨가 갈아야 되는데.
0: 제가 갈게요, 그러면.
1: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힘이 나보다 즐겁다.
0: 잠깐만요, 선생님. 월요일에는 저한테 많이 시키시더니, 고추장 할 때는 저한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아예 안 시키시네요, 이제는. 저희 엄마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1: 애끼려고.
0: 사랑받는 MC예요.
1: 자, 이렇게 갈았습니다.

0: 그러면
1: 자 이렇게 강판에 갈아놓은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0: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거 믹서에 갈으면 안 되나요?
1: 어 그러게요. 아니 여기 믹서기도 있고 이렇게 네. 손으로 가는 핸드믹서도 있는데 네. 굳이 강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건더기가 있어야 씹히는 맛이 있죠. 그러면 뭐 전분가루가 좀 하면 되죠.
1: 아, 네, 그러네요, 진짜.
0: 그렇죠? 네, 맞죠?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네. 밑에 전분이 가라앉으면 이제 그것까지 쓸 거예요.
1: 아.
0: 금방 가라앉아요.
1: 남은 전분까지도. 네. 강판에 깨끗하게 네. 갈아봤습니다.
0: 네. 요거는 이제 국물이 좀 빠지라고 이렇게 놓고요.
1: 네.
0: 네, 이제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이리와라. 대파는
1: 네.
0: 뭐 음식에 대파 안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1: 그렇죠.
0: 네. 요즘 대파가 쫑이 섰으니까요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게
1: 예.
0: 네, 좀 이렇게 뼈가 없다고 그랬나?
1: 좀 질기지 예. 딱딱하지 않은
0: 네. 예. 그리고 당근은 비주얼 담당
1: 맞아요 이 수제비에 잘 예. 어울리는 채소들이에요 예. 지금
0: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게 영양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서 예. 제가 날로 드시지 말고
1: 네. 그리고 이 수제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0: 네.
1: 크기를 비슷비슷하게 썰면
0: 네.
1: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감자.
1: 예.
0: 얘도 제가 살짝 썰어보겠습니다.
1: 네, 반죽에도 들어가지만 네. 또 따로도.
0: 네.
1: 사실은 오늘 네. 지금 있는 재료들이
0: 네.
1: 거의 잡투리 채소에,
0: 네.
1: 잡투리 재료에
0: 맞아요.
1: 좀 들어가는 좀 크기예요, 다.
0: 네. 그리고 양파.
1: 예.
0: 양파는 이게 열을 가하면 이 단맛이
1: 맞아요.
0: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먹기 이 호박.
1: 예, 호박 부드럽게. 예.
0: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야우, 이 애호박도 엄청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1: 식감도 좋고요.
0: 네. 어, 그럼 너무 다 되네.
1: 예.
0: 자, 저렇게 끓고 있죠?
1: 예. 어, 네. 지금 맛있는 밑국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0: 근데 예. 저 밑국물을 끓이는 사이에
1: 예.
0: 얘가 안 익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걸 다 그냥 넣겠습니다.
1: 아, 아예?
0: 예, 예.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일게요.
1: 바로?
0: 네, 바로 넣어서 끓일게요.
1: 자.
0: 예, 바로 넣어서 끓이고 예. 반죽만 해서 뜯어 넣으면 끝?
1: 예. 채소가 좀
0: 네.
1: 단단하니까
0: 네.
1: 미리 한번 이렇게 예. 넣어서 익히고 있을게요. 자, 이제 감자 반죽을 해야 되는데 어, 아까 이제 물을 빼니까 이 감자가 나왔는데 이미 반죽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0: 그렇죠.
1: 예? 어, 신기해요, 선생님.
0: 예. 자, 딱 집어넣고.
1: 예.
0: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 전분 가라앉았죠?
1: 예, 아래.
0: 예. 그래서.
1: 선생님, 근데 왜 전분은 좀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전분은 빼고?
0: 국물, 물은 빼고, 감자 물은 빼고 가라앉은 아. 전분.
1: 아, 전분을 넣는 거예요?
0: 전분을 넣는 겁니다.
1: 아, 네. 자, 옮기게끔.
0: 네, 네, 네, 네.
1: 천연 전분이에요, 선생님.
0: 그렇죠. 금방 만든 거, 즉석.
1: 어머나. 네. 오늘이 다 천연으로.
0: 오늘 진짜 그러네요. 네.
1: 그러게.
0: 비싸죠?
1: 근데 밀가루도 같이 만족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게 이것만으로는 너무 이게 옮기질 않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밀가루. 이거는 중형 밀가루.
1: 아, 근데 진짜 새로워요. 저는 감자 수제비에 이제 수제비는 밀가루로 들어가고 이제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감자 수제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0: 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1: 네. 아니, 여기는 이제 반죽에도 들어가니까.
0: 감자 몇 개 집어넣고 감자 수제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1: 저는 이거 네. 못 먹어봤는데 네. 원래 어떻게 먹었던 건지. 감자는 또 강원도에서 유명했으니까.
0: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0: 네.
1: 강원도에서 이렇게 반죽에 넣어요?
0: 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1: 예.
0: 이것저것 해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수제비 반죽처럼 그렇게 네. 아주 뭐 치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1: 예, 간단해요.
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지루하게 해서
1: 예?
0: 숟갈로 딱딱 떠놓으면 끝나요.
1: 아,
0: 너무 편리하고
1: 간편하게 좋죠? 반죽 네. 필요 없이 그냥
0: 네네.
1: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 자, 끓고 있죠?
1: 예.
0: 넣겠습니다. 이걸로 집게로
1: 국물 게요. 자, 아, 아까운 국물 다 받아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0: 꼭꼭 짜.
1: 사람이 이렇게 되네.
0: 내가
1: 예?
0: 만든 거라고.
1: 예.
0: 에이,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자, 꼭꼭 짜서.
1: 예. 어, 맛있는 국물 아주 잘 우러났어요, 선생님.
0: 네. 그다음에
1: 채소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 요거 이제 잘 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0: 뭘,
1: 좋을까요?
0: 뭘 잘 펴요? 펼 것도 없어요, 이건요. 반죽을
1: 예.
0: 아, 이제 되직하게 하면 잘 펴야 되지만 광현 씨도 숟갈 갖다 떠넣어보세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저도 해볼게요.
0: 네. 너무 쉬운 수제비 아니에요?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냥
1: 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얇게
0: 아, 멋있게 하네. 근데 그래봤자 익으면 다 똑같아요.
1: 이거 어디서 봤거든요, 방송에서.
0: 그렇죠, 방송에서 네. 봤죠?
1: 이렇게 해서 네, 막 달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1초에 몇 개씩 넣으시고 하는데
0: 네.
1: 요 수제비가

0: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1: 그렇죠.
0: 쫀득쫀득한 게. 근데 어떤 거 너무 두껍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1: 이 수제비는 이제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네.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그 감자의 그 아삭한 맛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예. 알갱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1: 그렇죠. 예, 갈았기 때문에.
0: 오. 좀 식감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1: 그렇죠.
0: 아니 이제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 때 이제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화끈하게 그렇죠. 감자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네.
1: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만든 수제비. 네, 그렇죠?
0: 믿음도 가고. 네. 야, 선생님, 이거 수제비 반죽 들어가고 나서 네. 얼마 정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 반죽은?
1: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요. 어. 자, 이것죠?
0: 예.
1: 이것죠? 예.
0: 어, 금세 익어요, 선생님?
1: 예, 예. 감자라서. 예. 전분이라 열을 받아들여서 금방 익어요.
0: 그냥 밀가루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 국물도 감자 전분이 들어가고 예. 아주 깔쪽하니 맛있어요.
0: 근데 선생님, 네. 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 다시팩만으로는 맛을 완벽하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1: 간이 안 들어갔죠.
0: 그렇죠.
1: 걔는 감칠맛이 들어간 거지 맞아요. 간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간은?
0: 구운 소금으로. 예, 우리가 만든 네. 천연 조미료. 네. 뭔가 뿌듯하네요, 선생님.
1: 그렇죠.
0: 예.
1: 와, 색깔도 풍성해요.
0: 그냥 어느 정도 익히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그렇죠. 어느 정도 익으면 소관이 부어 봐가지고
0: 보이니까
1: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0: 예
1: 저는 다 익은 거예요.
0: 와우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담아볼까요?
0: 이야 정말 금세 만들어서
1: 금방 되잖아요.
0: 예.
1: 앉혀놓고 그냥 반죽해서 감자 갈아서
0: 네.
1: 그렇게 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잖아요.
0: 와 저도 진짜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1: 이런 수제비는 아마 처음이에요.
0: 예 처음이에요. 아니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이야.
0: 푸짐하게 그냥. 네. 자, 이렇게 100% 맛보장 감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수제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천연 조미료를 넣어 끓여주세요. 강판에 감자를 간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하고 전분을 분리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채 썰고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대파,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서 수제비 반죽보다 단단한 채소는 미리 넣어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간 감자, 전분,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천연 조미료를 건져낸 뒤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구운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열무김치부터 밥도둑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인생 2막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세계 여행가로 변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5년간에 무려 65개 나라를 여행하셨고요. 여행하며 찍은 동영상 500여 개를 개인 영상 채널에 올려서 구독자 35만 명, 네, 무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입니다. 시니어들의 롤모델이 되신 여행 크리에이터 최숙일 씨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여행 크리에이터 최숙일입니다. 네.

0: 2021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하셨다. 은퇴한 후에, 그죠?
1: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은퇴를 하고, 아,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라서요.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0: 해외에 못 가죠.
1: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현재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0: 아프리카 또 중동까지 해서 한 65개국 정도로 제가
1: 그러니까
0: 여행하고 있습니다.
1: 5년 동안 65개국이면 1년에 12개 나라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떠나면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니고 오시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요즘 비행기 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1: 그러니까 한번 떠난 김에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이렇게 여러 나라씩.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 6, 7개월. 근데 한번 나가면 보통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0: 한번 나가면 이제 한 23일에서 한한달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23일에서 한달 사이에 몇개 나라를 다니십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죠?
0: 나라마다 이제 뭐큰 나라는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 나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3개국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 35만 명 구독자 보니까 중장년층 구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게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지금 저 구독자분들이 85%가 중장년층들이셔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도 잘하고 또그 컨텐츠 내용도 알차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영어도 아주 어눌하고 또 여행하다 보면 제가 바가지도 참 많이 씁니다. 바가지도 많이 쓰고 또뭐 기차라든가 비행기 놓쳐가지고요. 쩔쩔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면 또 가슴 아파하고 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나도 여행을 하면은 저렇게 여행을 할
1: 그렇죠, 그렇죠.
0: 터인데
1: 공감대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감해 주시는 것
1: 하긴 그 요새 젊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그 친구들도 꽤 있고 그들의 세계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장년층한테 실수담이 인기를 끄는 거로군요. 자, 제가 은퇴 후에 세계 여행가로 변신했고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드렸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세계 여행을 꿈꾼 건 언제부터입니까?
0: 사실 제가 여행 동기가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면은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회피 동기에서
1: 회피?
0: 회피 동기 어떤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그 우리 동네에 한120가구가 살았는데 그 가구 중에 극빈자 두 가정에게만 구호양국이라고 그 배급 같은 걸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어요. 집사님이 사는 거요. 그리고 동생이 저 밑에 하나 있는데 동생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 초등학생부터
0: 짬밥을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그 군부대에서 짬밥이 나오면 동태머리 같은 거 잘라서 이제 짬밥에 넣거든요. 그 닭다리 같은 거. 그걸 이제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그 춘천에 있는 학교를 나가요. 근데 장학금을 또 이제 받게 돼가지고
1: 아이고.
0: 학비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그 기숙사 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다니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기숙사비 못 내니까 나가라고 해서.
1: 그렇겠죠.
0: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친구가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얹혀가지고
1: 얹혀 살면서 고등학교를
0: 학교를
1: 다니셨는데.
0: 다니는데 그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고 그래서 배가 또 너무 고프고 하니까 그 기숙사에 밥을 이제 훔쳐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한 4,500명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숙사생이 아니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숙사생을 가장하고 가서 이제 밥을 떠서 이제 훔쳐 먹는데
1: 걸렸어요?
0: 사감 선생님이 딱 그런 학생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딱 걸린 겁니다.
1: 그래서요.
0: 그뭐 학생과라고 하죠. 거기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고 제가 퇴학을 당합니다.
1: 아이고, 기숙사 밥 먹었다고 퇴학을 당해요?
0: 지금은 그때는 막 학생 인권 이런 게
1: 아유,
0: 없었으니까요.
1: 심하다, 심해.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또 우리 형제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그래서 해외로 다 가려고

0: 제주도를 내려갑니다. 제주도까지. 그왜 그러냐면 그때는 일본이 GT에 속해 가지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1: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0: 밀항하려고. 왜 그러냐면
1: 그 고등학생 나이에?
0: 예.
1: 아이고.
0: 근데 거기 가면은 구두만 닦아도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수 있다라고
1: 일본
0: 하더라고요.
1: 가면,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게 제 생애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제주도까지 가고. 예. 제주도에서 이제 일본을 밀항하려고 봤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1: 안 되죠. 고등학생이 뭐가 돼요?
0: 또 돈이 없는 나를
1: 예.
0: 누가 일본에다 빌려
1: 그렇죠.
0: 태워주겠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다음부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나라.
1: 아, 해외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그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현직에 들어와서도 좀 시간이 있으면,
1: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를 다 하시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평생 이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교육행정가로 일하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정년퇴직하면 해외여행가 될래라는 생각으로 언제부터 되셨냐고.
0: 아, 그거는 늘 꿈꿨어요. 나가 이제 해외여행을 퇴직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못 다니니까,
1: 시간이 안
0: 예,
1: 되죠.
0: 안 되고
1: 휴가
0: 하니까,
1: 내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0: 예,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1: 그렇죠.
0: 뭐,
1: 돈도 무주는 문제고.
0: 부모님 부양의무도 있고 해서, 퇴직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 가겠다는,
1: 세계 일주.
0: 예.
1: 꼭, 그건 일찍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뭐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 공직에 계시는 사이에?
0: 해외를 이제 여행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또두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1: 돈이
0: 많이, 많이. 세 번째는 이제 영어를 또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만보 정도 걷기를,
1: 하루 만보 걷기?
0: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 가서 제가 걷는 걸 보니까 15,000보에서 2만 보를 걷더라고요.
1: 그렇게 되죠.
0: 예, 그래서 그런 체력 훈련을 했고,
1: 예.
0: 다음에 돈인데, 돈은 이제 그 연금 저축이라고 있어요.
1: 예.
0: 그런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되면 그건 또 현직에 있을 때의 세제 혜택을 주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그 적금을 깰 수도 없어요. 왜냐면 깨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걸
1: 맞아요.
0: 변상해야 돼요. 이
1: 맞아요.
0: 세제 혜택 본 걸.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1: 그럼 이제
0: 그다음에
1: 퇴직하고 나면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 거죠.
0: 예, 그래서 그걸 제가 10년으로 딱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 제가 60부터 70까지 여행하겠다고 하고,
1: 알겠어요.
0: 예, 그렇게 이제 자금을 마련했고, 또
1: 연금
0: 하나는
1: 저축.
0: 예, 달러 예금을 좀 했어요. 많진 않지만, 뭐, 돈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5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그런데, 제가 달러 예금할 때에 얼마 수익이었냐면,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미만이었어요.
1: 지금 뭐 1,400, 1,500원
0: 1,500원까지 갔잖아요.
1: 이러니까.
0: 예, 그래서 환차익도 있고, 또 달러 예금이 국내 예금에 비해서 좀 이율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연금 저축 달러 예금으로 돈을 좀 마련했고.
0: 예.
1: 그리고.
0: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것 가지고 제가 여행을 시작한 거죠.
1: 그다음 세 번째가 영어잖아요.
0: 아, 영어는 사실 영어는 그 제가 이렇게 학력이 없다 보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에 영어과가 있어요.
1: 거길 들어가셨구나
0: 예,
1: 또.
0: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4년 동안 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2020년에 퇴직하고 2022년, 20년 바로 떠나고 싶었는데 팬데믹이라 못 가고 2021년 6월 달에 튀르키예가 첫 번째 여행지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 튀르키예였습니까?
0: 아, 그때 팬덤이 여기여서요. 모든 나라들이 빗장을 다 걸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여행을 가지고 국민 경제를 이렇게 좀 받치고 있는데, 예,
1: 관광국가죠.
0: 관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튀르키예가 문을 열었어요.
1: 그래서 거길 첫 번째.
0: 예. 그래서
1: 별 이유가 아니군요.
0: 예.
1: 내가 거기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서가
0: 아, 그거
1: 아니군요.
0: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1: 그렇겠죠.
0: 예. 그 직항으로 튀르키예까지 가는 게 얼마냐면 왕복이 68만 원밖에 안 했어요.
1: 비행기 싸긴 싸고.
0: 예. 지금 한 200만 원 하는데 68만 원이었고 호텔 같은 경우도 뭐한 2만 5천 원만 주면
1: 그랬겠죠.
0: 정말 근사한데 잘수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그 튀르키예 가면 꼭 가시는 데가 있어요. 카파도키아라고 해서 그 저기
1: 그
0: 풍선,
1: 기구 열기구
0: 열기구
1: 타는 거.
0: 타는데, 예. 그 열기구 타는 것도 그때 한 7, 8만 원 했는데 지금 한 4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그때 그 튀르키예 분들도 정말 그 여행객들이 잘안 오는.

0: 음식이었기
1: 때문에. 귀한 대접 받으셨겠네.
0: 예, 귀한 대접 받기도 예, 하고 예. 또 아주 저가에 여행할 수 있어서 그렇죠. 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여행하기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래 뭐 평상시 그렇게 꿈꾸던 이제 세계 일주의 첫 국가였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느낌은 어땠어요? 뭐 값싸게 다녀왔다 이런 걸 떠나서 아 내가 이제 세계 예. 일주의 첫 시작을 끊었구나라는 예. 어떤 그런 마음.
0: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남들이 못 가는 것을 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쁘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것을 좀 남들한테 좀 알려주기도 싶고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아 해봤더니 아 자유여행 아, 할만하더라. 예,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 계속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1: 혼자서 자유여행인 거죠?
0: 그렇죠, 예.
1: 누가 스케줄 짜주는 걸 뭐 그런 거 없고?
0: 아닙니다. 제가 다 이제 그러니까. 항공 스케줄 짰고 뭐 그다음에 교통 스케줄 잡고 숙박 스케줄 잡고 자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튀르키예에 가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0: 그때 한 37일 정도 있었습니다.
1: 이거 오래 계셨네.
0: 예.
1: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단체 투어링 하게 되면 튀르키예 해봤자 뭐 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0: 그렇죠. 예.
1: 어디를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0: 튀르키예를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동부만 빼놓고는.
1: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만 다는 게 아니고.
0: 아, 저는 가면은 이제 유명 관광지도 가기는 하지만, 아, 유명 관광지는 사실은 몇 개 돌아보면은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당을 처음에 보면 있잖아요. 와, 그러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또 성당 보면.
1: 비슷비슷하죠.
0: 아, 예, 성당이구나. 세 번째 보면, 아, 또 성당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그 꾸밈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여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제가 다니는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는 이제 오지, 아주 시골이라든가 뭐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골고루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다른 패키지보다는 좀 이렇게 길게 가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런 데 가서는 민박 같은 것도 하세요?
0: 민박도 하고 주로 호텔 같은 거는 어디나 가면 다 똑같아요. 한국 호텔이나 뭐 일본 호텔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에어비.
1: 그런데로.
0: 그럼 이제 예 가면 이제 그 댁에서 밥도 먹고 또 그들의 문화도 경험할 수
1: 그렇죠.
0: 있고. 예.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뭐 논에 나가서 예. 일하는 것도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1: 예.
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현지인들하고 다 많이 그 함께 어울리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시는구나.
0: 예. 아, 그렇습니다.
1: 아마. 자, 올리신 동영상 가운데
0: 예.
1: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나라가 보니까
0: 예.
1: 509만 회가 넘는 타지키스탄이에요.
0: 예.
1: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0: 저도 사실은 그게 왜 510만이 나왔는지
1: 모르죠?
0: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알고리즘 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것은 중앙아시아로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1: 예.
0: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1: 예, 예.
0: 카자흐스탄을 갔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갑니다. 2000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1: 그거는 공직에 계실 때인데?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개혁개방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강도, 3인조 강도를 만나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털려요. 예.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타지키스탄에서 온 옥산나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타지키스탄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1: 예, 예.
0: 그 생각이 난 거예요.
1: 옥산나 생각이.
0: 옥산나가. 그래서 비행기표를 제가 무작정 끊었습니다.
1: 그
0: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이제 두산베인데, 두산베도 날아갔어요. 근데 타지키스탄이 제가 알고 있던 정부는 어떤 거였냐면, 1991년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정부군하고 그 이슬람 반군하고 극심하게 대립을 해요.
1: 내전을 했어요.
0: 예. 그래서 막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거기는 보면은 국민 소득이 1,300불밖에 되지 않아요.
1: 예, 예.
0: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에 예, 속해 예. 있고요. 그 치안도 좋지 않다고 해서 갈까 말까 굉장히 만수였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타지키스탄이 아닌 거예요.
1: 평화로워요?
0: 평화롭고 너무 거리도 깨끗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야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빵 같은 거 난이라는 거 있어요.
1: 예.
0: 그걸 이제 그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0: 하고 또 타지키스탄 하면은 그 세계의 지붕,
1: 예.
0: 그 파미르 고원이 있잖아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직접 우유를 짜가지고 또 동네를 골고루 다니면서 이제 우유 파는 사람도 모여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 그 정보가 좀 너무 편향됐구나.
0: 예, 편향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안 가니까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운둔의 나라라서 여행지로서 거의 안 가는 나라거든요.
2: 예, 예.
0: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2: 예.
0: 그 옥산나라 사실 못 찾았고요.
2: 못 찾겠지. 사전에 연락하고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예.
2: 어떻게 만나요?
0: 예, 또 헤어진 지가 벌써 한 26년 됐고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2: 네.
0: 아마 만난다 하더라도
2: 못 알아보겠지.
0: 이미 벌써 예. 예, 못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여행지로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같이 어떤 향수 같은 거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0: 타지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이 오지 나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 예. 여행 국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 아, 제가 그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어떤 나라를 갔는데 이 나라가 좋고 나쁨은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 아무리 좋고 예. 뭐 선진국을 가고 뭐 역사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기억도 안 좋을 뿐더러 네. 네.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오버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0: 너무 관광객이 네. 많아서
1: 너무 많이 오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달라는
0: 싫어하죠.
1: 네, 일본도 그렇고요. 또 그 인종차별도 사실 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나라를 굳이 뭐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들은 손님은 우리 집에 오는 천사라고 해가지고 예. 정말 반겨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0: 사람들이 순박하고 친절하고
1: 예, 예. 또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나눠 먹을 줄 알고 뭐 여행이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하다 보니까 주로 좀 우리가 말하면 좀 낯설지만 또 국민 그 소득은 낮지만
0: 예.
1: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주로 그런 나라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그런 나라들에 있는 관광지만 예.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만난다. 그러다 보면
1: 예.
0: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1: 예.
0: 위험하기도 하지 않나요?
1: 예, 위험한 사례도 사실 뭐 많이 있었죠.
0: 어떤 봉변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1: 한 번은 그 조지아란 나라, 코카서스에 있는 나라.
0: 예, 예.
1: 그 나라에서 이제 택시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셋이서 이제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죠.
0: 아니, 택시인데 세 명이 앉아 있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0: 아, 택시 기사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형화였던 택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차나 이렇게 세우면은 또 흥정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0: 그래서요?
1: 예. 그래서 갔는데 뭐 차 주유를 해야 되겠으니까 주유비를 좀 내라.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를 또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밥을 먹었지 않았으니 그 밥값을 달라. 뭐 담배가 필요하다 담배를 달라. 뭐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요금보다도 한 다섯 배는 더 계속 올라가고
0: 예,
1: 있어요. 할증이.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다. 한국 우리에게 바로 전송이 된다.
0: 예, 예. 예.
1: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 그게 되느냐. 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좀 모면해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아니, 큰 봉변 나가실 뻔했네. 카메라가 좀 그나마 좀 낮게 해줬군요.

0: 아까 그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갔다고 했었잖아요.
1: 예.
0: 그 러시아에 갔을 때인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 러시아도 지하철 러시아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빕니다.
1: 네.
0: 그리고 지하철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지하 100m에 있어요.
1: 어이구.
0: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면 조그맣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오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3인조 강도가 저를 지하철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제가 넘어졌죠. 그래서 저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 안 도와주더라고요.
1: 그냥 본체만 채우고.
0: 예, 왜? 자기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1: 알겠어요.
0: 예, 그래서 지갑 뺏겼죠. 카메라 뺏겼죠. 뭐 이렇게 다 뺏긴 거예요.
1: 아이고, 여권도 뺏기셨어요?
0: 아, 여권은 이제 안 가지고 다니니까, 예,
1: 아.
0: 집에 큰 가방에다 놔두고 있으니까 안 뺏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돈한 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호스텔이었었는데 도미토리라고 한 방에 여러 침대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더니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돈다 털렸다며 이 게스트하우스 내가 퍼졌대요.
1: 소문이 났다.
0: 예, 너희들도 조심하라. 한국인 털렸다. 그러니 너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저녁거리도. 예,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네덜란드에서 온 부부가 거기 같이 싱글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빵하고 시리얼을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잘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일정 잘 하라 그러면서 200%를 내주는 거예요.
1: 그냥 줘요.
0: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건 지금 같으면 뭐 온라인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한데, 그땐 그게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내가 돌려줄 것 같으면, 주지도 않았다네요. 돌려받을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이것까지
1: 정말
0: 여행하라고.
1: 고마운 분이네요.
0: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에 젖은 빵을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에서 여러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한두 건, 뭐, 좀그 에피소드 전해 주실 게 있으세요?
0: 예,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미얀마를 여행할 때였어요. 미얀마에 가면은 그 양곤에 쉐다건 파고다라 해서 아주 미얀마를 대표하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아이가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여자아이인데, 꽃을 파는 아이가 하나
1: 몇
0: 있었어요.
1: 살쯤 되나요?
0: 아마 10살 남짓된 것 같은 아이였었는데, 뭐 영양 상태가 나빠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 있고요. 뭐 씻질 않아가지고 뭐 얼굴은 켜져가고 막 이런 상태였어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내가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와서 밥을 좀 먹자 했더니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자꾸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저하고 와서 이제 밥도 먹고 또그 옷도 좀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동안 그 아이의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상에 올렸는데, 미얀마에서 그걸 이제 미얀마로 더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NS 같은 것에 올렸는데, 미얀마 국민을 올렸대요. 전 국민을. 미얀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예,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하고 주거비를
1: 이야,
0: 지원하시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는,
1: 후왕이 그렇게 막,
0: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그 길거리에서 천막 같은 데서 살았는데
1: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0: 부모님이 있기는 한데 아마 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예, 그래서 지금은 숙소도 좀 깨끗한 데로 옮겨갔고 지금 예쁜 교복 입고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아주 천사가 되셨네.
0: 아,
1: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0: 예,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긴 한데, 제가 또 끝까지 좀 돕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1: 아, 있겠죠.
0: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시골에서, 뭐, 라오스 같은 데 보면, 그, 어린아이인데, 그 농기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경운기 같은데, 발목을 잘린 거예요.
1: 아이고.
0: 예, 그런 아이도,

0: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하고 함께 경험한다 뿐 아니라 불쌍한 아이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시는군요.
1: 뭐 제가 그 자선 채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 사업가도 사실 아니고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하지만 가다 보면 정말 이건 눈에 밟혀서 내가 그냥 가면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행비 좀 아껴가지고
0: 그렇죠.
1: 지원하기도
0: 하긴 또
1: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거기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동영상을 개인 채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럼 처음부터 튀르키예 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뭡니까?
1: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세계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몇년 전부터, 뭐 퇴직 15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가서 무슨 그 크리에이터가 돼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팬데믹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영상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휴대폰이죠? 보내줬더니 아버지 너무 좋다. 이거 혼자 보지 말고 우리 채널을 해서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0: 아니,
1: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튀르키예 가서 영상을 막 찍으신 거예요?
1: 그냥 저기 저
0: 그러니까
1: 휴대폰으로.
0: 전화기로.
1: 예, 전화기로.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부러 왜 찍으신 거예요?
1: 아, 좀 아깝잖아요.
0: 그냥 여행 기록 삼아서.
1: 기록도 아니고 보내주려고.
0: 아,
1: 친구들한테
0: 딸한테.
1: 보내주고, 딸한테도
0: 알겠어요,
1: 보내주고.
0: 알겠어요.
1: 예, 이렇게 보내줬죠.
0: 그랬더니 따님이 이거를 한번 채널에 올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래서 아무것도 장비를 안 가지고 나갔는데, 그 셀카봉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샀어요. 거기다 카메라를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뭐 카메라가 이게 저 짐벌 같은 기능이 없어가지고 뭐 화면이 흔들리고 예,
0: 흔들리고.
1: 또 내용이 두서없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여행에 목말랐던
0: 그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구나.
1: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중세 도시이면서 굉장히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촬영해서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20만이 나왔어요.
0: 처음부터 그렇게.
1: 네.
0: 이야.
1: 깜짝 놀랐어요.
0: 팬데믹 덕을 보신
1: 아,
0: 거네.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를 떠날 때쯤 보니까 구독자가 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
0: 첫 국가부터 알겠습니다.
1: 크리에이터가
0: 그리고
1: 됐습니다.
0: 이제 그 다음 여행 계획을 하면서부터는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이게 계획을 다 하고 가셨을 거고, 그죠?
1: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짐벌이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었죠.
0: 흔들리지도 않게 하고,
1: 예,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0: 그 영상 편집을 직접 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1: 제가 이제 어느 나라를 갈 건가 스케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 뭐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1차 편집이라서 그컷 편집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편집은 이제 딸아이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0: 편집이 오래 걸리죠, 그게?
1: 그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편을 꼭꼭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 편집이라고 한다면 가서 이것만 딱 촬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그게 아니고
0: 막무가내로
1: 예
0: 찍으니까.
1: 여행기를 그냥 쭉 하다 보니까 보통 한 컨텐츠가 한 러닝타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거든요. 그것을 이제 4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한 편집 시간이 한 4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꼬박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0: 아이고.
1: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편집이 어려운 걸 알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야.
0: 자, 지난 3월 달에는 미국 이란 그전 전쟁 때문에 두바이에서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1: 예.
0: 그 얘기 좀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1: 아, 요번에 이제 여행지가 중동이었어요. 그래서 첫 국가가 이제 카타르였거든요. 카타르까지는 정말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이었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날은 또 아무런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두 번째 되던 날, 팜 주메이라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0: 유명한
1: 있어요.
0: 그저 인공섬.
1: 인공섬. 아름답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용 노을이 좋다고 해서요. 57층짜리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용 노을을 이렇게 딱 촬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괜가하게 제가 올라가 있던 그 전망대 빌딩이

0: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300명의 관람객이 뭐 비명을 지르고 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어, 이거 빌딩이 뭐가 지금 지진이 났나?
1: 그랬어요?
0: 또 피격이 됐나? 어. 했는데 바로 앞에 5성급 호텔이 있었어요.
1: 아.
0: 그 건물이 이제 미사일에서 피격이 됐더라고요.
1: 저런, 저런.
0: 예.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하는데, 아, 또 여행 크리에이터의 직업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그게 제 영상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요.
1: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다.
0: 예, 모습하고 예, 예. 화염에 쌓이고 연기에 치솟는 것을.
1: 그렇죠.
0: 예, 잡은 거예요.
1: 생생한 피격의 현장을.
0: 예, 예. 그래서 그걸 제 채널에 올렸더니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뭐 특파원이 그쪽에 예. 안 나가 있었을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귀한 화면이죠, 그게.
0: 예. 그래서 연락이 뭐 막 오더라고요.
1: 예.
0: 그 영상을 좀 저기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 영상이 뭐 뉴스 시간에 인용되면서 몇백만 명이 조회하셨다니까요.
1: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뭐 비행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을 텐데.
0: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공격이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공항들이 또 이제 피격이 됩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공항들이 다 이제 셧다운을 예.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래 해도 공항이 없으니까 못 나가서 예. 이웃나라 오만이 있는데 오만은 안전했어요. 그 오만에 계신 또 구독자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 육로로 넘어올 수 있으니 어떤 버스가 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오라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갔더니 모두 다 그렇게 가려고 버스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1: 그랬겠죠.
0: 일주일치가. 근데 다행히 그 어떤 중국분이 저한테 알려주라고요. 저기 가면 버스표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 버스표를 가지고 이제 8시간 반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이런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막 국경을 넘는데 165만 원에서 195만 원에도 버스표를, 저, 차편을 못 구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만에 와가지고 그분이 또 저를 잠도 재워 주시고 또 그 대기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오려고 티켓을 또 다 구입해 놨는데 비행기 출발 한 몇 시간 전에 또 캔슬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떻게 가지 어떻게 걱정을 해서 대사관에다 제가 좀 얘기를 해 놨어요.
1: 예, 예.
0: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쪽 5만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좀 한국으로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1: 예.
0: 5만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또 5만이 캔슬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 오는 게.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우방 국가가 이제 그 자국민을 대피시키려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거기다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1: 어느 나라요?
0: 싱가포르.
1: 싱가포르.
0: 예.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도 미리 얘기해 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서로가 이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새벽에 무조건 5시 반까지 와라. 비행기표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신속 대응팀 같은
1: 네.
0: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싱가포르에
1: 네.
0: 그분들한테 저를 인계해 시켜주시더라고요.
1: 싱가포르 국민들 귀환하는 비행기 편에 같이 네. 오신 거다.
0: 예.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1: 네.
0: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 고생하셨네요. 바로 이제 그 두바이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동영상 올리면은 댓글들도 무지하게 달리잖아요.
0: 예.
1: 인상 깊은 댓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아, 그때 가장 뭐 인상 깊은 댓글은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1: 예, 예.
0: 댓글이 한 6천 개가 달렸어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댓글들, 그건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젊은 층이 쓰셨는데요.
1: 예.
0: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반복하며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또 중장년층에서 써주신 건데요.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 쓰러집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암 환우, 암에 걸리신 분인데요. 나는 말기암 환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채널이 유일한 낙이자 예. 희망입니다.
1: 예.
0: 나도 완치될 수 있을까요? 완치되면 함께 여행해 주실 거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1: 그분하고 꼭 같이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완치를 기원하겠습니다.
1: 65개 나라 지금까지 다녀오셨는데 네. 뭐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0: 네.
1: 내가 갔던 나라 중에 이 나라가 제일 좋았다 한 세 나라를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0: 그 나라들은 뭐 키르기스탄, 미얀마,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저한테는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60, 70년대를

0: 모습 그대로.
1: 예, 모습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이웃 간에 이렇게 따뜻한 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농촌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아이들은 그 미역을 감는다 그러잖아요. 강에 가서 뭐 메뚜기도 잡고.
0: 그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1: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불을 떼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밥을 지피고 이런 풍경들이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데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장년층들은 좀 자기를 회상해 볼수 있는, 돌아볼
0: 옛날
1: 수
0: 모습
1: 있는
0: 다시 볼수 있는.
1: 그런 나라가 저는 좋고 그런 나라를 한번 다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나도 한번 은퇴하면 여행 크리에이터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채널을 보고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1: 젊은 분들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계 여행을 내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다닐 수 있고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크리에이터 중에 그 비용을 충당해서 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0: 몇 없죠?
1: 3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0: 그렇죠,
1: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만나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구독자 만 명을 못 늘리고 그만두더라고요.
0: 그런 사람 많죠.
1: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젊은 분들이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또 시니어 분들도 많이 도전하셔요. 그런데 또 금방 포기하시는데 왜
0: 그렇죠.
1: 그러냐면 어떤 너무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또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록을 남긴다. 나의 자선전을 이걸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사고가 좀 있으셔야지만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0: 그럼
1: 드리겠습니다.
0: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어떤 그 창의력이랄까?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그건 뭡니까?
1: 저는요. 사람이거든요.
0: 사람.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1: 여행을 주로 다른 분들 가면 뭐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여행 조회수를 올리려고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발굴해서 영상에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여행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0: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1: 만남.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지는 사실 그 동남아 가면 처음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태국 뭐또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로서 다 비슷비슷해요.
0: 비슷하죠.
1: 근데 사람들은
0: 사람이 다르죠.
1: 달라요, 언어가. 매번 봐도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걸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 사람을
0: 알겠어요.
1: 만나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0: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채널이네요, 한마디로. 자, 다음 여행 계획 다 이미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1: 다 짜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오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못 가본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 주인데요.
0: 남미.
1: 남미 쪽을 못 가봐서 거긴 거리도 멀고 또한번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0: 그렇죠.
1: 한 2개월 정도 지금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언제까지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건가요?
1: 제 여행기를 보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때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0: 계속 구독자가 있는 한 계속 다니겠다. 계속해서 많은 나라 다니시고요. 좋은 영상 많이들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어봐야지 이 마음보다 그냥 나의 기록을 내가 남긴다. 대신에 나만의 정신으로 남긴다. 요 말씀이 귀에 남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6: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8: 전교 3등.
7: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9: 카세트 플레이어.
7: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9: 사실은 오늘 나와의 H.O.T의 캔디.
7: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9: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9: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9: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9: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9: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9: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7: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9: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0: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늘 따뜻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겼던 한나 씨.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 엄마 딸, 엄마 소리 들리지? 그지? 엄마 쓰는 거야. 용기를 냅시다. 우리 얼른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자, 우리. 응? 1년 넘게 쉬었으면 많이 쉬었잖아. 근데 용기 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힘 좀 써봐. 알았지?
0: 말없이 누워있는 딸 곁에서 엄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쯤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딸의 시간 앞에서 오늘도 기적을 기다리는 엄마, 정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딸마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어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딸이 다시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엄마 정옥 씨는 매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딸이 쓰러지고 정옥 씨는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2: 이하고 무슨 약이에요?
3: 위장약이랑 안정제요. 심한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쓰면 작동을 안 한다는 것만 이게 그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다 이러더라고.
1: 마음이 힘들지만 몸을 억지로 움직여 보는데요.
3: 꼬꾸야, 엄마 왔지? 이제 엄마는 누나한테 갔다 올 거야.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요리 와. 여기 우리. 엄마 오늘 누나한테 갔다 올게. 밥 먹고 있어. 알았지? 도라지. 저거는 그 뭐죠? 더더. 요게 단계예요. 우리 딸이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게 단계거든.
1: 엄마의 머릿속은 오직 딸 한나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각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 씨.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기계 없인 버티기 힘든 상태인데요. 이렇게 몸져놓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4: 이 한나님.
2: 말을 못하시나요?
4: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 적은 잘 없는데, 근데 의사 표현을 하실 때는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침에 뭐 저희가 이렇게 소독하려고 할 때 와서 만약에 머리를 만졌다 그러거나 할 때 본인이 그게 싫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확실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한나님 아이 볼까요? 톡톡톡톡. 아, 싫어요. 이렇게 입에 힘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입술 쪽에.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시원해요? 싫어. 아이고, 싫어. 그쵸, 이제 어머님이 일매일 오셔서 하실 때마다 보면은 조금 너무 젊으시니까요. 보통 저희 환자분들 연령대가 요새는 이제 90대도 많고 그런데 40대는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죠. 이한나님 너무 잘하셨대요. 제가 봐도 진짜 오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1: 정옥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픈 딸을 만나러 가는데요.
3: 날이 오는 건 춥다, 그죠?
5: 겨울 같더만.
3: 네, 완전 겨울 날씨네. 비가 오니까 공기가 확 떨어지네. 놓치면 이제 못 가잖아. 하루에 네 번요.
2: 하루에 네 번요?
3: 네.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2: 한번 놓치면 그러면.
3: 지금 놓치면 이제 2시 넘어야 차 있어. 나가는 차는 2시 넘어야 있어.
1: 이웃들을 만나면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 그래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벌벌벌 한다고 그러. 지금도 벌렁벌렁. 말이 그렇지. 불이 세상에 뭐 시커먼 불이 막 벌겋고 시커먼 게 양쪽에서 막 타는데 한쪽에만 같아도 어디 불 없는 데로 각이 나가지. 이건 뭐 앞뒤가 뭐가 없어. 불이 그냥 다 벌거니까.
1: 작년 3월 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청송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새빨간 불길로 뒤덮이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6: 그래서 인명피해들이 많이 나고, 아이고, 재산, 아이고, 집, 빈마당, 그죠? 그 재산, 그죠?
3: 이 동네는 아이고. 반 이상이 다 탔어요, 그죠?
6: 주민등록증도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3: 예. 뭐. 면허증, 주민등록 다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 펴고. 이게 이대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1: 당시 산불로 집을 잃은 정옥 씨는 현재 정부에서 임시로 마련해준 조립식 주택에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가서 이제 버스로 가는 거죠. 버스로 내려서 터미널 가서 안동 가서 안동서 또 청주로 가야 돼.
1: 경북 청송에서 충북 청주까지 먼 길이지만 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엄마는 그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데요.
2: 하나는 엄마한테는 보배 같은 존재죠. 엄마 힘들 때 무심양면으로 다 그냥 도와주고.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힘든지 기본 존재를 알아요. 배려심이 많고 착한 딸이죠.

0: 1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교사였던 한나 씨. 그런데 엄마가 계신 청송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한나 씨는 큰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 전화기가 손에서 그냥 툭 떨어지면서 그냥 앞이 까만 게 아니라 그냥 하얗더라고. 백지가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저래 가서 보면 눈으로 보여야지 믿어지지. 저렇게 누워있는 게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서 뻣뻣한 다리고 굳은 다리 손 이렇게 만지면서 만져도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럼 얼마 안 돼서 이 다리가 확 더 혈액이 순환이 돼가지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도 보면은.
0: 기댈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봅니다.
2: 한나님, 저 왔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오늘? 아이고, 아파, 아파. 아유. 괜찮아, 괜찮아.
0: 한나 씨는 이동이 힘든 상태라 치료실 대신 매일 병상 위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 지금 한나님께서는 수의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뭐 움직일 수 없으셔서 이제 그에 따른 합병증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네, 치료하고 있습니다.
0: 온몸이 굳어가는 걸 막기 위해선 앞으로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도 한나 씨에겐 큰 고통인데요. 그 사이 병원에 도착한 엄마 정옥 씨.
1: 오늘은 좀 좋아. 많이 어제보다 좋아졌나면 그 기대 안고 오는 거죠. 뭐 매일같이 그래. 요양병원에 맡겨놨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제 확인도 하고 싶고 보고도 싶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0: 드디어 딸을 만나는 시간. 하루 단 20분 남짓한 면회 시간입니다.
1: 엄마 때 엄마 왔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아이고 밥 먹는 중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일단 맘만 먹고.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밥 먹고. 왜? 뭐가 불편했어? 불편했어? 미안나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다 수술자 이게 다 쨘 거잖아요 전부 다 다 말도 못하죠 이거 야구공이에요 완전히 여기도 이 양쪽 두 개 다 찍지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엄마. 엄마 해봐. 엄마 보이면 눈 좀 깜빡깜빡 해봐. 눈 좀 깜빡깜빡 해봐.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 해봐. 맞아? 맞아? 엄마 맞아? 힘들어? 너 있으니까 힘들지?
0: 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정옥 씨.
1: 차가워.
0: 하지만 차가워. 병원비 부담에 걱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1: 병원비죠. 병원비가 한 달에 요새는 그래도 이제 평균 한 25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와갖고 수혈하고 이럴 때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게 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말도 못하게 최고 심각한 문제죠 그게.

0: 딸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정욱 씨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짧은 여느 시간 동안 마주한 딸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쉽게 가시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 여기 이제 들깨 심으려고요. 작년에는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올해는 콩을 못 심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면 기계를 써갖고 이거 갈고 하면 일은 쉬운데 돈도 안 되는데도 할 수가 없잖아요.
2: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예요?
1: 돈이죠. 이거 기계 갖고 와서 하면은 최소한도 50만 원은 들어가야지 되죠.
0: 지금까지는 노령연금과 농사일로 겨우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정옥 씨가 다시 딸의 병원에 찾았는데요. 오늘은 한나 씨에게 중요한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3: 오케이. 됐어요.
4: 한 번씩 저럴 때 본인도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이랬나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는 거야. CT 찍으러. 알았지?
5: 부장님.
4: 먼저도 봐봤지? 그치?
5: 부장님. 가운
4: 봐봐. 걱정하지 말고.
5: 나오시게 봐봐.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
4: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0: 이동 중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까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옥 씨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왜? 아, 또 왜? 병원이야. 사진 찍으러 온 거야. 수술 아니야. 사진만 찍는 거야. 괜찮아.
6: 사진만 찍고 우리 다시 갑시다. 괜찮아요?
0: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오자 한나 씨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1: 들려? 뭐라 대답하는 것 같아? 대답하는 거야 엄마한테?
7: 안녕하세요. 이한나님.
4: 그래도 이제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
7: 눈 좀 떠봐요.
4: 반응을 해요.
7: 아, 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그거는 지난번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4: 아, 그래요.
7: CT 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4: 네, 감사합니다.
0: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 이한나님은 2025년 3월 달에 의식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상에 뇌 출혈이 확인됐고 뇌혈관 꽈리가 터져서 생긴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부위를 시술로 꽁꽁 막는 그 시술을 먼저 하셨고 안타깝게도 수두증, 머리에 물주멍이 커지는 수술을 한 이후에 그 물길에 감염이 여러 번 되셔서 관을 교체하는 수술을 좀 여러 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행히 이제 더 나빠지는 모습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가 손상되면 사실 영구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고 환자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다 차리고 운동 능력이 회복돼서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만 더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분들을 알아본다거나 가족분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정옥 씨는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해봐.
2: 맞아? 맞아? 엄마 맞아? 오. 오. 말을 하고 싶어. 아이고, 이제 조금만 참아. 이거 구멍을 메고 호흡기 끼고 이거 구멍 메고는 수술을 해야지 된대. 조금만 참아. 하고 싶어.

0: 한나 씨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자 정옥 씨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마는데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엄마. 다시 환한 미소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모녀에게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엄마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엄마 말소리 들리면 정신 똑바로, 정신줄 놓지 말고 마음 똑바로 잡고 있지. 그래, 해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이 한나가 용기 내서 일어날 줄 믿어. 알았지? 응?

0: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 정옥 씨의 마음 어떤 심정일까요?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현재 한나 씨는 요양병원에서 재활과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딸을 돌보며 이어가는 농사일 수입만으로는 한 달 250만 원이 넘는 요양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너무나 버거운데요. 지금까지는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 씨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서는 화재 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외로움과 치료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던 우훈 씨의 사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우훈 씨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우훈 씨는 필요한 수술을 무사히 받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나는 0700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0700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엄마 정옥 씨는 매일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한나야, 꼭 일어나자. 꼭 일어나서 우리 함께 여행 가자. 딸이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데요. 부디 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 섬세하게.
2: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1: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펭수님 맞으시죠?
0: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아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어?
2: 의자가
1: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여기인가?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네,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2: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전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 좀 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이렇게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0: 나올 수는 있어요.
1: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0: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1: 어머.
0: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1: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0: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1: 어머.
0: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안 하나 봐요.
1: 아니에요, 저 잘해요.
0: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0: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0: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1: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0: 네.
2: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좀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악취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여기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생각보다 그 피지가 압출이 잘안 돼서 이렇게 그 여드름 부위를 좀 오래 누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겠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팠어요.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좀잘 참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1: 머리 풀리는 줄 알았어요.
0: 저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

0: 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숨길과 여드름에 끌리는 그 우직함, 애틋함. 오,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정이야.
0: 펭수님,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1: 예.
0: 그러면 이쪽으로.
1: 이야기.
0: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그 착색 치료제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 보면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1: 네.
2: 자, 하나, 둘, 셋.
1: 오.
2: 오, 좀
1: 오.
2: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데요?
2: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0: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2: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없어졌어.
2: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 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2: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0: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남극에서 온건 알고 계세요?
0: 네. 살짝
1: 어머!
0: 덮고 있어요.
2: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뭔가 이런 게좀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여드름 오늘 난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다들 궁금한 건데,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0: 저는 어쨌든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2: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엽떡 드신다고?
2: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0: 치졸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2: 어머,
0: 할까요?
2: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0: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1: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저 그러면.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대처도 안 해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너무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펭수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0: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뒤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이게 뭐야? 이게
0: 어떠세요?
1: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뿔이잖아! 뭔
0: 저기
1: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더 잘해줄 걸, 더 압수를 좀더 빨리 끝내줄 걸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승용군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 귀복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절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편!
3: 행주, 우리는 어디서다?
1: 물론 이 여자 아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배를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벗삼아 차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 이거 썼어요.
2: 제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3: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1: 잠깐만, 지금 저희가 30분마다 배가 있거든요? 배 놓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되느냐.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이거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4: 안녕하세요.
1: 안녕. 안녕.
5: 배 압수. 배 압수.
1: 어, 반가워요. 야, 다들 저 의도가 나가.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팬미팅인 것 같습니다. 타지 왔으니까 타지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6: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6: 예.
1: 선장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 같아요. 어? 아! 아!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니요.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비둘기다, 비둘기!

0: 소동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에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 괜찮아요.
0: 자,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0: 그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1: 5,000원.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네. 조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을 담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선생님 살려주니 이거. 마치다. 마치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그냥 또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담배 있냐?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예요.
0: 어,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한 시간
0: 정도.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침투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자, 쉬어갖고. 지금 한 시간 남았지요. 아, 미쳤다. 새우 미쳤다. 어? 미끌렁트리야.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스페싱의 매력이라니까. 오! 한수야. 어, 왜? 오!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맞다! 살려주세요! 어? 왜 그런 줄 안 되겠습니까? 어? 어? 실수다, 실수. 아! 재미없어. 자랑 시도 좀 받으세요.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1: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굿마트 좋아.
1: 굿마트요?
0: 어, 굿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1: 네, 이거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3: 백패킹?
0: 어, 백패킹 가고 있어. 어?
1: 어?
0: 응?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1: 비양도.
3: 비양도. 꿀소라고.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아! 어, 까먹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 연습하려고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가 첫 번째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지. 소리.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시간 다가야지.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임금님 귀는 당나지니.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1: 이거 여기요.
0: 아, 감사합니다. 나도 사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4: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4: 숟가락 몇 개 줄 고마시.
0: 하나만 줄게 심하시.
4: 예.
0: 고맙소다. 아. 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땅콩 아이씨.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택시를 좀. 비약도 힘기자. 그럼 잘 먹었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흉터를 치겠습니다.

0: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지성지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1: 맞아.
0: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비어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딘티를 쳐야죠. 이야, 입맛이 오는구나. 어,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어! 아,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아,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뭐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거 뭐예요?
2: 소라, 풀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2: 5만 원어치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2: 예, 다 드릴게요.
0: 왔어!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2: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2: 네. 아, 살았어.
0: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 나면은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1: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1: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1: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1: 요거 밥을 먹,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백패킹 좋아하시나요?
1: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 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1: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산을 입었거든요.
0: 왜? 왜요?
1: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는 편이시군요.
1: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1: 이거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3: 저 이름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3: 우리 정모님이 사가고 안 쓰면
0: 생각해야지. 야,
3: 우리 아. 경상도 전화서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1: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 또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1: 욕받다.
0: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4: 돈이 없어요. 퇴직하면은
0: 아, 예.
4: 미리 쇼핑할 걸 생각해서.
1: 아, 여행에서
4: 마누라한테 쇼핑할 걸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3: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내 거 좋아! 아이, 하트!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1: 야, 근데 나중에 우리한테 보내.
0: 야, 아, 야, 좋네. 아, 다 찍이나. 아, 씨. 오! 와, 막 살아있네. 파이팅! 네. 인생 이제 시작이야!
5: 인생 시작이다! 시작이다!
0: 전방의 함성! 우측한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뚫려있어. 오늘도 잠만 이루고 안 되겠다. 내일은 친구가 가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1: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0: 다음편. 안녕하십니까, 펭귄전입니다.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사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축축

야,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아우, 오늘,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0: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1: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1: 근데 잠은 꽉 붙어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2: 그거 참 신기하네.
0: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2: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4: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5: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4: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0: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4: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아, 근데 평지붕집이구나. 꿍집인 줄 알았는데.
0: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있는 집이네.
4: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그런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0: 단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4: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와, 정원 좋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1: 아,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예,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네요.
0: 저희도 첫 집은
1: 네?
0: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이번이 두
1: 그러셨구나.
0: 번째 집입니다.
1: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로망을 한번 잃어보시고.
0: 맞습니다.
2: 살아봤으니까요.
1: 아,
2: 두 번째
1: 이제
2: 집이니까.
1: 좀 단순하게. 아.
0: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2: 아내 조은혜입니다.
0: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2: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0: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3: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2: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0: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저런 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도심 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1: 요게 이제 벽돌이란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던
0: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재택근무라도 하시나요?
0: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1: 그래요?
0: 아내는
2: 저는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1: 네?
2: 편도?
1: 편도?
0: 저는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1: 왕복 115.
3: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2: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3: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1: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3: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1: 오, 와, 현관도 엄청 넓은데요? 통전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밝게. 와.
3: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1: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문이

0: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어,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0: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2: 7m요?
0: 예. 야,
2: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0: 네네네.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3: 여기가 한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예.
0: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3: 네.
0: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3: 네네.
1: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4: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0: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4: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0: 아, 손수.
1: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0: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1: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0: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1: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5: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 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5: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5: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4: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5: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0: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4: 목조주택입니다.
0: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와, 이거 신기하네.
1: 첫 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5: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쇠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0: 그래서
5: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0: 그래요.
5: 예.

0: 목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틀이 맞춰지잖아요.
1: 재밌다.
0: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계절에 따라서 조금 네.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아, 참 대범하시네요.
3: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적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1: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4: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1: 미리야
4: 마음에
3: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5: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2: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5: 막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2: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5: 보면서 아.
2: 야,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3: 와, 정말 대단하시네.
5: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 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2: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3: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5: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2: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저기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1: 네,
2: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 없이. 네.
1: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6: 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2: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3: 드레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2: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펜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1: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심지어 계단을 내려가네요.
4: 네.
1: 이야.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와, 여기 또 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참 신기하네요. 아까 거실에서는 전혀.
4: 네.
1: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 분 침실은.
4: 네, 좀.
1: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에 했던 부엌방 위치인데.
4: 저희가 첫 집일 때.

0: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1: 그렇죠.
0: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1: 아,
0: 불편하더라고요. 예,
1: 그래요?
0: 출근할 때 뭔가를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1: 올라갑니다.
0: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안 올라가니까.
2: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0: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1: 지금
0: 했었고요.
1: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0: 예, 저희가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두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1: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1: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0: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편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돼 있다.
2: 우편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0: 딱 참여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흑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2: 부부의 땅이 높으니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부의 설계에 옹벽이 있었답니다.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그거 다행이었네요.
0: 저희 마지막 나중에 준공 허가 나왔을 때 저희 밥 사주셨어요. 고기
1: 고생했다고
0: 사주셨어요.
1: 밥 사주시고.
0: 고생했다고.
2: 그러고 보니 멋진 집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3: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2: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3: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2: 원래 단층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대돌과 전통 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0: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3: 잘 어울리네.
0: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 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3: 야, 이거 두번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0: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1: 바꿨어.
2: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3: 아,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2: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3: 그래? 그럼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2: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0: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3: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4: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피디님 오늘 힌트는 뭐죠?
5: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4: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0: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4: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0: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6: 해줘요.
7: 소장님, 알로 와보세요. 아주 좋아요.
4: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7: 아닙니다. 알로 와보세요.
4: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7: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4: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7: 여방강이에요. 지금은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4: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6: 우리 이분 아이디어.
4: 그래요? 와
0: 오.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7: 얼른 저희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로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4: 아이디어 좋네요. 예.
7: 근데 그걸 못하니까
4: 환경도 좋고 하니
7: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0: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6: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0: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1: 신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2: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3: 커튼도 안 하셨어요?
2: 네.
3: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든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4: 네, 맞습니다.
3: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그래요.
1: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3: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2: 네, 들어가세요.
3: 오,
2: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3: 현관이 없는데?
2: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3: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2: 네.
3: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2: 아, 네, 거실입니다.
3: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2: 거실
3: 카페 같기도 하고요.
1: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0: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3: 왔다 갔다 하시니까.
0: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3: 네.
0: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3: 네.
0: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3: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0: 네. 네,
3: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예.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2: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3: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2: 청소는 정말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들도 해두고.
1: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0: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3: 아, 해도.
0: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남양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3: 바로 꺼야 돼요.
0: 네,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이.
1: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2: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1: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3: 또 보면 한옥이라 중목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0: 아, 철근은 아니고요.
3: 네.
0: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3: 아, 철골조구나.
0: 네. 아.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3: H빔이에요?
2: 네. 이거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3: 네.
2: 이거는 제재돼서 다 켜왔어요, 사실은.
1: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2: 저는 남자애가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3: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0: 그렇습니다.
3: 하,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뭐,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따로.
0: 원래 화장실이 많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2: 화장실이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꼭 붙어 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3: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이 같이 쓰는데.
2: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1: 가만 보면 이 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

0: V자로 된 이 처마 좀 보셔.
1: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이 중간에 모여서 이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0: 그 중에 제일은 생활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2: 가볼까요?
3: 보실래요?
2: 오, 와, 여기도,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3: 아, 네.
2: 야, 그리고 한식문. 와.
0: 이제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어,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2: 아,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3: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곳이에요.
0: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오, 살짝 짐작이 가는데.
2: 한번 열어볼까요?
4: 아, 그러시죠. 네.
2: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방이네요.
3: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2: 오,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방?
3: 네, 맞습니다.
0: 집안에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다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3: 맛있어.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0: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 아니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3: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5: 근데 그렇게까지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3: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0: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를 못하실까?
1: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5: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1: 네,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0: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꼬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6: 두께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7: 갈 때는 또 싸줘요. 다 싸줘요. 그래서 친정집이랑 네. 우리가 거기죠. 네. 이렇게 좋은 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0: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3: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 했어요. 매일.
0: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3: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쳤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0: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3: 사실 행복하고 놀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2: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1: 예.
2: 한번 열어볼까요?
1: 예.
2: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0: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 했답니다.
3: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0: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2: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을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1: 네, 맞습니다.
2: 예,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을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3: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1: 참 자랑이십니다.
3: 오늘은 추워. 불 좀 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2: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0: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3: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다가 다 표현하거든요.
7: 일기 훔쳐보셨어요?
3: 날마다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0: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4: 두축나무 가지에 산가치가 수북하다. 미연님이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미연님은 도장이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7: 미연님도 훔쳐보신다면서요?
4: 나 보는 데서는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 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7: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럼.
4: 자물쇠를 만들려 봤는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0: 두 분 소꿉친구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직영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2: 집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1: 아니야, 무조건 아내분님.
3: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즐겁지 않을까요?
2: 더 행복해지고.
3: 네.
2: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작당이구나.
0: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3: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똥

0: 하실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두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고 그래요.
1: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2: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0: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잣당이라는 회사 치유할 수 있는 지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3: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러갔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1: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6: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7: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8: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1번은 알고 보면 흥 많기로 둘째 가라며 서러운 아빠 킴. 그런 아빠의 흥을 쏙 빼닮은 남매도 있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 하르딕. 귀여운 5살 둘째 하르디카입니다. 늘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남매, 누구보다 단단한 우애를 자랑하죠.
1: My name is 하르디카.
0: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선 남매,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2: 바바 까오는 자! 바바 까오는 자!
0: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자동차 사출 공장. 범퍼와 콘솔 박스 같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여성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라고 생각했던 찰나 차체 범퍼를 나르고 있는 남성분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네팔에서 온 타파킴 바하돌 씨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온 지 1년 반이 된 아빠는 부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딱 다 달라야 돼요. 이거 안 달라면 안 돼요. 다음에 하고 다시 조립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나와, 이거 안 달라면 안 맞아요.
0: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죠.
4: 나 믿음을 깨거든요.
3: 믿음하니 감 거는 거죠.
4: 뭐냐면 애기 든지 아름 거는 거죠.
3: 아들 아이다 바르더라. 아다가 연차 내라.
4: 깜빠리 거 별라마.
3: 연차 버리 거래라. 나 바라보니 대리 번이서 고마야라. 버리와래 버하는 거 참수.
4: 김형은 주말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집에는 돈 많이 붙이 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연차도 주지 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0: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타양살이. 고향에 있는 가족만 생각하면 타국살이의 고단함도 묵묵히 견뎌내는 아빠입니다.
5: 안 힘드세요?
3: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또. 돈 벌을 때 힘들어. 돈 안 벌어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
0: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룸비니. 인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네팔 남서부 지역의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운동장 조회가 한창인데요. 꼭 우리네 8, 90년대 학교 모습 같죠? 아이들 사이에서 우렁차게 국가를 열창하는 한 소년. 똘망똘망하게 생긴 요 아이가 바로 첫째 하르딕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훈화 시간에 아이들 영어도 탈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힘겨운 건 5살 하르딕입니다. 남매의 학교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과정,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의 명망 높은 학교인 만큼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첫 수업은 하르딕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 시간.
3: 하르딕, you stand and open your book.
1: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s are...
0: 우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1: Drawing.
3: Thank you. 하르딕 is very excellent boy in our class. He studied up to the nursery class in this school. Now he is upgraded from 8 to 6 class now. I love him very much and he is one of the talent student of this class.
0: 만년 우등생인 하르딕.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뭐 이제
1: 아이들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점심 시간.
2: 그런데 어째 둘째 하르디카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기 바쁜 아이들. 하르디카는 점심 안 먹니? 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였구나.
3: 너레베르 꾸리시니? 니? 너레베르 꾸리서 먹라서 점심 가네. 점심 점심 하나 이자.
1: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남매가 향한 곳은 먼저 온 아이들로 인산인해인 학교 안 매점입니다. 한국 돈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3: 나니 또 야버스 때문에 멋있게 빌바르쳐 얼마 좀 내려오세요. 이때 와서
1: 든든한 호의무사가 따로 없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부터 챙기는 멋진 오빠입니다.
3: 내려 빌바르쳐 아니 때로 나니 또 쬐핀지 와내라.
1: 기나긴 행렬을 뚫고 동생이 먹고 싶다던 볶음면을 사수한 오빠. 오빠의 시선 끝엔 늘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할 테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하르디. 동생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오빠는 동생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난 뒤에야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집에선 재봉틀 소리가 가득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봉틀을 돌리는 이분, 엄마 타비타 씨입니다.
4: 이거 감자에 어리카티 벌분이 와고 보이셔 못라 와내라 어리카티 못자고 커피 콜라모루 긴네 보이셔 분이 올라 떨가리 떨가리 긴네 보이셔니 올라 태양고 자에 어리카티 벌분이 못라 와내라 이거 두카 거나 라게고 마인데.
1: 문 열기 무섭게 이어지는 단골들의 발걸음. 벌써 10년째 수선일을 하고 있는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겐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는데요. 손끝에 밴 세월만큼 재봉 솜씨도 능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뚝딱.
4: 네, 멋있어.
2: 아니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계산을 하세요?
5: 진단 봐라. 실라우네 아버 선대 아무리 실라우라 원래 아무리 실라우는데 대바라 저 뜻도 이런 거든 뜻도 컴퓨터에 차인.
2: 뭐 여긴 믿고 맡긴다는 표정 같죠?
4: 빨리 아우는 차다.
6: 아우는 사이 거의 거의요. 네네 렌차 뒤를 세우면서 아우는 올라니 볼라.
4: 어디 아들이 나서 부라고 거기 마야 만는 봐서.
6: 그다 라이 알자니 네네 와 상에 감거나 봐 거기 운도 받니 운자.
4: 그쵸 아들고 이차 번이 자리 보고스.
6: 땡큐 디디.
1: 5년 하고도 2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해진 7년입니다. 네팔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는 첫째가 태어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의류 사업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죠.
4: 아우나 타 아우니 오사리 네팔마 케인이 나오니 아버 알리카데 린 라코 안데스바시 초토 타임 바이바니 두이사르 버사 바이바니 오테 고에라 아니 코마에라 아우소 언노바 자노바 아니 피르타 온자니 상가이.
1: 다신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빠였지만 녹록치 않았던 현실. 그렇게 아빠는 또다시 한국길을 올랐습니다.
7: 제가 얼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때는. 나 말했어요. 고생 끝에 나기보다처럼 다음에 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두 번째 한국행. 아빠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0: 가장의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들. 기계가 멈추고 나서야 한숨 돌려보는 아빠인데요. 요즘 동료들은 아빠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1: 요새 조금 힘들어서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지.
2: 가끔 지금은 많이 바쁘어가지고 그럴 때
3: 계속
2: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4: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잘 나왔어?
2: 나 그래도 조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4: 아, 혈압이 나왔어?
2: 네, 내가 조금
4: 조금? 높았구만?
2: 네, 조금.
1: 아, 그게 선생님이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지? 아,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2: 아니,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했어요.
1: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아직 나이 젊어요. 괜찮아요.
2: 네.
1: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식구들 생각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겠지. 얘네들도 눈물 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식구들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얘네들처럼 못할 것 같죠.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0: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잠시 잊어봅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자녀들의 하굣길을 함께하는 여느 부모들 사이로 남매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등하굣길만큼은 늘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책임져온 일이었죠.
5: 전화 갈 거예요.
6: 걸고 봐요. 내가 먹든지. 잠. 잠 와봐. 에이. 잠.
0: 아빠의 역할을 이젠 오빠가 대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와, 역시 우등생 오빠를 둔 집안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7: 나가.
6: 아줄.
7: 여기 보내고.
6: 마이 번에 미로 님 미로 남
0: 다정다감하기까지 동생에겐 정말 든든한 과외 선생님 따로 없겠네요.
8: 자리가 다 봤네 그래.
9: 거잔다 그래 나이를 시가이 되는 온전다. 대배다 꽃도 락사.
7: 아 람베 락자. 나 라마이를 락자.
0: 곧 자라던 우등생이라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하르딕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6: 나봐.
7: 유클라이미드로. 유클라이미드로 요 글로벌 워밍 부자이든나 여기요.
10: 나 글로 나 라 마완인지. 클라이메트 भनेको नेपालीमा पहिले नेपालीबाट नि बुझ्नु पर्यो नि नेपालीबाट बुझ्नु पर्यो क्लाइमेट भनेको के हो हावा पानी थाहा छ
6: हावा पानी
0: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은 5년 남짓. 교사 출신의 아빠는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7: Important.
0: 책상 앞을 함께 지키던 아빠와의 시간들이 하르딕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죠.
7: Climate is most important for living creatures.
10: Okay. 라, good. 이렇게 가려 보면 라무로 혼자 일 하죠, 라이.
6: 대래 섬도나 해라서, 캘라라 캘리벨라 캘라운데요, 아니 보안네벨라 보안운데요, 아니. 가능하라 가능한데 가능한데 아니 순내라 수도 안다 수도 안는데 라스트 라마일로 락디오 버나니 라마일로 락디오 바바노 이제
0: 아빠랑 함께 마주앉아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첫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젠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선택한 아빠의 길.

0: 기간이 있을 때마다 공원에 애기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1: 건강하게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아빠는 항상 출근 전 운동에 나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을 단련한 후 이어지는 마음 수련의 시간.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하려나 싶더니 꽃이 무성하게 핀 화단 앞에 멈춰서는 아빠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앙증맞은 춤사위에 얼굴엔 평온함까지 묻어나고요. 난데없이 흥겨운 춤을 추는 아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아무도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가족들한테 생각하고 이러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렇게 올려요.
1: 아빠가 틈틈이 찍어 올린 SNS 속 영상들.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흥겨운 춤사위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빠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머나먼 네팔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죠. 아빠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까지 즐거워지는 시간.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웃음 뒤로 엄마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닿습니다.
0: 기억해 라죠?
2: 뭐시라 삼?
0: 직선이.
2: 티그차 뭐시라 삼?
0: 비르친다다 가래 해나오니?
2: 비르친 진다다 뭐야 알자니?
3: 보일라 나브린 두블라우노 마차니 가라보콜라 키르거 누라무샤마.
4: 아서다 니갈레 베네니? 에스타 피르만나 보레나 아서다 니갈레 베네.
0: 팀으로 एकदम मन कमजोर भयो भने मेरो पनि मन कमजोर हुन्छ काम गर्दा धेरै समझिने समझिरहने मन लाग्छ धेरै कम मन कमजोर हुन्छ त्यस्तो मन कमजोर भयो भने
5: आफैले आफैले उ गर्नुहुन्छ के पिरे पिरे भएन देखाउनु न कहिले नि
1: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 웃음 뒤에 가려진 남편의 고단함을 알기에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이 늘 먼저였던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삼켜온 가족.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는데요.
2: 이름 그래서요, 여보. 아니, 바바상가 변나다니 티켓 알아야지니.
6: 어제부터 바바상가 변나와니 뭐니?
2: 아니, 어제 집에
1: 꿈만 같은 순간.
2: 아니.
6: 아니, 아직아.
2: 빨리. 우타 여러다 아니다 코리아 자네 우리 저이 바바상가 베드나 바우니 와임니 아니 여러다 소리 여러다 티컷
1: 신이 난 두 사람과 달리 비몽사몽인 둘째 잠 앞에선 장사 없죠.
7: 만 데레 고시바이라서 비틀어 와라 에티 데레 고시바이라서
1: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받은 걸까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0: 가족들이 생각이 나와요. 힘들어도 있어요. 나 알아요. 저거 코미디 영화 저거 이거

0: 저거 이거 우리 기본이 딱 코미디 영화로만 가야 돼요. 저거 저도 가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잘 쳤어요. 그렇게.
1: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빠만의 작은 사치인 셈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세수가 아니라 물세례 수준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때 빼고 광도 내는 아이들. 짐을 챙기자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하르딕이 향한 곳은 높은 곳에 매달린 가방을 챙기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샤워까지 시키는데요.
2: 듣기는 부시라고?
1: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빠 물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구나. 떠날 채비를 하는 딸의 얼굴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떠날 시간.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길 기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가족의 오랜 기다림을 지켜봐온 이웃들의 응원 물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배웅 속에 가족들도 차에 몸을 싣습니다.
3: 라라라, 땡큐.
1: 수도 카트만두 공항까지는 차로 12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9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머나먼 여정인데요.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하르딕,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한 걸 떠올려봐.
4: 군산 어떻게 가나요?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4: 안녕하세요.
1: 과연 하르딕의 영리함은 한국에서도 통할까요?
6: Excuse me. 군산 어떻게 가나요?
1: 외국인인 것 같죠? 언어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순간.
6: 감사합니다.
1: 일단 부딪혀보는 거지 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티켓 발매기 앞에 선 하르딕.
6: 차이나야 괜찮다.
1: 응? 무슨 소리? 목적지까지 맞게 찾았는데? 아, 버스 회사 이름이랑 목적지를 혼동했구나.
6: 아, 지금 가려면 다행히 와야나.
1: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첫째가 아니죠.
7: 내 효서라?
1: 엄마와 동생을 대신해 용기 있게 나서보는 하르딕. 자, 다시 각오를 다지고.
6: 군산.
1: 어? 동양인?
8: 어디 가자 가서 저 이걸.
6: 이걸 다 봐요?
8: 이때 또 그냥 ATM 지뢰하러 간 거.
6: ATM 지뢰하러?
8: 내가 가리 야우 나한테 그게. 그때 보라 지금 몇 개를 와라 제대로 그때 가는 거 있더라.
6: 맞나요, 마미?
1: 투정도 잠시뿐. 다시금 총대를 맨 듬직한 하르딕.
6: 네요, 라니모.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9: 어디?
6: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9: 군산 가세요? 응. 전라북도 군산? 응. 오늘날 전라북도 군산 12시 45분에 출발하고요. 타시는 곳은 13A-1번. 1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1: 드디어 매표 성공!
6: 감사합니다. 인정. 바로 부디 말마우저의 몸이.
1: 티켓까지 끊었겠다.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길, 군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탄 후 아빠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6: 갓틴 에오.
7: 에오?
6: 예, 오케이.
7: 예, 어라?
10: 어디 가니?
11: 아, 군산. 오케이.
6: 번해지긴 해.
11: 들어오세요, 군산.
1: 우쭐우쭐, 기세가 등등하죠?
11: 네, 오케이. 아까 내 티켓. 오, 두 개.
1: 타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첫째의 활약 덕분에 엄마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6: 아이들은 이보았으마.
1: 드디어 군산행 버스에 무사히 탑승한 가족. 꽤나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차창 밖 풍경에 설렘까지 더해지는데요.
12: 마을을 한대 오는데니 버티 샤마창 뿌리에 오는데니 이한테 하고 5분 레이스니 소문들하니 와우 소문들 밑으로니 걷다 힘든게
13: 근데 맨나 내 맨찍나고
12: 마을에 가고 벌러 가리 벗들라겐 액션 버지 뱃속 몰라니 딘자를 간접하지
1: 이제 3시간 후면 아빠를 볼 수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아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도 주말 특근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14: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15: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몰아요? 알 수 없어요. 안 돼요.
1: 멀긴요.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때마침 군산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가족. 아빠의 공장까지는 10여 킬로미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6: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응?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16: 길이 군산? 응.
1: 살짝 회사 이름이 변형되긴 했지만 아빠의 일터 주소가 담긴 지도를 건네보는 하르딕.
6: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6: 오케이. 만나러 왔는데.
17: 여기는 버스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간 것이 제일 낫겠어. 어쩔 수 없어. 확실히 모름께. 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6: 감사합니다.
17: 예, 예. 미안해요.
1: 배차 간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행히 택시는 알아들었는지 일단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두 사람.
18: 어디를 가려고 그래?
1: 방황하던 가족을 택시기사님이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19: 바로 여기 돌아다녀? 아빠 찾으러 왔어?
6: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9: 아빠 찾아줄게. 가자. 일로 타.
1: 선뜻 아빠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겠다며 친절을 베풀어주십니다. 와, 횡재했네, 횡재했어.
7: 네팔.
6: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9: 아빠 찾으러 왔어요.
6: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9: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7: 남번에 만나.
6: 제 이름은 아르딕입니다.
1: 긴 여정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사님.
6: 얘도 마젤라에 가다와요.
1: 그래 얘들아, 당 충전하고 기운 내보자고. 설레는 재회만을 남겨둔 그 시각
0: 퇴근했어요, 오늘.
1: 에? 퇴근이라뇨? 어쩌죠? 아이들이 열심히...

0: 보니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끝낸 아빠인데요. 모처럼 만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아빠. 볼일을 보기에 앞서 출출해진 배를 먼저 달래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달콤 짭조름한 족발.
1: 아니, 미니 족발 주세요.
0: 한국 생활 7년에 족발은 처음 마주하는 아빠인데요. 늘 일터랑 집만 오가니 이런 소소한 일탈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동료의 리드로 족발의 세계에 입문한 아빠.
2: 저거 먹는 거 알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0: 아빠, 지금 한가롭게 족발을 뜯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편 아빠의 행방을 알 리가 없는 가족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 누구요? 네? 누구 찾아왔어?
3: 아빠 만나러 왔어요.
4: 아빠 이름이 뭘까?
3: 아빠 이름은 김.
4: 김. 아빠 오늘 다 쉬어. 이 공장 봐봐.
5: 아저씨 선도 주지 마라. 아니 까다까다 다 봐.
0: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겹쳤네요. 아이고 어쩐다. 금세 풀이 죽은 아이들. 보다 못한 공장장님이 나섰습니다.
4: 혹시 그 아빠 같이 다른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 수바스, 김 어디 있어? 공선시장에 있다고? 알았어. 아저씨가 아빠한테 있는 데 데려다 줄까?
5: 나봐, 엄마 그래도.
3: 진짜.
4: 야, 엄마 가자고, 가자. 나가자.
3: 감사합니다.
4: 어이구, 착해, 괜찮아.
0: 아빠가 있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한 공장장님. 택시기사님에 이어 공장장님까지 너희 오늘 의전 제대로 받는구나.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우는 가족.
6: 네, 사장님.
4: 여기. 네. 김 모르게 전화 받아.
6: 네.
4: 김 모르게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 어디 갈 거야?
6: 우리는 옷가게 갈 거예요.
4: 옷가게?
0: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동료가 시장 밖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빠가 방문할 옷가게에 가족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빠가 동료를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워다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공장장님.
4: 아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3: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서프라이즈를 향해 가서. 옷가게 옆 비밀 공간에 숨은 가족. 이곳에서 카메라로 아빠의 동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잠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선 아빠.
2: 안녕하세요.
7: 네, 감사합니다.
0: 불과 몇 발자국 넘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8: 애기 거 뭐 보러 오셨어요?
1: 애기 거 있네요. 남자하고 여자 거.
8: 여자 몇 살?
1: 여자 몇 살?
2: 이 여자 다섯 살하고 남자는 열두 살이에요.
8: 12살?
2: 네.
0: 애들 못 본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어디 옷 고르는 아빠의 센스 한번 볼까요?
1: 아니, 이건 커요.
8: 지금 새로 나온 거라.
1: 예, 예.
8: 얘가 이뻐.
1: 예, 맞아요.
0: 샤랄라, 공주 드레스에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하리디카.
8: 아들은 몇 살?
2: 12살이에요.
1: 12살입니다.
8: 12살?
1: 네. 12살인데요. 이거 잘
0: 이어서 첫째에게 선물할 옷을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 골라보는 아빠인데요.

0: 네, 이거보다 조금.
1: 역시 부자는 이심전심. 아빠가 고른 옷이 하르딕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2: 아들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0: 응, 아, 맞아요.
2: 예쁜 아들, 거.
0: 예쁜 거.
2: 예쁜 거 사주고 거. 싶어서 그지.
0: 아들 거 예쁜 거 사준 거 싶어서.
3: 이거 왜 애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0: 저거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3: 그래
0: 사고 있어요.
1: 아이들 생각만으로 절로 미소가 번지는 아빠.
4: 이거 맞아.
0: 이것도 괜찮아요.
4: 야, 이거 조금 가도 뒤져서는 조금 큰 것 같은데.
2: 이거? 조금 큰 것 같지가. 넉넉한 거.
1: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는 국룰입니다.
2: 샀으니까 서비스 해드릴게요.
0: 네.
1: 뜻밖의 횡재에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빠. 콩닥콩닥 긴장되는 순간. 눈앞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기쁨의 재회. 아빠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의젓하기만 하던 하르딕 역시 오늘만큼은 아빠 품을 찾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5: 엄청 정말 아,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2: 과일을 매점 과일을 매점은 왜 이래요? 왜 이래라? 부실하게.
1: 2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 가족에겐 꿈만 같은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아빠의 공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축제 같은 밤, 어디 아빠의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잠자코 있던 엄마까지 가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어도 늘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아빠.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 지금 가족이 짓고 있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물 같은 밤이 저물어 갑니다. 군산 시내로 나온 가족.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 안경원 아닌가요? 아들을 위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중에 하나라는데요.
6: 다리가 끊어졌네요.
1: 최근까지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녔던 하르딕.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최고로 챙겨주고픈 게 아빠였는데 말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못내 안쓰럽습니다.
0: 여기 보일러에 네팔에서 안경을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팔부터 여기 진짜 빨라요.
1: 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아빠는 좀 더 좋은 안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야, 하르딕, 뭔가 좀 더 스마트해졌는걸?
7: 아니,
1: 새 안경까지 장만했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어서 태안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가족.
0: 와, 이쁘다, 레벨이네요.
2: 이쁘다, 레벨.
0: 이쁘다.

0: गाडी हेर्न पानी भयो, यस्तो गाडी चढ्न पानी भयो,
1: डिजेल ल्याम्बोर्गिनी जस्तै छ। ल्याम्बोर्गिनी नि
2: 모처럼 말해 가족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아빠인데요. 해안의 랜드마크를 따라 낭만 가득한 드라이빙 체험에 나선 가족. 아이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1: 너무 라므로 like, subscribe.
2: 바람을 가르며 찾은 곳,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가족들. 경치도 좋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라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3: 아차, 누나 이렇게 좋으세요. 이거 빨리.
0: 라라, 근데 마부 옆에 신분하면.
1: 점점.
2: 그래, 바로 그거지. 신기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데 그냥 가면 섭하죠. 아이들도 아빠, 엄마도 바다를 온전히 만끽합니다.
3: 여덕에? 라마, 여덕에.
2: 신명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가족들. 아빠의 휴대전화 속엔 외로운 기록 대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3: 네팔마 옆으로 섬들어 서이나 대외래야 물어서 검감 걸다 옆으로 섬들어 예나 봐온다 옆으로 섬들어 로마운 봐온다 옆이 굿이 아하 호티네 굿이
0: 해외나만 라요 아니?
2: 함께라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즐기는 흥부자 가족.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같은 7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공항. 아이의 해맑은 웃음 뒤로 어느덧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이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엄마.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독입니다.
0: 은혜는 다. 놀아. 놀아.
2: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가족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4: 사랑해요.
2: 아빠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빠에게 가족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니까요.
5: 뭐 코리아마 छु, 진짜 गर्नु पर्दैन. मैले यहाँबाट पैसा धेरै कमाए भनेपछि मेरो लागि मात्र हैन, 아이고 निमित्ती 소치고 छु. 그래서 이게 진짜 마노 पर्दैन.
2: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압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바바, 바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

0: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1: 야, 스윙이.
0: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0: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제가 잘했어.
4: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0: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 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이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0: You're gonna make my coffee?
1: Yeah.
0: And the water?
1: Yeah.
2: You like coffee?
0: Huh?
2: You like coffee?
0: Money.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어때?
3: 내일.
0: 응. 얘들아, 시리얼 먹을까? 불 가져가고. 가져가고 뭐 또 가져가야 돼. 뭐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먹으려면은?
3: 스푼.
0: 스푼 가져가야지.
4: 그레이스도 이거 먹어봐.
3: 난 픽셀. 위.
0: 이제 엄마 뭐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5: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2: Wait, I think I'm ready.
3: Yeah.

0: 신발이 있거든. 그럼요. 이거 10만원으로. The white one.
1: 맛있어.
0: 우이.
2: 저거 이불 정리도 해줘야지.
0: 쭉쭉. 우후. 나 테디도 어디?

0: 스타일 알아대?
1: 네네 선생님.
0: 네네 선생님. 갑시다 렛츠고

0: 알겠습니다. 하늘은 알가는 목록까지는 맨날 타고 하늘이 되게 뒤에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1: 엄청 여유롭게 왔다.

요즘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0: 아, 왜 잡기놀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1: What happened?
0: 나 이제 이렇게 이쪽에 엄마 물 줄게 일로. 왜 어디 다쳤어? 다리 언니 모르고 있어.
1: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2: I did that.
1: Yeah.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자. 괜찮아, 괜찮아.
1: 이 quick. Yeah. Swing. Yeah. Yeah. That is that the easy way?
2: That is not hard.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I'm too happy.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because Sejong is so beautiful and smile like lights up the room.
0: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항상 운전해서 저 보러 잠깐이나 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0: 잠깐.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1: 하늘 보고 언제 왔니? 하늘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이 선생님이 부모님 말했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안녕.
1: 엔젤 그레이스 션. 네. 이거 만나요. 엄마 왜? 엔젤 엄마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2: 어떤 거?
1: 쇼핑.

0: 케이스까지 있고.
1: 핸드폰 사용해요.
0: 던. 뭐 이렇게 해삼해졌어?
2: 아, 감사합니다.
0: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2: Me too, excited.
3: 사랑해요, 엄마.
1: 사랑해요.
3: 엄마 조심히 와.
0: 고마워, thank you.
1: 엄마.
0: 바이.
4: 남부살 또 컸지.
0: 그러니까 많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아유.
4: 파이터 가서 붙어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응? 가서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응?
2: 만지지 마. 만지지 마.
5: 응?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1: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요.
5: 할머니,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1: 나도 많이. 우리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보고 싶어.
0: 자, 이거 뭐야, 이거는?
4: 우리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0: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4: 네, 된장.
0: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야. 그래도 애들 좋아하겠다.
4: 네,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겠지.
3: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0: 아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요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4: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응? 속상.
0: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대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4: 여보 이거 봐.
0: 뭐야?
4: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0: 네.
4: 이 신발 신고 네. 어린이집 처음에 15개월 때 네.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3: 네.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리나 또 얼마큼 컸는지 또. 그리고 그냥 다시 또 한 번 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0: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4: 예, 네, 괜찮아요. 좋아요.
0: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루스를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4: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3: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여보, 다 왔어요?
1: 네.
0: 네, 준비.
1: 네. 갈 때마다 막 설레. 나 소름 끼쳤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0: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야, 여보가 영어 할 줄 아니까 너무 좋아.
0: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2: 합소가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퍼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2: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이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이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2: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따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프라이트 넘버. 가자, 3터미널.
1: 3터미널.
0: A13. 가자.몇 시 비행 가라 했지? 12시라 했지?

0: 동안 힘내요.
1: 네,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손 잡아가.
3: 나 먼저 뛸 거야.
2: 어? 엄마 제일 먼저 뛸 거야.
3: 난 더 빠르거든.
2: 엄마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야.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드.
4: 엄마 언제야?
2: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Then you smiled over your
3: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이제 왔다.
4: 할머니.
2: 들린다.
1: 들린다.
2: 들린다. 엄마.
1: 어디 갔어? 이렇게 컸어. 아이고. 와. 넌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0: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3: 나 이거 끌 수 있어.
2: 그랬어, 끌어.
3: 끝내.
2: 그래서 끌어, 그래서.
0: 역시 그레이스야.
2: 그레이스 컸어.
1: 그레이스도 얘 다 컸다. 네가 하나면 트렁크도 갖고 다니고, 야. 엔젤리나가 그냥, 어,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3: 엄마, 우리 방금 끝이었어, 너한테.
1: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하루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3: 안 해가네?
1: 응?
3: 이제 코코 차지 마.
1: 응?
3: 하지 마.
1: 어, 알았어.
0: 와, 하늘 봐라.
1: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 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2: 수고했어, 고마워.
1: 자, 하자. 하야, 타, 이제.
2: 안전벨트 매시고.
5: 나올 때. 한번 놀아보자.
2: 우린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1: 맞아.
6: 2년 봐도 어?
2: 맨날 전화해.

0: 들어가자.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가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야, 집 진짜 좋다.
2: 집 좋지?
1: 어.
2: 이게 걸지, 여기.
1: 아!

0: 어, 태극기 있네. 이야.
1: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거.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2: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2: 아, 뭘 누워래?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거, 푹신한 거.
2: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0: 여보.
2: 네.
3: 엉켰어요.
2: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 지켜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아주 그냥 흐뭇했습니다.
1: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1: 어때?
3: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1: 한번 보자.
0: 자, 우와.
1: 네. 우와, 진짜 예쁘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 네 거.
1: 웬젤이랑 한번 이거 입어볼래?
3: 네, 저 이거.
2: 우와, 이쁘다.
0: 아, 딱 맞네. 딱 맞아.
3: 많이 많이 와주세요.
1: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1: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1: 이렇게 앉고. 어. 옳지.
0: 앉아. 아이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3: 5살.
0: 다섯 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3: 감사합니다.
0: 두 개 줘. 어, 두 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어. 자.
3: 그레이스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3: 네. 가졌어?
0: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1: 이거 내려가고.
0: 아,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해주면은 바로바로 지적해, 얘는.
1: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거 하면 돼?
2: 아, 깎아주세요.
1: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 때 제일 행복해. 우리 아이들, 그치?
2: 응.
0: 떨어진 거 뭐가 있어? 화이팅!
1: 저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4: 할머니,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4: 몽키버스.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어, 해봐. 해봐. 해봐. 뭐야, 그게?
4: 이게 별도.
0: 어.
4: 이거,
0: 야. 아. 가. 어, 그쵸, 가보자.

0: 미끄럽지? 하나 잡아줄게.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1: 야! 나 지금!
0: 아, 이거 빠를 거야, 괜찮아.

Grandfather 왔다. Grandfather. 후대. Grandfather coming now. 자, 탄다, 그레이스. 자,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보면 힘이 막 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야!

0: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1: 야.
0: 오늘 아빠 오늘 고생했죠? 알았어, 알았어. 옆에 앉을게, 옆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엄마.
2: 먹겠습니다.
0: 여기다 넣을까? 그렇게 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 너 시켜야겠냐?
0: 그거 다 먹을 거야? 엔젤이나 먹는 거만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2: 괜찮은 것 같아요.
0: 손 아니요? 네, 엄마 아빠 최고 해줘. 시작 최고 시작. 최고. 고마워.
2: 땡큐.

0: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1: 재밌어.
0: 그치? So,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뭐 든든히니까 뭐 이제 어? 애들도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좀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어떻게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서 얘기해. 진정해. 이렇게 흥분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3: 자, 문 열죠. 이거를 문 열고 나가는 거. 얘가 한국에 운전해가지고 맨날 왼쪽에 앉네. 오른쪽에 앉아야 돼. 정신이 없어. 나한테 오른쪽에 하는 거 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그냥. 아빠,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오반 달지.
3: 가자, 빨리 나와.
5: 선생님이다. 엄마.
3: 빼봐. 팔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5: 아야, 아야. 아, 또 잘라.
3: 아, 잡은 닫아.
0: 가자. 수영 가자.
5: 네, 치료.

0: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를 했지. 그다음에 내가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으로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1: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0: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판타의 I play the Nella Fantasia.
1: Nella Fantasia!
2: 제가 지장 다닐 때 합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도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3: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2: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무리해서 안 해도 돼.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야.

0: morning.
1: How are you?
2: Yeah.
1: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3: 인생이라는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하다 저 언젠가를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Now we do have changing rooms just there and there.
1: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0: Yeah.
2: Paddle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1: Right,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3: Ooh.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새가 없어.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낄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다.

0: 얘기해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1: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0: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서 이거 뛰는 거구나?
1: 응, 맞아. 어?
0: 나를 잡기 좀 힘들 걸 아마.
1: 자, 준비됐어?
2: 꼬리 껴라!
0: 우와!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

0: 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하러 왔습니다.
1: 권석,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공무원 정석희.
2: 기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해봤는데 이제는 몸 편하고 돌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공무원 업무 해보러 왔습니다.
0: 이번에는 정말로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신입 공무원인 제가 발령받은 곳은 정책 미디어과. 구청의 모든 업무를 홍보하는 부서라는데요.
3: 저분이 부서의 선배님 베테랑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네, EBS 정석희 PD입니다.
5: 아, 네, 안녕하십니까. 남영식이라고 합니다.
4: 반갑습니다.
6: 10년차 공무원 행정 7급 남영식입니다. 저는 정책 미디어과라는 부서에서 유튜브 하는 공무원.
0: 화제가 되었던 민원 대응 훈련 영상의 주인공.
7: 지금 내가 바빠 죽겠네, 진짜.
0: 그 후로 점점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되셨다는데. 근데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8: 그건 공무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님!
6: 어쩌다 보니까 팔자에도 없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김선태 씨 때문이죠. 청주시의 그 유명한, 일단 잘 되는 걸 봤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제 중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직접 출연을 하는 공무원의 이 조직의 시스템이 인사 발령이 나면 해야 돼요. 유튜버로 끌려오게 된 거죠.
9: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6: 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게 설명이 네.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9: 아, 일주일.
6: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9: 네.
10: 버클 세우고 씁니다.
9: 네.
10: 자,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자,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 둘. 자, 좌회전, 좌회전, 앞으로.
0: 공무원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인형 탈 쓰기입니다.
2: 아니, 공무원이 인형 탈을 왜 쓰는가 의구심과 자괴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책 미디어과 분들 다 한 번씩 쓰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0: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키즈랜드. 오늘은 이 키즈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데
10: 하여간은 그림 하나 연습할게요. 자, 아이들이 보고 있어. 동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출발.
11: 반생아
10: 도망가.
0: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니 행복하네요.
10: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12: 피디님, 괜찮아요?
10: 나는 피디가 아니라 장생이야. 안녕!

0: 예뻐해 주세요.
1: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2: 바람 빠진다.
3: 동생이가 녹고 있다.
4: 괜찮아요?
2: 괜찮아요,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어떡해.
2: 자, 맑은 공기.
3: 아, 너무 눈부셔.
2: 많이 더웠죠?
3: 쉽지 않네요, 공무원.
2: 쉽지 않죠.
3: 공무원이 진짜 쉽지 않네요.
5: 쉬울 줄 알았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장생 인형살인데 반려동물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강아지 탈을 쓰고 나가거든요.
1: 남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빠지는 법이 없다는 남영식 주무관님.
2: 그건 저희 남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6: 네네네, 감사합니다.
1: 그냥 구경만 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 업무도 직접 다 해보신다는데요.
2: 이렇게. 짠.
5: 제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홍보가 필요한 업무라 해서 제가 홍보를 하려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해보면 더 좋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홍보 포인트는 다 나왔고 네. 각자 지금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뭐를 홍보를 해야겠구나. 여름이 되면 6월이 되면 수국 축제가 열려요. 수국을 힘으로 가야 돼.
1: 공무원이 되면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몸 쓰는 일의 연속입니다.
5: 쇼츠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쇼츠.

0: 모기 좋아하세요? 모기?
1: 모기요? 네. 모기 모기
0: 모기
1: 모기를 좋아하냐? 모기 너무 싫죠.
2: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남구의 이름모를 개천입니다. 모기 잡으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3: 홍보 영상만 찍는 줄 알았더니 일도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4: 전체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들의 업무를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5: 100m 될 때
3: 오수가 흐르는 굴다리 주변은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데요.
5: 약체 가지고
3: 해충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방역하는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4: 공무원 하면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이 왜 하지?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네.
3: 한참 만에 어두운 하수구에서 나왔습니다.
6: 많이 더웠어요?
7: 진짜 덥습니다. 바람이 한 점도 안 통하네요.
8: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공무원은 합니다. 개천 방역부터 도시 곳곳을 누비는 소독차 운전까지 끝나지 않는 모기와의 전쟁.
9: 만물 트럭, 종업방 트럭에 이어 이번에 방역 트럭입니다.
10: 저희 구청에

0: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티잘안 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일, 진짜 꼭 필요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1: 방역복을 벗자마자 또 새로운 옷입니다. 장화에 헬멧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2: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해야 되는 우수 바지인데. 네.
1: 도로에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된 빗물바지. 쓰레기로 꽉 막힌 경우가 많다는데요.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꽉 막혔잖아요, 지금. 완전히 꽉 막혔어. 이러면 네. 비가 오면 네. 물이 빗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네.
1: 이 빗물 바지 청소도 구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2: 저희 이거는 네. 약간 맛보기고 네. 진짜 그러니까 험한 건 따로 있거든요. 네. 여기는 네. 방금 청소하셨던 우수바지에서 네. 모인 물들을 크게 모아서 네. 더 이제 배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네. 이거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실 거예요.
3: 오, 재밌겠죠?
1: 네. 맨홀로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라는 건설과 공무원.
4: 공무원분들이 진짜 별일을 다 하네요.
5: 힘듭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 할 줄 몰랐죠.
1: 저도 이런 것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 오, 처음 뵈러 와보셨죠?
6: 네.
5: 도로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셨어요?
6: 되게 기분이 딱 유쾌하지 않네요.
5: 유쾌하지 않죠?
6: 네.
7: 어서 오세요.
3: 우리 이제 여기 고립된 건가요?
5: 이제 고립된 겁니다.
7: 호스 내려갑니다.
1: 대형 청소기 호스가 내려오고
5: 저희가 이런 모래들을 청소해서 빨아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빗물들이 못 들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청소기로 쓸면서 이렇게 빨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1: 청소기 돌리는 것쯤이야 쉽겠죠?
3: 이게 진짜 아비 장난 아니다. 이게 몸이 딸려간다, 딸려가.
8: 밖에 하고 있는 건 모르겠네.
6: 쉬운 일이 아니네요.
5: 뒤에 보시면 저 구멍에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청소하셨던 빗물들이 다 이런 구멍이에요. 여기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쓰레기 많이 버리죠, 우수축구에.
5: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원래는 다 빗물이었는데 쓰레기가 퇴적되면서 물이 썩어버리거든요.
6: 그럼 이제 도로 쪽에서는 빗물이 안 빠져서 이제 집들이 피해를 보고 침수가 나는 거죠.
8: 이제 뭐 장마철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5: 오시면 돼요.
8: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0: 힘들어. 아니 뭐 잠깐이라도 쉬고 이러면 언제 다시 하려고요?
1: 아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든데요?
0: 아 그게 공무원의 무게예요. 아.

0: 그럼 이 호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 저희가 이게 계속 결합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맨홀 나올 때까지 계속 늘려서 가고.
0: 맨홀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나요?
1: 50에서 한 70미터 정도 간격으로 있어요. 그럼 최소 지금 더 가셔야 되죠.
2: 우리 이제
1: 10미터 안 갔습니다.
3: 도로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낮은 하수도. 무거운 호스를 들고 가는 길은 어둡고 멀기만 합니다.
4: 여기는 허리 더 찐득찐득한 것 같아.
3: 다음 맨홀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데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5: 여기 보게 되면요.
6: 고생 많으셨어.
1: 수고하셨어요.
6: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1: 저희가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뭐 해야죠.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
2: 어떠셨어요, 오늘?
7: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땅 속에서 이렇게 땀방울 흘리고 계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8: 뭐 어디 씻어요? 어디서?
2: 아니 이러고 다시 또 이제 사무실 일하러 가야죠.
8: 이러고 가는 거예요?
2: 예, 예. 손발 씻고 해서 한번 하고 또 다 사무실 가서 또 행정업무 봐야죠.
7: 공무원이 이렇게 근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공무원은 하면 더운 날 더운 데서 안 일하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안 일하는 좀 실내에서 하는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몸 쓰고 힘 쓰고 무거운 거 드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3: 하지만 공무원의 세계에는 하수구보다 더 힘든 현장이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들어주는 종합민원실. 오늘 이 민원실에서 특별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9: 실제 이제 민원들 응대하는 훈련을 여기서 해볼 거거든요.
10: 예.
9: 항상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특이 민원이 네. 발생할 걸 대비해서 네. 민원실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는데
10: 네.
9: 제가 민원 역할을 해서 한번 응대해 보시는 것도
10: 네.
9: 한번 해볼까요?
10: 쉽지 않을 것 같은데.
9: 네.
10: 그럼 주사님만의 약간 그런 특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9: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10: 예.
9: 절대
10: 네.
9: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10: 흔들리지 않는다.
9: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뭔가 이분이 화를 내시는 상황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 상황을 같이 욕하는 거죠.
10: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제 면전에 대고 누가 막 버럭버럭 하면 저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9: 네. 면전에 대고 제가 바락바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10: 네.
3: 오늘 훈련에서 특이 민원인 역할을 맡은 남영식 주무관님. 시작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9: 저기요.
10: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9: 여권을 만들러 왔는데.
10: 네.
9: 저 동사무소 가니까.
10: 네.
9: 거기서 안 된다 하고.
10: 네.
9: 저기 똑똑한 데 가니까 저기도 안 된다 하고.
10: 아, 그러시고.
9: 그렇게 좋겠는데, 지금.
10: 네네.
9: 그 여권 지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 서류랑 사진 주시면은. 아, 본인 사진이신가요?
9: 내 사진 딱 봐도 모르겠나, 내 사진이지, 이게.
10: 저희가 여권 사진은.
9: 정말... 아, 말을 좀 답답하게 빨리 좀 해봐요. 지금 나 바쁘다니까, 지금. 웃어.
10: 아유,
9: 내가 지금 웃겨요.
10: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이

0: 눈을 감고 계셔서 이거는 여권 사진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권 사진은
1: 원래 난 평소에 눈을 자주 감아요.
0: 다른 사진 없으세요?
1: 다른 사진 하나 줄게요 그러면.
0: 네.
1: 자요.
0: 본인 사진 맞으세요?
1: 딱 봐도 그냥 내 사진이지 그러면.
0: 저희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으신 사진이 가능한데 이 사진은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여권 발급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1: 와, 나 미치게 하네 진짜. 허파 비비지게 하네 진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온다고, 세 번째.
0: 흥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1: 이해를 하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
2: 선생님, 그렇게 폭언하시면 저희가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폭언은 무슨 폭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다 그래?
2: 지금 폭력적인 행사 하셨고.
0: 흥분을 가라앉히고.
1: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0: 이런 거 두드리고 이런 게 이제 폭력적인 언행으로 간주되어서.
1: 폭력?
0: 예예.
1: 폭력 쓸까 진짜? 폭력 하나 써볼까 오늘?
0: 폭력 쓰시면 안 되고요.
1: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이게 웃기네 이거.
3: 무슨 일이죠?
0: 아 지금 여권 발급받기 어려운 사진들 가져오셔서.
1: 뭐가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고 이게.
3: 이게 보정된 사진은 예 여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1: 누구나 사진이 실물하고 사진하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걸 한번 봐보소. 당신 사진하고 당신 얼굴도 다르잖아 지금.
3: 아 저는 똑같은데요.
1: 뭐가 똑같아? 머리 숱이 완전히 다르구만.
3: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1: 나와봐 빨리. 예,
3: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1: 나오더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오라고. 뭐야 이거 놓으라고.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나와 빨리. 저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나와. 야.
4: 어땠어요 훈련?
0: 아 정말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네요. 그게 약간 마상이었어요.
4: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0: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웃는 건데
4: 웃는 건데
0: 웃는다고 뭐라 하니까 이제 남주사님이 악성 민원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들린 것처럼.
4: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세요. 근데 오라는 게 안 들어졌을 경우나 언성이 높아지고 좀 큰 소리가 나고 뭐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5: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던지고는 눈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6: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실신까지 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장을 전달하다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올려놓은 수첩에 차가 긁혔다며 민원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다 손찍음까지 한 겁니다.
4: 안 좋은 거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이죠, 적. 더 열심히 할수록 적이 많아지는 거죠.
7: 열심히 일할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 위에 달린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인데요. 이렇게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유독 불법 주차 차량이 많네요.
1: 단속 걸리면은 뭐 뭐 때문에 그랬다가
2: 네.
1: 억울하다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2: 네.
3: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민원인들 뭐 좀 찾아오시거든요.
2: 네.
4: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이제 왜 자기들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5: 원래는 이 일을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제 경찰분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일을 맡긴 거죠.
6: 공무원이 해서 더 반발감이 큰가 싶기도 하고.
7: 우리가 흔히 보는 단속 요원들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해당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인 건데 열심히 하실수록 그렇게 시민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0: 주차 단속한 만큼이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찾아내는 세금 미납 단속원인데요. 앞유리에 달린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2: 그럼 주정차 단속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듯이
3: 네네.
2: 저희도 똑같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받는 지역을.
3: 하루에 몇 건 정도?
2: 뭐 많을 때는 네. 한 15건? 하루에 15건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7: 주민분들은 자동차세를 열심히 내시네요.
8: 체납 차량입니다.
0: 세금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는데
7: 이렇게 뜨는데요?
9: 번호판 용지 대상입니다.
2: 번호판 볼트를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0: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은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구청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3: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9: 혹은 욕설? 그렇게 언어적으로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3: 네.
2: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이게 돈을 저희가 받으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3: 네.
2: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저희는 더 빨리 시민들께 욕을 먹는 거니까. 지나다니시면서
3: 네.
2: 저렇게 원로만 쪽에 카메라가 찍히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네. 있는 차량들은
3: 네. 뭐
2: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거든요.
7: 3.
2: 해서 안 나오면은 체납이 없는 거예요.
7: 축하드립니다. 체납을
3: 하셨네요. 왠지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내고 싶네요. 저 찾았어요.
0: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계속 세금을 안 내셨네요.

0: 곰탕이 약간 너덜너덜한 게 몇 번 뺐다 뺐다 했던 것 같아.
1: 명치가 뺐던 곰탕일 수도 있어서.
0: 좋은 차 타시는데 자동차세를 안 내셨네.
1: 개인 회사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0: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은 영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그분들한테까지 영치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0: 이게 저희 업무니까 오늘 나오면은 본판 영치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분 지난 막 압류되고 해제되고 내역들 보니까 그냥 좀 사정이 어려우셔서 이것저것 애쓰시는 것 같아요.
1: 그 지인 누나 있어 혹시 자리에? 그거 뭐 동료의 24년도에 뭐 개인회생 내용 적혀 있던데.
2: 일단 알겠습니다. 네. 명칭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0: 개인회생 같은 거 해당 사항이 없는 차예요.
1: 아마 회생 채권에 포함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회생이 끝나셨을 수도 있어서.
0: 네.
1: 번호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258.
3: 이번 건은 어쩐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 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0: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1: 네.
0: 떼면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1: 네.
0: 이게 또, 이렇게 돈을 못낸 게, 뭐, 안 내려고 버틴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4: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0: 예.
4: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0: 네.
4: 제가 되도록이면은 뭐 분납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판 영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0: 네. 네.
4: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를 가지고.
3: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 시간,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저는 오늘 당직 근무 당첨입니다.
5: 여기 우리 당직자들은 보통 이렇게 당직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3: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3명의 공무원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한다는데요.
5: 당직 때는
6: 네.
5: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민원의 종합 선물 세트다.
6: 종합 선물 세트.
5: 종합 선물 세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 모든 업무가 다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부서로 오는 모든 전화가 다 당직실로 전환돼서 내려옵니다. 부서별로 다양한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부터 해서 뭐 오수 역류, 하수도 역류.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길고양이 사체 신고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고 이제 치워야 돼서.
6: 저희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5: 실제로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니까. 근데 제가 약간 당직 요정이라 하고 전화했을 때 큰일이 안 생겨요, 잘. 당직 요정이라 하고.
6: 항상 뭐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또 몰려오더라고요.
5: 그런 멘트가 좀 좋지 않은 멘트예요.
6: 아, 불길한 멘트.
5: 불길한 멘트. 오늘은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전화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7: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5: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8: 네네, 횡단보도에 물이 다 차요.
7: 아,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잘안 빠져서.
5: 빗물 빠지는 우수 쪽이 약간 이제 원활하게 안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8: 네네, 그래서 네 군데 다 전부.
5: 지금 이쪽에 오늘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7: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쪽에 비올때 물이 좀안 빠진다는 걸알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돼요.
9: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0: 네, 여보세요?
9: 네.
10: 아, 저희 집 주차장에
9: 네.
10: 길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11: 여기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9: 네. 지금 저희가 그 고양이 사체 수거하러 출발할 거고요.
11: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7: 그러면 출발하시죠. 지방직 공무원한테 운전은 진짜 필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는 나갈 일이 진짜 많아요.

0: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1: 자체가
2: 아유
1: 희망이 훼손된 상태는 아니라서
0: 이번 일은 정말 네. 쉽지 않네요.
1: 걸리고
2: 아유
1: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 자 좀 더
0: 겨우 해결하고 당직실로 돌아가려는데
1: 전화 제가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1: 제가 그러면 현장으로 일단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김에 바로 가고
3: 지금 뭐 때문에 전화가
1: 지금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네. 이제 맨홀 뚜껑이 지금 약간 이제 저절로 열렸나 봐요.
0: 또 출동입니다. 경찰과 소방까지 총 출동한 현장.
1: 사고가 났었다고요. 예.
0: 늦은 시간이지만 전문 업체를 불러 맨홀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1: 하수도 위에 이제 도로하고 맨홀하고 이제
0: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하수도가 역류했을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네요.
1: 아주 살까봐 이제 구멍 있는
4: 거. 예솔로면 구멍이 빠지더라도 우선은 조치를 해놓고 오른 구멍이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1: 되죠. 아 좋습니다.
0: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업체를 부르는 것도 당직 공무원의 일.
5: 이제 저희도
1: 말씀드 거예요. 도끼. 이게 뭐 단순한 이제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주민분들이 불안함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0: 출동 한번 다녀오니 밤이 되었네요.
6: 무슨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이제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다음 시간은 11시간. 소중한 당직병은 현금으로 주거든요.
5: 아, 좀
6: 그래서 이걸 당직 끝나고 6만 원씩 나눠요.
5: 아, 나가면 안 되는데 나.
1: 몰라요, 사모님이?
7: 몰라.
1: 진짜요?
8: 사모님이 진짜 모르세요, 선생님?
6: 안 되는. 지금까지 당직 몇 번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공장에서.
9: 100번 넘지.
8: 100번 넘게 당직 서시면서 제일 황당했던 일 어떤 거 있으셨어요?
9: 황당했던 간혹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겨울에 잠잘 곳 없다고 당직실에서 재워달라고 해서 재워드렸더니 그냥 모든 거 확인하시고 해서 하루 종일 악취가 나가지고 좀 골치 아팠던 거기에 그분이 제일 낫네.
8: 부사님 어디 가세요?
6: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사무실에 좀 올라갔다.
10: 그 보통 숙직을 서는 게 업무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게 되니까 이미 퇴근할 때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서 숙직을 서잖아요. 더 피곤해서 더 피곤해.
6: 이 시간쯤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0: 따끈한 컵라면으로 허기와 피로를 달래보는데
2: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1: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19대 경찰입니다.
2: 네

0: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1: 지하철 선전에서 차랑 사람이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2: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 예, 아까 전화드린 그 남구청 당직실 남영식입니다. 그 일단 예. 지금 경찰서 요청이 와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장에 이제 나가는 길이거든요.
0: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또 출동이네요.
1: 제가 당직 시작해야 할 때 아까 당직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3: 이전에 종합선물세트라고 하셨어요.
1: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 말이.
3: 출동의 종합선물세트.
0: 자정을 넘긴 시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사람은 안 될까 합니까?
0: 사고가 난 차량도 도로도 엉망이 되었는데요.
1: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견인이 다 되고 나면 여기 잔해물들이 또 2차 피해를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치우고
0: 차량이 수습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에 남은 사고의 흔적. 이제 공무원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구청 직원도 경찰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깨끗해진 도로.
4: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하고 났을 때 저걸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이렇게 4차에 여기까지 도와주시니까 뭔가 좋네요.
6: 특히 뭐 서로 도우라고 네.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나란 일 하는 거
7: 같아요. 오늘 약간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8: 그 나란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국가적인 느낌이고 큰 일일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진짜 작은 일들이거든요. 정말 작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 사실 제가 나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나란 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지난 겨울과 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누구보다 바쁘게 나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9: 총리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석구석 말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많은 사고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후회해요?

0: 흉을 많이 죽였어요. 연쇄 팔식마?
1: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3: 당신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우와. 똑같이 해보자.
4: 하나, 둘, 그렇지.
1: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쵸?
5: 진짜 힘.
1: 힘 나죠?
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7: You need some hot water?
8: Oh, yes.
6: 어린 학생들이
7: This one.
6: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0: 앉으세요.
6: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어렸을 때 다들 어떤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1: 원더키드 2020 아세요?
2: 아, 예, 예. 공상 과학 만화.
0: 좀 놀라웠죠.
1: 당시에는 진짜 놀라웠던 만화 영화였어요. 그 주제가 또 소방차.
0: 아, 그랬어요?
1: 소방차 형님들을 보셨어요.
0: 원더키드 3. 장 교수님.
3: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를 못 봤어요.
0: 아, TV가 그래?
3: 이제 아버지의 야구와.
0: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2020 원더키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어린이 명작 동화라든가.
3: 아, 일요일에 하는 그런.
0: 교회를 가냐 마냐. 뭐 그렇게
3: 교회도 갔기 때문에 저희.
0: 그때 윤영 시절에는 만화를 볼 타이밍이 없었구나. 되게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한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4: 맞아요.
0: 역시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마츠모토 레이지 감독의 그 은하철도 고급. 철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4: 네.
0: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계 인간이 들어가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그런 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드로메다 문화가 나와요.
4: 네.
0: 철이가 이제 가는 데가 왜 하필 안드로메다 은하였을까?
1: 그 작가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주위에서는 가장 대형 은하거든요.
0: 대형이다.
1: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5: 아, 그럼 사이에 조그만 은하들은 또 있는 거예요?
1: 네, 많이 있죠.
0: 잔잔바리 은하들 중에 이제 더 가까운 은하도 있긴 있어요?
1: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성 은하라고 하거든요.
0: 위성 은하?
1: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처럼 우리를 돈다. 약간 우리 은하를 도는 그런 은하다.
0: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은하도 또 우리 은하를 따르는 그 작은 은하들이 있다.
1: 네, 서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5: 전 처음 알았어요.
1: 그래서 우리가 취미는 과학에서 네. 그렇게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0: 없어요.
1: 네, 은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또 오늘 은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진짜 누가 오시려나?
1: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은하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분은 진짜입니다. 누나 전문가 맞습니다.
1: 얼굴에서 딱 포스에서 네. 풍기시죠.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취미는 과학에서 그동안 우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태양이라든가 달 그리고 암흑물질, 네. 뭐 블랙홀, 네. 우주 연구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하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2: 보통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네. 보통 은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은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본인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2: 맞습니다.
0: 네, 우주 모든 연구 중에서 본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1: 전 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전공이 별이었기 때문에
0: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은하가 최고다. 내가 연구하는 별이 최고다.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하 연구 딱 그게 꿈이었어요?
2: 아니, 원래는 이제 천문학자가 꿈이긴 했는데, 네. 실제 은하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0: 아, 지도 교수님?
2: 네.
0: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하에 대해서 딱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저게 내 기준구나. 이렇게 딱 왔나요? 감이?
2: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런 건 아니고.
2: 제가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네. 제일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0: 학점 잘 줄 것 같고
2: 골랐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은하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은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1: 아 근데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3: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저희 학과의 교수님 사진들을 쭉 보면서 네. 저희 취미능과학에서 나오셨던 네. 이준호 교수님 네. 보고 이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꼬마 선충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충쟁이가 되는.
0: 아,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잘 가는 거고. 아, 오늘 은하 얘기가 좀 쉽고 재밌게 해 주셔야 됩니다.
2: 네.
0: 안 그러면 이해 못 해요.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은하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에 은하가 빽빽하게 이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찍는 겁니까?
2: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네. 이제 장시간 노출이라는 걸 하거든요.
0: 노출.
2: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예, 예. 오랫동안 노출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통 우리가 딥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0: 딥필드.
2: 네.
1: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정도를 한 3초, 10초 정도 주거든요. 딥필드 사진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찍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길

0: 길게 노출을 줬었어요.
1: 아, 10일 동안 그런 빛을 모아가지고 착 하고 찍는 거예요?
2: 우주망원경을 찍을 때는 한 10분, 20분씩 노출을 주고 그걸 한 2, 300장을 모아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1: 아, 모아서 모으는 거군요.
3: 그럼 그냥 몇 시간 찍은 거랑 굳이 간격을 둬서 여러 몇백 장 찍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노출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선 또는 영어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이인지 범위가 있는데 한번 열어놓으면 벗어나게 돼요.
1: 벗어나면 안 되죠.
2: 아,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짧게 찍어서 합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정도 봤을 때
1: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진 있을까요? 은하 저기 사진.
4: 네. 네. 예.
1: 네. 그래 좀 봤어요 저거.
2: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이고 예.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대략 사진을 한 300장 정도로 이제 모아서 만든 거고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예. 별이 아니라 예. 은하입니다.
1: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뭐 그렇게
4: 정확하게
1: 몇천억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예, 저 하나에.
2: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2004년도에 예.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략 한 800장 정도 저는 먼저 모은 거고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혀 있습니다.
1: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멀리 있다는 거를?
2: 보통 멀리 있는 은하는 이제 같은 은하 크기라고 하면 근데 크기가 작고 약간 더 붉게 보입니다.
1: 멀리 있는 게.
2: 파장이 이제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붉게 보이는 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1: 적색 이동?
2: 네.
0: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빛이 파동.
0: 원래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띠게 되고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파란색 쪽으로 보이던 빛이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2: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이제 은하가 멀리 있어서 빛을 내는데 네.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원래 그 파동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적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1: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사진은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거고 대략 2,000장 정도의 사진이
1: 2,000장.
2: 1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합쳐놓고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요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은하가 많아가지고 빨간색은 멀리 있는 거니까 그 은하들이 되게 더 많이 가까이 있네요.
2: 지금 아까 색깔을 우리가 거리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은하가 파랗게 보이는 거는 거기에 파란색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1: 신생별.
2: 보통 세상을 보시면은 네. 이제 네, 물론 이제 화학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다르면 아마 여러분들 흑채복사라고 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 텐데.
1: 흑채복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네.
4: 했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네.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화학 조성, 별의 나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세 가지 딥필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2: 맞습니다.
5: 그러면 이후에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2: 맞습니다.
5: 그게 올라간 다음에 허블로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게 관측된 것들도 있나요?
2: 맞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딥필드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은하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특별히 가장 멀리 있는 은하, 다른 말로 하면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1: 초기 우주의 은하.
2: 네.
1: 초기 우주의 은하.
2: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발견을 했습니다.
1: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가 너무 아니라 3억 살밖에 안 됐다.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영생이잖아요, 영생.
1: 3억 살밖에 안 됐다.
2: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우주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네. 이제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저희에 다 도달해서 온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적색 이동 14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14가 붙잖아요. 14, 14. 적색이동 14. 뭐 12, 13 이런 게 있습니까?
2: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색이동은 아까 거리의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색이동 0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의미합니다.
1: 현재가 0이고.
2: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우리가 멀리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적색이동의 숫자는 커집니다.
1: 아, 근데 그 숫자가 1, 2 단위로 끊는 게 몇 년 이렇게 연 단위로 됩니까?
2: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하고 네. 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천문학자들 잘 못 외웁니다.
0: 네. 천문학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 좋냐면은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몇 배 정도 작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적색이동 1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두 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그 적색이동 14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2: 네.
1: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랑 뭐가 좀 달랐어요? 그 우주, 우주의 초기 모습이?
2: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바로 초기 은하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작고 희미하고 아마 천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찍어보니까 초기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무겁고 밝은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반 구조를 가진 은하도 발견이 됐다는.
1: 원반 구조?
0: 네. 원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은하의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납작한 덩어리 눌려 있는 그리고 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원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하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1: 아, 이게 다 안정적으로?
3: 3억 년 정도 된 은하가 이미 저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리적 형성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3: 그러면
0: 거죠.
3: 왜 기존에는 이 초기에 이 은하가 그런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3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은 꽤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이유가 뭐였나요?
2: 네. 근데 은하가 이제 자라려면 당연히 물질이 모여서 은하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래서 은하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꽤 이제 우리가 균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역학적 유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밀도가 생겨났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이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가 꽤 균질했으면 이 조그만한 차이가 큰 은하를 만들 때까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를 예측한 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람다 CDM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람다 CD?
2: 네.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CDM이라고 하는 거는 콜드 다크 매터라고 해서
0: 차가운 암흑물질.
1: 차가운 암흑물질.
2: 암흑물질이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은하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질까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큰 은하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 이상한 거죠.
3: 아,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의 관측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모형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1: 아, 지금도요?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 밝혔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네.
0: 근데 이게 요즘 천문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기는 해요. 예전에는 관측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여러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관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또 이 시뮬레이션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이 부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1: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0: 곧 네. 발표되지 않을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1: 좋습니다. 네. 은하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2: 맞습니다.
1: 동글동글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2: 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람개비 모양을 갖고 있는
1: 바람개비.
2: 네, 나선 은하.
1: 나선 은하.
2: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얘가 그냥 갑자기 해처모 해가지고 딱 그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항상 바로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각운동량의 보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면서 들어와서 중심에서 별이 가스가 뭉쳐서 별이 태어나다 보니

0: 보니까 돌고 있던 그 가군동량이 보존돼서 은하가 태어날 때는 도는 은하, 원반 은하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 도는 애들이 생겨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네.
0: 근데 이제 실제 은하를 보다 보면은 이 나선 은하뿐 아니라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도 있고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근데 그렇게 딱딱 나눠지나요?
0: 예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찍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0: 타원인지 나선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1: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예. 그 안에서 은하 분류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아,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하 분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 지금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0: 맞습니다.
1: 근데 그거 분류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0: 아, 그래요?
3: 제일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1: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고. 네. 예, 뭐, 네. 그떡인데. 그떡 은하잖아요. 예.
0: 네. 이제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아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현재 어떤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주 지도.
1: 우주 지도.
0: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만들었을 때, 타원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나선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불규칙 은하는 왜 저기다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4: 근데 그럼 누가 장난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은하를 분류를 최소한 9명 이상이 한 결과를 놓고 마치 다수결로 이상한 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은하 분류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실제 분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튜토리얼.
0: 네, 튜토리얼.
1: 튜토 봐야죠.
0: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군요. 총 9개 질문에 OX 퀴즈거든요.
1: OX요?
0: 그 첫 번째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1: 네. 네. 아니죠.
4: X.
0: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원반을 가지고 있나 이거죠?
1: X요.
4: 원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3: 원반 같은 거.
1: 저기 원반이라고?
4: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0: 자,
1: 시으신데, 저거는?
0: 원칙적으로는 가운데만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거 빼고, 가운데만 있는 거를 가지고.
4: 가운데만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거요?
0: 네, 네 그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
1: 위에 있는 거는 원반 느낌 아닌가?
0: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 중심의 막대. 막대는 배들이 막대처럼 늘어설 수가 있거든요.
1: 없어, 안 보여.
0: 그런 건 아니에요. X. 7번.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 또는 합병하는 은하인가요?
1: 지금 저기 둘이 저기 봐 뭐
0: 둘이 같이 있죠.
1: 한판 뜨기로 했어요.
0: 이게 바로 이제 O인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채점하기를 누르면은
1: 이야!
2: 다 맞았어.
0: 9개 질문에 9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1: 근데 이거 혼자 있으면 내가 다 두세 개예요. 같이 하니까 지금 9개지.
4: 이게 튜토리얼인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이게 튜토예요. 근데 저기 은하끼리 지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은하가.
0: 맞습니다. 실제로 은하도 우주에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1: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합쳐진다는 말이 말 이쁘게서 그러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약 60억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충돌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1: 합쳐진다라는 게 예쁘게 합쳐지는 게 아닐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0: 난리가 날 텐데 다행인 거는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꽤 넓어서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아요.
1: 어떻게 그렇게 되지?
4: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1: 보통 이렇게 은하가 딱 하면 여기 있는 잔 별들이 막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막 팍팍팍팍팍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 영향받아가지고 막확 오고 막 우주 폭풍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0: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별들끼리는 별일이 없어지는데 원래 각각 가스를 갖고 있었으면 가스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가스끼리는 그 사이 간격이 촘촘해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별을 우르르 많이 만들어냅니다.
5: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표현이 맞기는 하죠.

0: 그게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럼 네. 태양계라든가 우리 지구에 영향은 없다.
1: 다행히 태양은 그냥 중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은하에서 뭐 위치가 변할 뿐이지 네. 다행히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2: 비밀은 그때쯤 되면 태양이 죽어요.
0: 태양이 죽어요.
3: 아, 불이 꺼져요?
2: 불이 꺼져요.
3: 불이 꺼져.
2: 그때쯤 되면.
0: 그럼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야겠네.
2: 아, 우리는 또 찾아가야죠.
0: 아니, 그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야 그게 은하가 되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딱 은하라는 그 기준이 될까요?
1: 보통은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거든요.
0: 천억 개.
1: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억 개나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제 은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꼭 별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가스나 먼지나 암흑물질이 다 뭉쳐있는 이 어떤 중력적인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0: 아, 그러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아예 은하가 형성이 될 수 없겠네요.
1: 네, 없긴 하는데 이제 네. 보통의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성단?
1: 성단. 네. 성단도 그냥 말 그대로 별의 집단이거든요. 어떤 성단은 그 별의 개수가 은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0: 별은 많은데.
1: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는 왜 성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왜
0: 은한가.
1: 은하라고 부르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성단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0: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애들.
1: 근데 은하는 그에 반해서 별들의 나이가 여러 가지거든요.
0: 다 달라요.
1: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네. 어떤 마을에는 다 동갑내기만 있는 거예요. 아. 걔는 성단이고,
0: 성단이고
1: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면은 그건 바로 은하 마을인 거죠. 아.
4: 그럼 나이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1: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암흑물질? 중요한
0: 암흑물질?
1: 네.
0: 아, 있냐 없냐요?
1: 네.
4: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었나요?
1: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이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걸 보통 은하라고 부르고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없이 그냥 가스가 뭉쳐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0: 아, 암흑물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네요.
5: 방금 은하랑 성단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은하들 또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하 위에 그 상위 분류 개념이 또 있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네. 은하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0: 은하군, 은하단.
1: 맞습니다. 보통 행정구역을 시, 군 나누는 것처럼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0: 거기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소속을 시켜주는 게 구분해 놓는 거지. 걔네들끼리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같은 은하단.
2: 은하단의 멤버네.
0: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5: 그러게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1: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5: 국부요?
1: 국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컬이라는 뜻이어서 가깝다.
2: 가까운데. 로컬 그룹.
1: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그룹의 같은 멤버입니다.
0: 굳이 갈 일도 없는데 서로 왕래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1: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예.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랑 예.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엔 물리적인 성격, 특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 질량이 작아서 서로 중력적으로 잘 상호작용해서 애들이 서로 잘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은하단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하단 가스라고 하는 이제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은하군에서 있는 은하하고 은하단에서 자라나는 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5: 근데 그거는 행정구역상을 따졌을 때 어떤 은하는 군 단위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단 단위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방금 말했듯이 은하군과 은하단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시와 군처럼 많이 모여있으면은 은하단 또는 시, 조금 모여있으면 은하군. 그 상위 개념이 이제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초은하단 제일 위에.
1: 그 상위 개념.
0: 제일 위에.
5: 그래서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5: 은하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1: 맞습니다.
5: 있고 은하단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상위 또 분류군으로 엮일 수 있는 거죠.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1: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
2: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실생활에 이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시기와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를 대하다 보면은 정말 하찮잖아요.
2: 겸손해지죠.
3: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4: 그러니까요. 네?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은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거죠?
3: 그런데 은하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2: 갤럭시.
3: 근데 이제 갤럭시가 어원을 보면은 그리스어로 근데 갤럭시아스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유빛깔이라는 뜻이거든요.
2: 우유빛깔?
3: 예. 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헤라의 젖이 이제 하늘에 뿌려졌다고 해서 우유빛깔.
2: 헤라의 젖이.
3: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하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늘에 이 우유빛깔이 그게 뭘까?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2: 갈릴레오가
3: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봤더니 은하수가 그냥 뿌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별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냈습니다.
2: 아, 은하수가.
3: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뿌연 다른 천첩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 저게 하늘에 구름이 있네. 그래서 성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 성운, 성운.
3: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지금 아까 불렀지만 원래 안드로메다도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2: 아, 안드로메다 성운.
0: 그러니까 그때 은하라는 개념 없었지만 성운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죠. 갈릴레오가 성운이라는 말을 만든 건가요?
3: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건데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희뿌연 천체들을 많이 발견한 거죠.
2: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던 우리가 보는 태양계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
2: 그럼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3: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와야
2: 야, 이제 20년대까지 아, 얼마 안 됐네.
1: 그게 최근이에요.
4: 진짜 그 아.
3: 네, 그래서 1920년대
2: 갈릴레오에서 너무 많이 점프해가지고 예. 네.
4: 그 사이 뭐 했어요?
2: 그 사이 뭘 뭐 하긴요? 아, 그 사이 뭐 마녀 사냥해. 어? 그 다음에 저 뭐야?
0: 종교 재판에.
2: 종교 재판에 뭐 많았겠지 뭐. 네.
3: 그래서 뭐 바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망원경의 발전이 함께 된 거긴 한데 1920년대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던 게 바로 이 성운의 정체였거든요.
2: 성운의 정체.
3: 성운의 정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하버드 천문대장인 셰플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고 또 다른 데는 릭 천문대의 히버 커티스라고 하는
2: 커티스.
3: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네. 셰플리라고 하는 그 천문대장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고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구름 덩어리일 거다.
2: 부품이다.
3: 라고 생각을 했고.
2: 아, 가볍게 하겠네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커디스라고 하는 그분은 네. 그 희뿌옇게 보이는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
2: 아.
3: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도 새로운 은하라고 하는 게 있다.
2: 아,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그냥 극과 극이니까. 네.
3: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이름이 바로 우주 대토론이라는
2: 아, 멋있네요. 우주 대토론.
1: 아, 진짜로 이 우주 대토론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1920년 4월 26일 날 이거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우주 대토론이 되게 성대하게 약간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열렸었거든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냐. 바로 핵심은 우리 우주의 은하가 우리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2: 근데 결론적으로는 커티스 박사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토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분이?
3: 아, 이제 우리 100분 토론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처럼.
2: 틀렸나? 설마? 맞는데? 정답자가?
3: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2: 네, 아,
3: 결론이
2: 그래요?
3: 난 거는 대략 한 3, 4년 정도 후에 네. 어떤 천문학자가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은하 밖에도
2: 있다.
3: 다른 천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고
2: 아하.
3: 바로 그 사람이

0: 에드윈 허블입니다.
1: 아~ 허블, 아, 허블이면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요?
2: 네네네. 그래서 결론을 딱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름에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1: 대단한 분이, 아, 거기 등장하시는구나. 네. 허블 망원경의 허블. 네. 아, 근데 성운까지 이제 거리만 딱 쟀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었던 걸까요?
0: 네, 이제 그 당시 아까 반대편에 있던 그 셰플리 그 박사님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대략 지름이 30만 광년인데 허블이 측정한 거리를 봤더니 90만 광년인 거예요.
1: 90만 광년.
0: 그러니까 우리 은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은하 크기보다 더 밖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죠.
1: 아예 우리 쪽에 우리 쪽보다 더 밖에 있는 애다. 거리 때문에.
0: 그렇죠.
3: 정확히 잰 거예요.
2: 그게. 네,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관측 장비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 은하의 실제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광년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에 세페이드 변광성 그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재보니까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더 큰데.
1: 또 오차가 또 있네.
2: 더 늘어난 거죠. 멀리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는 맞는데.
5: 그럼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맞은 거예요.
2: 그렇죠. 정확한 거는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1: 정도. 오차가 너무 크잖아.
5: 누가 오차를?
1: 아니 80만 광년하고 지금 9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은 오차가 너무 커요.
2: 우주에서는요. 우주의 나이를 잴 때 별의 나이를 잴 때 이 오차를 몇 억 년으로 잡거든요.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예요.
5: 야 치트키야.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2: 아, 그리고 실제로
1: 면제야 그러니까.
2: 실제로
1: 우주는 그래요?
2: 우주의 나이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 90년대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란 거래 아니었어요.
0: 아마 이제 스티브 호킹이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우주의 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했어요.
4: 아, 맞추기 맞췄네.
1: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면 그 안에 뭐 그냥 누구나 찝으면 되겠네.
2: 그렇죠. 딱 반절 정도.
4: 그러면 이거를 에드윈 허블이 그 우주 대토론 진영에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0: 여기는 이분이 이제 셰플리,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셰플리 변광성님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편지를 받으셨는데.
1: 그분이 그러면, 내가 평생을 바쳐온.
2: 그렇죠.
0: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 낸 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슬퍼하셨는데, 또 옆에 있던 연구실 제자,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1: 사승님이요?
0: 네.
2: 사승님.
1: 사승님.
2: 사승님.
1: 사승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0: 3대, 3대.
1: 3대?
0: 아, 네. 아.
1: 우리 그 앞에서 본 은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하는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0: 아, 여기에는 우리 은하가 없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들고 네. 우리 은하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인류가 보낸 가장 멀리 간 카메라가 바로 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거든요.
1: 아, 보이저에.
0: 네,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1: 아직도.
2: 태양계를 못 나갔어.
1: 아직도 태양계를 못 나갔는데.
0: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제 실제는 우리 은하 사진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관측 자료를 가지고 네. 재구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 재구성.
0: 네. 얀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나중에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전파 망원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1: 전파 망원경에
0: 우리가 수소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전파를 냅니다.
1: 전파.
0: 그래서 우리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르트 그 그룹에서 수소를 이용을 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은하가 원반 은하인데 나선을 이루고 구조가 되었다 해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혀냅니다.
4: 지구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맞습니다. 대충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4: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저렇게 상상해서 재구성한 거죠?
0: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왜 옛날에 잘 못했냐? 바로 이제 우리가 벽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은 별과 나 사이에 먼지가 있으면
1: 그렇죠.
0: 뒤에 있는 별을 못 보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별을 이용을 해서는 지도를 만드는 게 되게

0: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트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1: 그거 언제 다 세요?
0: 아, 근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 별세기 프로젝트가 또
0: 네.
1: 있나?
0: 아, 있었죠.
2: 천억 개?
3: 4만 원대.
0: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별이 잘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별과 우리 사이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4: 근데 아까 이제 대토론의 주제가 두 개였거든요.
1: 네.
4: 하나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0: 중심이야.
4: 있을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을까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셰플린은 변두리에 있다고
0: 또
4: 주장을 했고,
0: 나눠보고.
4: 커티스는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0: 중심에
3: 그래도
0: 있다. 하나씩만.
3: 1대1이네요, 1대1.
1: 1대1 아니에요? 변두리잖아요.
4: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셰플리가 맞았고, 우주의 크기는 셰플리가 틀렸고.
1: 그 1대1이네. 다행이네. 평화롭네.
0: 네.
1: 그러면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네. 우리 은하에.
4: 그러면 이제, sun이라고, 태양이라고 표시되는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1: 중심에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진 구석탱이요?
4: 네.
1: 태양이 근데 엄청 크잖아요.
0: 태양이 지금보다 한 130만 배.
1: 130만 배?
0: 네, 130만 배 정도 크다.
1: 그런 태양이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4: 네. 맞습니다. 네.
1: 지구는 너무 작지. 지구는 점도 아닌 거예요. 먼지야, 먼지.
2: 저 그러니까. 은하의 가운데가 길쭉하게 된게 우리 튜토리얼 때 막대기 모양이.
4: 맞습니다.
2: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4: 아, 맞습니다. 그 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선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하는
1: 팽대부.
4: 별. 팽대부. 별들이
1: 중앙에 이렇게
4: 반짝반짝
1: 나는 거예요.
4: 근데 그 팽대부에 별들이 또 막대처럼 늘어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대라고 부르는데,
1: 막대.
4: 그럼 질문은 왜 어떤 별들은 막대가 또 생겨나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것도 한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 중력 불안정?
4: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면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저렇게 어떤 구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3: 근데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그런 천체들이 모인 은하도 왠지 이상적으로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납작하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선으로 생기고 막대기도 생기고.
1: 가스 때문에 그런가?
4: 좋습니다.
3: 근본적으로 왜 저런 재미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4: 어려운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네.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중에 암흑물질하고 네. 별을 얘기했잖아요.
1: 네.
4: 실제로 암흑물질의 분포는 여기 안 보였지만 동그랗습니다.
0: 네. 구처럼 되어 있어요.
4: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했던 헤일로가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우리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생각하면 되거든요.
1: 네.
4: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을 하고, 별들은 생겨날 때 아까 가군 동량에 때문에 들어오면서 뭉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면서 납작하게 피자처럼 모일 수가 있거든요. 암흑물질은 못 모여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들은 가스는 납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별이 만들어져서 얘는 납작하게 있고, 암흑물질은 납작하게 못 모이고 계속 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0: 와,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3: 진짜 멋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포함했을 때는
4: 맞습니다.
3: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그 3차원 구
4: 맞습니다.
3: 형태를 은하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와, 처음 알았습니다.
1: 언제쯤이면 과학자분들이 암흑물질을 채집해 올까요?
4: 곧.
0: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암흑물질을 좀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봐요, 좀.
4: 제가 하고 있는 게 은하를 이용해서 암흑물질 연구하는 게 있어요.
0: 암흑물질 연구가 주세요.
1: 채집 좀 해보세요. 500g만.
4: 예? 곧 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요?
4: 계획에 있습니다.
1: 암흑물질 연구하신다고요?
4: 네.
1: 어떤 식으로요?
4: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는
1: 네.
4: 이제 암흑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1: 암흑 은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1: 은하가 빛나야지 어떻게 빛도 안 나는데 은하라고 해?
0: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였어요.
3: 다크 갤럭시 그럼 영어로?
4: 맞습니다.
2: 멋있게 담아놨던 느낌.
1: 암흑 우주 같은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4: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1: 네.
4: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1: 네.
4: 딸린 은하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1: 네.
4: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가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1: 발견이 됐다고요?
4: 네, 이미. 근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이런 위성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십 개밖에 발견이 안 됐지? 얘네들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또는 잃어버린 위성 은하 문제라고 천문학자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1: 왜 안 보이지 근데?
0: 그렇죠.
1: 가까운데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실제로도 몇십 개를 발견했다고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4: 맞습니다. 왜?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하나는 관측에서 아직 못 찾아냈다. 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
0: 그렇죠.
4: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관측에서 더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제가 또 취미는 과학하면서 우주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안 낸다는 건데
4: 맞습니다.
3: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4: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 아, 그래요? 야. 중력으로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까?
4: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은하라고, 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별, 네. 가스, 암흑 물질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는 네. 별이 없고 가스와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걔를 어떻게 찾았냐 바로 가스의 움직임 가스가 중력적인 효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여기에 뭔가 물질이 많이 있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2: 근데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은하라는 게 별이 뭐 수천억 개 모인 걸 은하라고 한댔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별이 없는 걸 이걸 은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1: 지적 받아야죠. 별이 있는데 왜 은하냐.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별이 있는 일도 은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든지.
4: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별, 가스, 암흑물질 여러 가지 분성분이 모인 그 중력적으로 뭉친 개를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은하라고 이제 편의상 붙이고 있습니다.
1: 네. 편의상.
3: 근데 사실 암흑 물질이랑 가스는 우주에 널려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뭉쳐지면 우리 은하 같은 거대 은하가 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이게 잘 애매하게 뭉쳐지면 암흑 은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럼 생각해봤을 때 잘 뭉쳐서 이런 대단한 은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만들다가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암흑 은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딥필드 그 망원경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은하를 보지만
4: 맞습니다.
3: 그 사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더 많은 암흑 은하들이 들어있는 있다. 거 아닌가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스하고 암흑 물질이 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가스조차 없는 암흑 물질만 있는 은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2: 이름 참 잘 줘.
3: 잘 짓죠.
2: 고스트.
4: 말 그대로 아까 본 사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가끔 사진 찍으면은 학급 사진 찍으면
2: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4: 그런 것처럼 고스트 갤럭시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은하를 찾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 찾는 것도 재밌는데 네. 눈에 굳이 안 보이는 애를 찾는 게 뭐 네. 때문에요?
4: 우주를 구성하고 네. 있는 성분을 보니까 네.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 그다음에 25%가 암흑 물질, 5%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인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암흑 은하가 있으면 최소한 얘는 별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별 때문에 생긴 건지 암흑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를 최소한 별의 잡음 없이, 영향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도 없는 그런 암흑 은하가 있으면, 아까 말한 유력 은하가 있으면, 그 유력 은하는 말 그대로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니까, 말 그대로 순도 100%짜리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체입니다.
1: 아니, 근데 암흑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네. 강원도에서 땅굴 파가지고 암흑 물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3: 나오셨잖아요.
1: 네.
4: 물리학자는,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네. 천문학자는 하늘을 올라가고.
3: 중간이 없어요.
1: 물리학자는 땅 파고 들어가고, 천문학자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한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흑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0: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2: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2: 야,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2: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2: 아, 이제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1: 어,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2: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2: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2: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2: 그런 것도 있죠.
5: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6: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7: 다들 한잔하나?
6: 네.
5: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8: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7: 야, 너 뭐 하는 거야?
5: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8: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9: 너 이거 몇 개야?
8: 네 개?
5: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8: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성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7: 뭐라고?
5: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7: 선배님!
10: 너 어제 잘 들어왔어?
1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2: 자전거.
1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0: 네.
1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2: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딛은 것 같아요.
11: 10년, 20년 후

0: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올라가 볼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에게도 올 것이 왔네.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아, 말이 앞에 막 말이 지금 뛰놀고 있어요.
1: 한두 마리가 아니라.
0: 예. 저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1: 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0: 너, 아, 물진 않지?
1: 어, 야, 너, 물까 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까 봐.
0: 아니, 얘들이 가끔 물거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0: 아유,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네. 하고, 어.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딨니?
1: 오.
0: 어,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휴.

0: 차를 타고.
1: 강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1: 그렇습니다.
3: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0: 네, 두 번째로.
4: 누가 말을 타고 오던데? 백만장자세요?
5: 내가 억만장자인데.
4: 억만장자.
3: 아이고, 안녕.
1: 그렇지 않고.
0: 이름이 뭐예요?
1: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예, 예.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3: 엄청 좋아해요.
1: 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로 오셨어요.
3: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영화,
0: 네.
3: 드라마 등등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아우. 아우. 여기가 근데 어떤 곳인가요?
1: 아, 여기는 지금 승마장입니다.
3: 승마장이요?
1: 제가 주인인 승마장이죠. 아~
3: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제 본업은
3: 네.
1: 특수 엘리베이터고요. 600인승 엘리베이터를 만든 김기영입니다.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사네요.
1: 600인승?
2: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0: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3: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2: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3: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 저는 원래 그 돈 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예.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어머, 자기도 그렇게 낮게
2: 그러니까.
1: 보냐고.
0: 아, 얘는 더 가격이, 아, 얘는 더 가격이 네.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0: 미안하다.
2: 기가 나빠진 것 같아요.
1: 아니, 기분이 다 들어요. 아, 다
0: 미안해.
1: 어,
0: 얘기하니까. 물러, 어, 너 화나서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돔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네, 그러시죠.
0: 예, 예.
1: 네. 가자, 우리 칼리스터.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2: 와,
0: 대단합니다.
1: 네.
2: 굉장한데요, 진짜?
0: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우와.
2: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1: 예. 방이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2: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0: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1: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0: 아하.
2: 너무 귀엽다.
0: 아, 요게 사진인가요?
1: 네, 다? 사진입니다. 다.

0: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0: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2: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말 표정이에요.
0: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2: 예, 이거 한번 장훈 씨 이거 맞춰봐요.

0: 사랑?
1: 어? 천재시네. 사랑하는 마음. 천재, 천재. 아.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보는 아. 거예요.
2: 이거 이 작가님 좋아하네.
3: 작가님, 저거 아까 이게 우와, 아까 제가 잘못했... 작가님, 저거 아까 이게
0: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살짝 한번 나와볼게요.
3: 예, 예, 예. 발 차이 엄청나요.
2: 자, 한번 보세요, 장훈 씨.
0: 이게 네. 다리가 얘가
2: 발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굵고 네.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아, 예,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에요.
3: 발 진짜 다리가
0: 발이 발. 진짜 나만해요.
2: 발에 오,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좋아요. 네네.
0: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여기. 테리우스,
2: 아이고. 지금 놓아가지고. 멸치. 멸치. 어우. 아니, 말을 느낌.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서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아. 아. 프린스. 아.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 드세요. 일로 와, 굿나잇.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눠준 사람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1: 진심으로 말을
0: 예예예. 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작은 말?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어 기다린다.
2: 샤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에?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어이구. 할머니.
3: 아 그래요? 근데
2: 샤론아, 샤론 나와볼까? 샤론 일로 와볼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3: 우와.
2: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 오, 할머니.
0: 우리 예원 씨가 네.
2: 끝에만 살짝
0: 잡고. 주고 우리 저기 기분
3: 뒤에 죽을 거예요?
2: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0: 일로 와.
2: 이것도 커서 잘라 먹잖아요.
3: 아.
2: 아이고 우레기 맛있어. 어이 맛있어. 샤론이 맛있어.
0: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2: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0: 승마인들한테
2: 네,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네.
0: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3: 가봐야죠.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시죠.
0: 알겠습니다.
2: 장훈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0: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3: 여기가 대표님이 계시는 엘리베이터 공장.
2: 그렇습니다.
0: 저 타워는 뭔가요?
2: 저 위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아~ 보이시나요? 저 위에.
3: 네.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2: 그 위에 있습니다.
3: 아, 더 위에요?
2: 그렇습니다. 네.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0: 아.
2: 자, 여기입니다.
0: 여기가.
2: 네. 처음이시죠? 이런.
0: 예, 예.
3: 난생 처음이죠.
2: 네.

0: 엄청나게 막 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추어서 이 주문 생산을 해요. 예, 예.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사네요.
2: 600인승?
1: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 한 번, 근데.
2: 600명이 탈 일이 있어요?
0: 6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거?
1: 뭐, 백문이 불여지견이죠? 네. 네. 보시죠.
2: 보면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네.
2: 아, 여기에요?
1: 네.
0: 자. 아, 이게.

0: 아,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그
2: 그렇죠.
1: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0: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보실까요?

0: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만.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그냥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예. 삼성전자.
1: 삼성전자에서.
0: 삼디스플레이.
1: 예.
0: 현 중공업,
1: 예.
0: L디스플레이, 또 원자력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많긴 할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는
0: 거예요? 지금 이 규격은 890억.
1: 890억?
0: 예, 한 대.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예.
1: 10대, 1년에 10대만 만들어도 1년 매출은. 네.
0: 와.
1: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0: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0만 원 때문에,
1: 네.
0: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1: 아.
0: 보증을 아버지가 서셨어요.

0: 서 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 공부를 가서
1: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 공부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 공부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찾아왔어요.
3: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 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닦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1: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네.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0: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0: 대단한.
2: 받으신 거죠?
1: 네.
0: 유비무한. 네,
1: 친필입니다.
0: 네.
1: 준비를
0: 잘해라.
1: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0: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1: 깜짝 놀랐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0: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2: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 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0: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1: 물론입니다. 이게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2: 네,
1: 네. 일본어로 에레베다 에스카레다 라고 네. 읽습니다.
2: 전문 책인가 봐요?
1: 다 복사한 거예요.
0: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2: 해졌어요.
1: 예.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예.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와.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 거기를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2: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2: 20대.
0: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영어 1호 되고.
2: 아, 언어도 잘
1: 기술
2: 되고.
1: 뭐 이런 거 다 되고.
0: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2배 이상.
0: 2배.
1: 기본이 2배 이상.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0: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2: 왜요?
0: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 내리게 되더라고요.
0: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또 1억은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0: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1: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0: 근데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1: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0: 공짜로?
1: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0: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1: 그럼요.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0: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1: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엘리베이터예요. 아하.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0: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1: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 철근과 구조가, 구조가 녹아내려요.
0: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대부분 네,
0: 그전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1: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0: 예, 예.
1: 네. 도화를 열립니다.
0: 내부는 사실
2: 우리가 아는 엘리베이터

0: 그렇죠?
1: 네, 똑같은데. 네.
0: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1: 네. 네.
2: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네. 그 다음에 화염,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2: 이게
0: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3: 상황을 재현하시는
0: 지금 이게
3: 거죠?
0: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네. 이제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식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어.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아. 에어 제프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요.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3: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막 이게도 막
2: 맞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 대표님.
2: 예?
3: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계십니까?
2: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3: 아이디어 막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2: 저는 평상시에도 저거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3: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2: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을 뭐 많이 들어왔어요.
4: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2: 네. 저기 크렘린군.
4: 저건 어떤 사진이죠?
2: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가격도 더 좋게.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어휴, 저 가, 뒤에 예,
0: 그렇습니다. 한 예, 2, 3번 예. 테이블쯤 될 것 같습니다.
2: 디자인 같은 것도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0: 직접 다 하고 직접 졌어요, 이것도.
2: 설계부터 네. 디자인까지 다. 여기가 대표님의 비밀 공간.
0: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걸어, 이걸 붙잡고 걸어오려고 하세요. 아. 장훈 씨는 머리 조심하세요. 네.
2: 여기 뭐예요?
0: 이런데 에펠탑 올라오는 거 비슷하실 거예요.
2: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0: 그렇죠?
2: 네. 여기는.
0: 네,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2: 여긴 아, 넓네요.
0: 넓어요.
3: 어?
1: 뷰가 정말 좋네요.

0: 사통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1: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2: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쉬는 공간인가?
0: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네.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3: 사인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에
0: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큰 계약 됐죠.
3: 집에 가야 돼.
0: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1: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0: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희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4: IMF 대표단님.
5: IMF.
4: IMF는 IMF.
5: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0: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다 마비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0: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 납품을 해주는 대신
0: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복사나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복사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2: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0: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2: 그러니까요.
0: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네.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2: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0: 그렇죠.
2: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겪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1: 좋게 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0: 했죠. 네.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계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됐고 결국은 해냈죠.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예, 수출도 예.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그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할수 있고 유모차도 갈수 있는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2: 그러면 평생 하실 거예요?
1: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진짜 은퇴란 안 하시죠?
1: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0: 5층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여기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힘도 저관계가지고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두실까봐 자린고비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0: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시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 끼안고.

0: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1: I need you standing by my side.
0: Standing by my side, babe.
1: Don't let me go.
0: Yeah.
1: 난 끌어줘 집으로 나를 기다릴 곳을
0: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책!
2: 성교육!
3: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이요!
0: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 이제 외모만 보고 붙여준 택이라고 합니다.
1: 아니, 건강해 보이는 쌤, 이거 좋은 건 맞아요? 아, 요즘에 살 많이 뺐는데 날씬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0: 예전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잖아. 예전보다 살을 뺐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혜림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목구비.
4: 화려한 이목구비예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좀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닌가.
0: 예뻐요.
4: 마음에 드는데요?
0: 네, 진짜 예뻐요. 진짜 화려하게 딱 오늘따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신
5: 것 같아요. 눈이 진짜 커요.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야, 네 눈이랑 네 코랑 네 입이랑 다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네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아.
0: 아, 칭찬이에요?
5: 칭찬 아닌가요?
0: 모르겠어. 애매한데. 본인이 쓰셨어요? 젊어 보이는 성우. 젊어 보이는 성우래요.
6: 아니, 네.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표정 관리 중입니다.
0: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하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자본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 약간 아니, 있기도 해요.
5: 아니, 진짜 모공 하나가 열려있는 데가 없어요.
0: 이건 내추럴이에요, 피부는.
5: 와.
7: 네. 근데 네. 이게 지혜 씨한테 가야 될 거네.
0: 선생님, 바꾸실래요? 그럴까요? 그럼 관리하시는 걸 바꾸실래요?
7: 나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피부 고민인데. 제 안티가 준 것 같아. 누구신지.
0: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에도 기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묘해지는데 아이들이 붙이는 그 택은 어떤

0: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아니 이거 박서준.
2: 아니 저 자신감 어디서 나왔죠?
3: 제가 이제 뭐 별명이 새우는 반칫구멍, 건빵구멍.
0: 대부분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모, 남자애들은 키, 뼈말라, 개말라, 먹고.
4: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5: 거의도 비만 기준 네. 아니에요?
6: 눈에 생기가 없어요. 턱이 너무 부해 보여요. 그냥 못생겨서요. 그냥 다.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자, 외모 스트레스, 외모 강박입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외모 평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삽이란 그룹을 하니까 네. 이지혜는 노래 담당이다. 얼굴은 다른 친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1: 봤는데 웃어서 미안해요.
0: 단호하게 나눠.
1: 미안해요.
0: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담당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받다가 나중에 아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쁘면 좀 유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5: 연극 드라마 보면 이 특징 하나 있는 게 다양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안 이쁜 사람, 뭐 솔직히 내 주변에 봤을 때 한국 드라마처럼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3: K-드라마 보시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댓글을 봤냐면 남자들 다 집에 있어라.
0: 나가면 들통나니까. 나가면
3: 들통나서. 왜냐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지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제 얼굴로도 충분합니다.
0: 만족하시는군요.
7: 사실 전 오늘 주제가 외모라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0: 네.
7: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 비교와 그런 뭔가 경쟁과 맞아. 외모 예뻐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게 계속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7: 사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말하자면 그게 뭔가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0: 맞아, 그런 강박이 있어.
7: 원더걸스의 새 멤버라는데 얜 왜 이렇게 못생겼냐.
0: 예,
7: 그렇죠.
0: 댓글들도 있어.
7: 그런 뭔가 저도 댓글 보면서 막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역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예뻐야 사랑받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8: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뻐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애착이 생기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같은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0: 선생님 장원영이 예뻐요 안 예뻐요?
8: 예쁩니다.
0: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을 보면 이건 진짜 어디서 욕먹을 수 있는데 잘생 볼 때가 있어요.
9: 너무 호감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호감이잖아. 호감인데 잘생긴 말 안 하잖아요. 다 이런다? 너무 사람이 좋대. 너무 호감이는데 잘생겼다란 말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제 눈에는 가끔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교육 시간인데
9: 네.
0: 외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요?
4: 사실 바디 이미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는 예쁜 소녀가 사탕을 하나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다루고자 하는 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예뻐야 인정받는다. 또 남자애들은 멋있고 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외모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외모를 완벽하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그냥 원래도 일단 예쁜 건 아니지만은 여드름이나 피부 안 좋다고 친구들이 말한 적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네? 다이어트 왜 지금
3: 저렇게 말랐는데?
2: 아니 그러니까.
4: 저는 키가 작고 코에 흉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교하면서 막 놀리고 약간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친구들.
3: 스트레스 관련 애장품 뭐지?
1: 체중계인데요. 체중계.
2: 아, 이걸 맨 체중. 아, 몸무게를 매일 재는구나.
3: 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1: 밥을 먹을 땐 행복하고, 먹고 나면 약간 좀 두려운? 저녁에 제가 불닭 먹어서,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 했는데, 샐러드랑 불닭 먹었어요. 어, 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요?
5: 야, 이 진짜.
2: 이건 뭐예요?
3: 가장품?
2: 두 가지?
6: 우리 엄마보다
2: 나보다 많아요. 근데 요즘 애들 이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 봐요, 학교 다닐 때.
7: 이제는 다 한다 그래요.
2: 그래요?
7: 유치원 애들도 한다는데.
2: 그렇구나.
3: 제안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0: 안 한 날도 있는데 그날에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하고 왔냐고.
4: 이거 약. 키 클 때 먹는 약. 그 영양제를 먹어요.
5: 나 왜 이렇게 이마가
0: 반짝거리지?
5: 이거 발라서 그런가?
0: 너무 그게 얼굴 크게 나왔어요. 제가 웃으면 눈 크기가 약간 실종이 되는데 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1: 맞는 것 같아요.
8: 어, 마음에 들었어?
1: 네. 오,
8: 그러면 우리 서서 한번 찍어볼까?
4: 아니요.
1: 180. 그냥 이런 약간 얇아진
8: 마른
1: 예 마른
0: 안경이나 앞머리 없이도 이 얼굴만으로도
2: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또 안경 되게
0: 예쁠 것 같아 정도로
5: 코 오똑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예쁜
0: 야 이거 얘 저격하네
1: 너무
2: 제 눈엔 너무 예쁘고 다 멋진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9: 그러니까요. 다 네. 너무 예쁜데
2: 네.
9: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높은 기준 그런 또래 비교 이런 상황 환경이 있다 보니 좀 나도 예뻐야 사랑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3: 저희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찌됐든 좀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하죠.
3: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빠 나 좀 살찌지 않았어? 아빠 눈에 네가 제일 이쁜데? 아니 지금 너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니까 그렇지.
7: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예뻐, 뭐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이거보다는 넌 의지력이 강하잖아 라든지 뭐 너는 말을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어떤 내면의 뭔가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것도 좀 좋은 처방법인 것 같아요.
2: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아무리 해도 자꾸 자기 외모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칭찬을 네. 안 합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하고
11: 실제로 더 예쁜 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지
2: 맞아요.
11: 조건부 인정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여기에 맞아요. 뜨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조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집착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는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2: 맞아요.
11: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 SNS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예 SNS 다 금지법 시켜서
2: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 봤어. 기사.
10: 솔직히 그 압박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만 아니라 키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요.
2: 남자들은 볼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윌리엄 검사 받았더니 예상키 173 나왔거든요. 짱 주사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은 정말 필요한 경우는 맞긴 맞는데 한국은 원하면 가능한 맞아요. 뭐 분위기더라고요. 네.
1: 권하는
0: 요즘은 주변에 대부분 다 맞고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둠하고 솔직히 그때 보고 저는 그냥 주사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 남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우만큼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주사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솔직히 혹할 것 같아요.
1: 이제 거울 딱 보면서 뭐 나만 그래요? 다들 지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진짜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100%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가 X. 네. 너무 예쁜데 이목구비 여왕인데
3: 진짜?
1: 오늘.
2: 아 저도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쌍꺼풀도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고 네. 그리고 눈, 코는 큰데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버립이에요. 네. 항상 오버립을 고집하고 있어요.
3: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쌍꺼풀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2: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0: 제 인생에 100% 없어요. 100%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 네네.
0: 그래서 X로 했어요.
1: 아,
0: 솔직히
1: 그래요?
0: 굉장히 만족한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난 뭐 큰 풀만 없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1: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외모 고민을 익명으로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 누구 고민인지 다 같이 맞춰보고요. 본인께 나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4: 어느 날 친구가 너 발 슈렉발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비율이 안 맞긴 해요. 발볼이 좀 넓고 발가락이 좀 짧고.
3: 오, 야, 갑자기 발을 쳐다보게 되는데
5: 남자분들 중에 있지 않아요?
1: 혜림 씨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누구죠? 알고 없어. 아세요?
0: 네, 어렸을 때 저 발 넓이 때문에 그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1: 발볼이 넓구나.
0: 어렸을 때 한번 그 깎아내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그거 좀 상상해본 적이 있었는데
1: 높아서.
0: 발등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근데 어느 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양말 벗고 있는데 친구 그 발 보고 야, 너 발은 슈렉발 같아. 그래서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그냥 마무리로 친구가 그래 귀엽잖아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 얘기인데
1: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3: 상처 받았네.
1: 그러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샘 씨는 눈이 예쁘잖아요.
0: 아 그렇죠. 그거는
1: 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6: 저는 노안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살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살짝 노안 이슈인데. 노안 이슈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네. 정규 씨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서 정규 씨 아닐까 싶긴 한데.
3: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 저긴 했는데 저 아니에요.
1: 네. 아, 진짜요?
3: 저 아니에요.
1: 뭐지?
7: 저예요, 저.
1: 아, 그래요?
7: 네, 저입니다.
1: 아, 생각했는데.
7: 네,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노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단톡방에 막 사진까지 올려서 엄청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1: 진짜요?
7: 이랬었는데.
1: 오해네요. 그래서 아까 그 택은 젊어 보이는 이었잖아요.
7: 맞아요.
1: 그래서 아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7: 아, 안 숨겨졌나요?
5: 지금 이제 우리 바디이미지 얘기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 서로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게 왜 나한테 좀 상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바디 이미지는 부모하고 가족, 사회라는 그런 어떤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SNS가 또 그 거울을 대신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 그램? 네. 그거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청소년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5: 그렇죠.
2: 가장 네. 고민하는 시기라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기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7: 생후 한 18에서 24개월쯤이 되면 거울 보고 저게 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그거 못해요. 거울에 있는 거 자기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다가 한 만 3에서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0: 그러면서 제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 6세에서 8세쯤 되면 사회가 만든 어떤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 선생님 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어떠지 않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1: 좀 이르긴 하다. 네.
2: 요즘 볼륨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엄청 신경 쓰고 마음 안 들면 머리 다 감고 다시 스타일링하고
1: 아이고 진짜
2: 그리고 가끔 그냥 팬티만 입고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도 보고 있고
1: 아이고
2: 자기 왕자 막 이렇게 총각이 있는 게 이게 욕심도 낼 정도로 예, 몸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0: 남자들이라고 해서 외모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타인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다 병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고 학교나 친구를 피해요. 또 극단적인 어떤 식이 어떤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막 굶거나, 혹은 그러다 폭식하거나, 또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 못생겨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0: 단순한 외모 정도 고민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뼈 말라죠.
2: 뼈 말라.
1: 뼈 말라죠. 너무 말랐어.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0: 하고. 너무 말랐어.
2: 45kg이면 뺐을 때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말라가 되는 거고요. 165cm 키에 49kg면 116이 되는데 그러면 말른 정도다라는 거예요.
0: 아, 너무 충격인데요?
3: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1: 저게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오. 우리는 저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0: 아픈
1: 하는데
0: 아픈 줄 알았어.
1: 쟤들이 볼 때는 저게 너무 완벽한 몸매인 거죠.
0: 큰일 났다. 프로 아나 신드롬이 뭐길래?
2: 거식증이 아노렉시아라고 해서 아나라고 그걸 붙이는 거고요. 프로 아나는 우리는 아노렉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되고 싶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0: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뭐 정답처럼 정해진 외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솔직히 그거 너무 걱정돼요. 매스컴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하고 딱 정해진 그 틀에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건강미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다 비슷하게 말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4: 개말라 뼈말라.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1: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애들은 또 만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식증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프로아나라든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럼 월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위험하니까 피를 안 내보내는 거죠.
3: 아, 그것도 충격적이다.
2: 근데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망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I가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5: 근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디션 볼 때 42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생이 됐을 때 45kg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근데 3kg 쪘었다고?
5: 근데 키가 그때 163?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서 칼로리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0: 그치, 더 안 빠지지.
5: 사실 술맛을 먹었어요.
0: 너무 힘들어.
6: 먹고 싶은 분이 어떡해요, 예.
5: 무대 의상도 걸그룹이고, 무대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0: 이렇게 춤추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약간 팽창될 수 있어요.
5: 그럼요, 당연하죠.
0: 그때 찰칵 찍혀서
5: 약간 논란이, 약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0: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운 건데.
2: 한번 내가 뭘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 영상 좀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띄워주는 그럼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뼈말라를 미화하고 내 몸은 몇 등급인가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난 되게 부족한 사람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표도 기피하게 되고 뭐 사진도 안 찍는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혼자 틀어박히게 되죠.
1: 그렇게 이제 더 위험한 건 외모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루밍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굉장히 부족해. 근데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0: 자, 이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가짜 이미지만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필터랑 보정 앱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던데.
3: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0: 사실 저도 가끔은 유료 앱으로 살짝 좀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3: 올리기 전에 한 50장 찍고 제일 좋은 그렇죠. 것도 올리잖아요.
0: 베스트샷을 또 골라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진에도 한번 필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서 한번 볼까요? 아, 원래 얼굴이네.
1: 근데 저거 프로필은 다
2: 프로필에서
1: 포샵 해갖고
0: 그쵸, 원래 조금 있잖아요.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예요? 저 안 한 게 낫지 않아요?
4: 그렇죠. 제 느낌상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10대, 맞아요. 20대 가장 좋아요.
0: 아, 10대, 20대 좋아하네.
2: 우리가 봤을 때 원래가 더 낫지만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고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4: 요즘 좀 볼터치를 조금 과하게
0: 들어가더라고. 오! 씨도 전이 낫지 않나요?
1: 저게 더 이미지가 좋은 게 전의 이미지.
0: 샘 씨도 전이 나요.
5: 그냥 그림인데요, 이거는.
4: 눈동자를 엄청
1: 만화 같아요.
0: 아니, 정규 씨는 약간 아이돌 같은데요?
2: 네.
0: 오른쪽
2: 아이돌 같은 아이돌. 느낌이 나잖아요.
0: 네. 오!
2: 아.
0: 아니.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기다.
4: 제목이 제일 잘 나왔어.
2: 아, 진짜. 네. 저는 앞으로 고정해서 써야 되겠네.
0: 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2: 써야 이거 되겠는데.
0: 네. 오! 대박.
2: 와, 이렇게 고정이
0: 돼.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4: 기본적으로 너무 미인이죠.
0: SNS 사진만 딱 보고서 나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못 알아 못 찾는 거야 서로. 아니 어디세요? 아니 왔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 찾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2: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일정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내 진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뇌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게 되고 보정된 나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게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신체 이형장애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뭔가 결점이 되게 많고 삐뚤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1: 필터 속의 얼굴을 실제 자기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4: 그렇죠.
1: 그리고 그 얼굴로 성형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 너무 쉬워졌어요.
4: 맞아요.
1: 네.
0: 저도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 딱 보면서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리프팅 조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는 약간 여기 아빠 닮은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쌍꺼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컴플렉스야 나 잠이 안 와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무조건 안 돼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딸은 약간 쌍꺼풀만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뒤돌릴 수 없잖아요.
0: 뒤돌릴 수 없죠.
3: 저는 일단 100번은 고민하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로서 내 아이가 이미 완벽한데 맞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은 다 기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디 이미지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 다시 그 얼굴이 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4: 그렇죠.
2: 맞아요. 저도 이재 씨 말씀처럼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왜 아이가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외모로 뭔가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0: 하면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1: 저는 사실은 직업 자체가 좀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라는 주의는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아니고 정말 부모와 아이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본인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좀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그 시기랑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 맞아요.
1: 너무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 사실 성형을
3: 그렇죠.
1: 하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4: 근데 이제 사실 외모 기준이 뭐 취업이나 첫인상, 대인관계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모에 집착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한 거를 이해하면서 좀 대화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정규 씨랑 혜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5: 아니요.
3: 아빠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방송을 챙겨봤군요. 첫째, 네, 자유.
6: 잘생겼다.
7: 아, 너무 잘생겼는데?
3: 아내가 또 엄청 잘생겼대요, 제가.
1: 부장부리 하면서 뭐다 먹었어요.
8: 자기야, 살빈다는 지금 다 먹었어?
3: 와.
9: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 말을.
9: 들었어요.
1: 아, 이뻐요, 진짜. 자유가 있어, 얼굴에.
9: 엄마, 이거 바르면 나도 엄마처럼 예뻐져요?
1: 어? 대꾸를 안 해주시네.
9: 엄마, 저
1: 누가
9: 이거
1: 자유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9: 되냐고요?
6: 자유는 안 발라도 예뻐. 이게 좀 리프팅 하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0: 예뻐, 이것 좀 대충
1: 잘하는구나.
0: 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고요.
9: 제 눈에는 엄마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드는 게안 좋은 거예요?
10: 매장인 줄 알았어요, 매장.
1: 옷들이 좀 화려해요.
9: 여기에 보면.
4: 네, 매일 아침 패션쇼라.
10: 아, 멋쟁이.
4: 자기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11: 시우, 옷다 입었어?
12: 응.
13: 빨리 나와.
1: 아, 등원룩이에요? 네, 등원룩이. 날씨랑은 또 맞지 않네요, 옷이.
13: 역시.
11: 시우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더워요.
12: 아니, 계속.
1: 근데 이게 못 벗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입고 가면 계절에 안 맞아도.
13: 너무 대화불능이야.
11: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로 갈아입자.
12: 아니야.
11: 한숨이 나오고. 너무 더운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라 어차피 그 옷을 입고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14: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11: 네.
14: 어차피 이대로 입고 갈 거니까 차라리 박수를 쳐주자가 제 의견입니다.
13: 아유, 아니야. 왜 그래.
14: 더우면 나중에 벗으면 되지. 아, 그지.
11: 그래, 시우가 좋으면 됐어. 멋있어.
10: 와.
11: 하이파이브.
10: 외모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내 몸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아, 자꾸 콜라 그렇게 마셔? 아빠처럼 된다?
15: 어쨌든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타인을 막 평가하면 쟤 뭐 눈이 뭐 이제 쟤는 키가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1: 안
15: 거죠.
1: 나 고쳐야겠다.
15: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비교형이에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누굴 닮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 압박형,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건형 칭찬은 살이 빠지니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뭔가 나는 좀 조건을

0: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죠.
1: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칭찬보단 좀더 다른 방식의 영속적인 것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것, 그런 인상이 좋다거나 잘 웃는다거나 상냥하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됩니다.
2: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최대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제 딸을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예뻐서 오늘 테리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테리 왜 이렇게 예쁠까? 테리 너무 예쁘다.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칭찬을 안 하는 날은 내가 오늘 안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3: 그럴 수
2: 생각 못
3: 있습니다.
2: 했어. 그렇군요. 아, 이 칭찬을 바꿔야겠군요. 아, 오늘따라 웃음이 정말 밝구나,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걔가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공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쁜 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아이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죠.
2: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딸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알고
0: 그러니까 우리가
2: 지나가야 되거든요.
0: 여자애들한테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1: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외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썼던 적이 많아라고 하면서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좀 해결 중심적인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살좀 빼면 되잖아. 특히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외모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콩깍지가 씌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콩깍지는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자랑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자, 부모의 콩깍지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웃어, 진짜?
0: 자기 얼굴 보고
2: 너무
0: 웃네.
2: 예쁜데, 왜?
1: 되게 부끄러운가 봐요.
5: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좀 못생겨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6: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눈이 아쉽죠. 네, 안경을 쓴 거. 그게 아쉬워요.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화장품에 집착을 좀 해가지고 16만 원치 사고 10만 원치 사고 그랬었는데
3: 피부가 저렇게 맑고 하얀데
5: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숏다리. 평균 몸무게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뚱뚱해 보여요.
6: 바지핏이 별로거나 그러면은 저절로 저의 인상이 약간 찌푸려져요.
0: 진짜
6: 하루에
0: 신경 많이
6: 한 3번 정도 갈아입어요.
7: 올해 갑자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뭐 눈이든 코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뭐 쌍꺼풀이 없다라든지 뭐 콧대가 낮다든지 유치원생들 만큼의 약만 먹든지 되게 조절하는 느낌이 좀 종종 있어요.
8: 수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열심히 다 알아보고 안경을 엄청 벗고 싶은 땐가 봐요.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네다섯 번은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가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9: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연의 색상으로만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2: 그러게요. 엄마가 아무리 예쁘다고 뭐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해도 안 듣죠.
0: 사회가 문제지, 사회가.

0: 아, 듣고 그리시는 건가요?
1: 몽타주처럼 아, 그리시는
2: 거예요.
3: 일단은 머리는 길고요. 쌍꺼풀은 없지만 속눈썹은 좀 긴. 입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앵두 같은 입술이긴 한데 아무 좀 검정색입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광대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애기들처럼 이렇게 조금 볼살이 있는 느낌으로 좀 있고요.
4: 다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코가 많이 오똑해요.
5: 약간 마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코예요. 이마, 코, 입 해서 1:1:1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0: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6: 그렇죠. 엄마들이 볼 땐 아이의 예쁜 점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7: 어? 어? 왜 이렇게 잘 설명했어? 딱 나 같은데? 어, 진짜 나 같은데?
5: 너 실물이 더 예뻐, 이거보다.
7: 근데 그래도 나는... 원래는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더 나았는데 그려주신 걸 보니까 안경을 쓴 게 더 낫기도 해요.
8: 일단 눈이요. 되게 제 눈 같아요. 네. 못 굽긴 한데 다 예뻐서. 더 마음에 들어요. 네.
5: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는 그냥 너로서 예쁜 존재야. 진짜 그게 너 모습이니까.
6: 눈물 날 것 같은가 보다, 아기가.
7: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내가 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3: 민경아, 그림에 보듯이 엄마하고 아빠는 널 되게 항상 예쁜 우리 딸이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 그래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0: 어머.
6: 뭐가 이렇게 속상했어. 울어. 힘들었어.
9: 아빠가 평소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
8: 근데 오늘 좀 더 감동받은 것 같아.
0: 감동받은 거.
9: 오늘 촬영하러 잘 왔네.
6: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근데 남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10: 뇌는 원래 단점을 먼저 찾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뇌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생존 혹은 위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제를 더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캔을 해요.
11: 만약에 윌리미나 벤틀리가 자기 단점만 쑥쑥 흘러 흐르는 거 본다면 아빠라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12: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젖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동글동글하다고 귀엽다고 하셔서 그걸 또 나중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맞아요.
6: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지 않나요?
12: 네. 거울도 예전만큼 많이 안 보게
6: 되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이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11: 별 시간 없잖아요.
10: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확실히.
13: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다면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유능감을 좀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보다는 뭔가 해내는 나가 훨씬 더 근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4: 근데 진짜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네? 많이 차였습니다.
6: 아, 그래요?
14: 많이 차였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싸우고 교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6: 왜요?
14: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웃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겨보여요. 이게 내가 단점이 아니고
6: 맞아요.
14: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갔죠.
6: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14: 개그맨 딱 들어갔습니다. 네. 합격!
6: 바로 보자마자
11: 야, 문 열자마자
14: 문 열고
6: 보자마자 합격이에요.
14: 들어가자마자 합격!
6: 바로 아,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을 네. 외모로만 통과한
14: 그러니까
6: 또 그럴 때 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14: 아,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대단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사실.
6: 개그계에서
13: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0: 좋겠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름은 뭘까요?
1: 그 사진이요?
0: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2: 일단 종아리가 굉장히 탄탄한 근육인데 이게 지금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1: 저는 말벅지. 근육이 말이에요. 말입니다.
0: 그 사실은 꿀벅지 말벅지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뭐 세상을 누비는 다리 혹은 달리는 다리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주는 그런 묘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1: 아, 그래요.
0: 요거는 어때요?
1: 요거는 그럼 저도 배운 대로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
3: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네. 네 부드러운 눈주름.
0: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지워야 될 결점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이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쁜 저도 예쁜 눈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최고의 가치가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약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면 어린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출산 후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남편도 M자 탈모 머리숱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3: 내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라기보단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거울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의 가장 예쁜 구석 하나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걸 말해주셨는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그거는 가장 먼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국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5: 맞아요. 네,
2: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3: 타인에 대한 날선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부모의 따뜻한 시선 한 줄기가 세상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예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 거고요.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너는 너라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5: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미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충분히 예쁜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첫 성교육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예뻐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6: 성교육해요.
7: 6월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2: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8: 들어가!
9: 내가 알아서 아프게
10: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5: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1: 아, 위겸 이거 좀 해줄래?
2: 아빠나 해!
12: 그거 해야지 않겠어?
2: 왜?
12: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2: 의미가 왜?
11: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10: 모르겠어요! 아,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8: 호르몬 하는 일이다.
5: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8: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회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 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코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쿠아바디스 아이다에서 지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오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오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오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 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해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이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지역,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백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유엔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 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가 제안한 도시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럿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입니다. 드로바츠는 방금 독일군 사령관이 암살당했다면서 술주정이의 아들이 용의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모든 공연은 전면 취소되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유랑극단의 아름다운 여배우는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와 마주치게 됩니다. 간신히 연극적 기질을 발휘해 드로바츠에게 수레국화 한 송이를 쥐어준 채 조용히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드로바츠의 핏자국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여배우를 배신자 취급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습니다. 한편 언제나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치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국화 한 송이를 든 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츠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토프스키, 칸토르, 바츨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여덟 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예술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대단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 school life라고 하는 이제 하부 캐터고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학사 일정, 3월에 시작하는 학기, 9월에 시작하는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 입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으로 졸업한 졸업생끼리 만나는 또 동문회 이야기까지 해서 이 학교 생활적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학년 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나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다녔다. 요런 얘기예요. 자, 만나볼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돼 있고,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다. 요럴 때 써야 되는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7살이 되면, 즉만 7세가 되면 이럴 때쓸수 있는 동사를 하나 잘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t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urn 하면 뭘 돌리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turn 자체가 나이에 있어서는 막그 나이가 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art school,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하면 아이가 7살, 즉만 7살이 딱 됐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 취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들어보실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유치원, kindergarten, 그 바로 전에는 nursery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만 7세 다닌다. 자, 6년간의 초등학교, 6년, 6 years. 자, 연결고리가 of죠. Of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닌다.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자, 들어볼게요.
1: Six years of elementary school. Six years of elementary school.
0: Six years, right? Okay? Elementary school.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죠. 그러면 6를 3로 바꾸는데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each가 필요하죠. 왜요? 각각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3년이 아니죠. 어때요? 각각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가 빠지면 의미의 왜곡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합해서 3년인 줄 알았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됐죠? 요 ea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1: Three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Three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7살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학교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kids 일반화시켜서 복수형으로 만들게요. 아이들.

0: 애들은 kids start school when, 자, 요거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니까 they, 그죠? When they turn 7 years old.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요 turn 동사를 빨리 생각해 내셔야 돼요. When they turn 7 years old. 그러면 만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자, 취학 연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1: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앞에인데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mandatory라고 합니다. mandatory.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무라는 의미로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예를 들어 mandatory courses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걸 mandatory subjects, mandatory courses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즉,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죠. mandatory education, 의무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여기다 왜 넣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grade라는 말을 많이 써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grade란 말을 많이 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이 grade란 말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한테는 약간 초등학교 때 쓰는 단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조금 더 그 사람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year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같이 저희 집필을 해주시는 원어민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For middle school, why don't you use the word year instead of grade? Okay? 심지어 grad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느낌 나요. Grade school.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은 그냥 grade school, elementary school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grade라는 말 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Third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면 우리 아들이 중3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때 My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을 diploma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서입니다. diploma. Get a diploma. diploma. 들어볼게요.
1: Get a diploma. Get a diploma.
0: 좋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중3입니다. 자, 요거 이제 경작하실 때, 자, grade가 아니라 year. My oldest son, 첫째니까 가장 나이 많은 아들. My oldest son, first son, second son 이렇게 잘 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서술 처리 잘 안 합니다.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자, 여기 in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학년에 있다라는 의미로 is i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 문장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이 구분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영어로 이 specialize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pecialized. 특화되어 있는 이란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고등학교들. apply to, 어디에 지원하다는 건 to예요. a specialized high school. 특목고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오케이. 자, 외고등학교는 그냥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1: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 과학고 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통목고가 science high school, art high school. 간단합니다.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 이렇게 부르고요. art high school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0: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자체를 어떤 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을 한다.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반드시 apply가 나와야 됩니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specialized high school. 자,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자, apply의 강세 여기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1: 자, 오늘 내용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 구분에 관련된 주제에 먼저 시작을 했죠.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자, turn 동사. 딱그 나이가 되다. 들어볼게요.
0: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1: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grade라고 하지 않고 year라고 하면 좋다는 거. Third year of middle school. 들어볼게요.
0: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1: 특목고에 지원하다.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들어보겠습니다.
0: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1: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학년 구분 얘기부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confusing words. Actually versus really. Actually versus really. 네, 오늘은 actually 그리고 really를 비교할 겁니다. 네, 사실 원어민들도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actually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actually. 네, 여기서 A-C-T 부분에 SH 발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act 약간 C 발음에다가 그 다음에 surely, actually, actually.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actually. 네, 반전의 의미를 가진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기대가 예상과 좀 다를 때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when a situation is different than what you expected, we would use the word actuall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What did she actually say? Actually. 연결해서 actually, 실제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네, 어디 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그 방을 보니까 넓은 거예요. 그럴 때 actually.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Wow,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이 방은 실제로는 넓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그는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네, 연예인인데, TV나 뭐 그냥 기사로 볼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럴 때, actually.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es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그녀가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네, 이 질문의 어감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보다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 실제로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다음은 really. Okay. 정말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really, real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R 발음은 일단은 천장을 닿으면 안 되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really 네, 되게 버터 발음이죠. Really, really.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E 발음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really 이게 아니고 really. Really? 네, 뭔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입니다. 네, really는 정말로, 진짜로 이 말하고 싶을 때 really. 그리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When you really want to, when you really want to pinpoint or say strongly that something is the truth, we use the word really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He's really tall. I felt really nervous. Really, 정말로. Really.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oom is really spacious. 그 방은 정말 넓네. 그래서 저희가 actually 첫 번째 예문은 The room is actually spacious라고 하면 그 방은 실제로 넓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어감 차이를 느끼죠.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정말 넓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really tall. 그는 정말 키가 커. 네, 여기서는 실제로라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말이죠. He's really tall. He's really tall. 네, 그래서 I'm really hungry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정말 뭐뭐하다 그럴 때 really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really nervous.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그냥 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떨려. I felt really nervous.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felt really nervous. I felt really nervous. 정리해 드릴게요. 네,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네, actually really. 네, 확실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Don't forget. Actually는 실제로 뭔가 예상한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특히나 뭐를 비교를 할때 actually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Really 같은 경우는 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eally 많이 사용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And welcome everyone back to our show.
1: That is right. 네. And this week we have a brand new theme for you.
0: That's right. 이번 주의 테마는요.
1: Ye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라고 하죠. 리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Uh-hu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0: 네, follow라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챙겨본다라는 거. 그래서 uh-huh.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라고 uh-huh.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찾아보지는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Alright.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기본적으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예전에는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Mm-hmm. Religiously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okay. 이제 종교적으로란 뜻보다는 열심히, 열렬히.
1: Yeah. 네. Like it was a religion. You look at it every day, right?
0: 그렇죠.
1: You follow it closely.
0: Very diligently.
1: Okay, 열심히. That's a good one. Diligently.
0: 네, 열심히 아무튼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었는데 but now 이제는 I do my own research. Research이라는 건 꼭 연구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알아보는 걸 말해요. Yeah. 그래서 직접 제가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1: no.
0: 것보다는
1: You find out about it on your own.
0: Yeah.
1: Basically.
0: Exactly.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1: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1: religiously,
2: 네.
1: religiously.
2: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종교적으로라는 뜻 말고 여기서는 정말 빠뜨리지 않고 어김없이 열심히 하나하나 챙겨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1: That's right.
2: 그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Yes, and this is a great example. I think it's a very common use of the word. I used to watch that show religiously.
2: 저는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빠뜨리지 않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한 회차도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보는 걸 말하는 거죠.
1: That's right. And we also use it for following sports. I used to follow baseball religiously.
2: 네, 한
1: Things like
2: 경기도
1: that.
2: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또 따라다니고 이런 거를 아무튼 religiously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1: She says. But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2: 네, but ever since 뭐뭐 후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ut ever since I've learned, 여기서는 배우다라기보다는 깨닫다.
1: Yes, realized, kind of.
2: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이 표현도 재밌어요. Review 지금 여기 these are all written reviews.
1: Yeah, they're
2: you can't
1: all
2: really
1: written.
2: like listen to them.
1: Right, but in this case, when we say listen, we mean, I guess, take that advice.
2: Yeah, or believe.
1: Believe it, 네. right? I don't always listen to it, even though it's not something you physically hear. You believe it
2: 네.
1: or follow it.
2: 그래서 우리말로도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라는 것이 이제 listen to me 하면 listen to your parents' advice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1: yes.
2: 그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Yes.
2: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isten to reviews라는 거는 후기를 진짜 어떻게 음성으로 해서 변환해 주는 걸 통해서
1: no.
2: 듣는 게 아니고 믿는 거를 여기서 말합니다.
1: Believe
2: 그래서
1: them.
2: 네. 후기를 항상 믿을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난 후로는 그때부터는 I just do my own research. 그냥 제가 직접 알아봐요.
1: Next she says,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2: 똑같은 표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항상 듣곤 했다, 항상 믿곤 했어요. Listen to online reviews. If a review said this is a good product, she would buy them.
1: Okay, I believe it. It's a good product. I'll buy it.
2: Yeah, buy the same product that the review is talking about. And she would not doubt the review.
1: She wouldn't doubt it. She believed it. She listened to them.
2: 의심하지 않은 거죠.
1: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would watch review video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1: I would watch review videos.
2: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반복적으로 하곤 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I would,
1: I would
2: 쓰였고요. Watch review videos.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1: Yeah.
2: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후기보다는 비디오 후기, 비디오 리뷰들을 요즘에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후기 비디오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1: And she also say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2: 그리고 비디오도 보고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그래서 그 써놓은 제품 후기도 읽곤 했습니다. Of products, 제품들의 후기죠. Before I would buy them, 구입하기 전에 아니면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제 스스로에게 test them out. 여기서 말하는 them은 the products. 그 제품들을 제 스스로 제 피부에 발라보기 전에 그런 비디오도 보고 써놓은 글도 읽곤 했어요. 그런데
1: She says,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2: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피부관리 제품을 샀을 때였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뒤에 나오죠?
1: That's right.
0: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0: a really bad breakout.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1: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2: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문장, When I was in high school로 시작됐던 문장은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완전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다른 문장을 시작합니다. 구어체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샀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bout 생략됐어요. 네, 그래서 후기를 정말 많이 읽었고 읽었던 어떤 제품이었는데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여기서 ever라는 거는 그냥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out of all the products ever made.
1: It's so awesome, 네, right?
2: 강조해 주는 거예요.
1: Ever.
2: 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1: yeah.
2: 그냥 강조했을 때 eve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최고라고 모두가 말하는 제품을 샀대요.
1: But was it? She says.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2: 그런데 when I tried it out, try something out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이렇게 말하지
1: yeah.
2: try it out 하진 않아요.
1: You wouldn't say try it out is for something that you
2: use 네.
1: right? Try it something that you eat. Try it out you have to use it 네. or do something.
2: 약간씩 뒤에 붙는 게 달라지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1: Okay.
2: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I cooked this dish. Try
1: for
2: it.
1: You, try 네. it. It's delicious.
2: 네 그런 경우 I think it's delicious. I don't know what you will think, but try it.
1: Okay.
2: Try it 끝내요. 그런데 만약에 옷 같은 경우에는 try it.
1: on을
2: 많이 붙입니다.
1: Yes, try it on.
2: 네, try it on. 그리고 try something out,
1: out.
2: 하면 이거는 사용할 때 많이 쓰는
1: yeah,
2: 것 같아요.
1: Something that you use, you try out.
2: 네.
1: You wear, you try on. You eat, you try it.
2: 그런 어떤 구성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ry it out 하니까 써봤을 때 I had a really bad
1: breakout. Breakout.
2: Breakout.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 사전이 많은데
1: Oh, yeah. It's like you broke out of prison.
2: Yeah. Break out. And also a war can break out.
1: Oh, yeah. A war can break out.
2: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겠고요. A
1: yeah.
2: disease can break out.
1: Oh, yeah. So many things can break out.
2: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피부에 뭔가 많이 난 거를 말해요.
1: Yes.
2: 하나 난 거는 breakout이라고 안 하잖아요.
1: It's not a breakout. You just have a pimple. But when your face gets many pimples or acne everywhere, 네. suddenly it's a breakout.
2: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느낌이 좀 이제 전쟁 발발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Yeah.
2: 그래서 여러 개가 막 났을 때 breakout이라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really bad breakout, 정말 심하게 생겼어요.
1: And she said,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2: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that from then on 그때부터는 I said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선언처럼 한 거예요.
1: She said what? Let's find out.
0: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s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1: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2: 네, 이렇게 뭔가 결심, 다짐을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2: 방금 보신 부분이 전체가 약간 혼잣말 같은 거죠. Okay, I'm not just going to. 물론 사람들의 후기도 뭐 들을 수 있겠지만 just 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후기만 그냥 믿지는 않을 거야.
1: Nope.
2: 그리고
1: She say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that I'm buying.
2: 내가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ingredients. 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Ingredients, 물론 요리할 때 들어가는 것도
1: yeah,
2: ingredients인데
1: The ingredients you need to make 네. kimchi jjigae or something.
2: 네, 네,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도 ingredients라고 할 수 있어요.
1: Mm-hmm.
2: 물론 이제 화장품, 이런 화학 제품까지는 ingredients 괜찮은데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은 ingredients라고는 하지 않아요.
1: No. 네. They're parts.
2: Parts, 부품.
1: 그래서 부품, 그, parts.
2: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볼 거야.
1: Next, she says,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런 패턴을 봤었죠. Do one's own. 이걸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은요. 그는 자신의 빨래를 직접 합니다. He does his own laundry.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죠. He does his own laundry. Does his own 이 부분이 좀 발음이 연결이 연음이 많이 되니까요. 같이 연습해 볼게요.
1: Repeat after me. He does his own laundry. One more time. He does his own laundr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example sentence.
0: 그다음 그들은 자신의 숙제를 직접 해야 해요. They should do their own homework. They should do their own homework. Own homework. 이렇게 연결되네요. Own homework. 발음 연습이요.
1: They should do their own homework. One more time. They should do their own homework.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으로는 from then on I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다가 딱 어떤 뭐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from then on I felt guilty 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From then on I felt guilty. From then on I felt guilty.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네, 마지막 문장은 그때부터 저는 그걸 즐기기 시작했어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온라인 리뷰,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후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잘 읽지 않는다, 하나씩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1: Let's
0: 같이
1: take a look.
0: 읽어볼까요?
1: I don't follow reviews as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브 씨가 I don't follow reviews. 저는 리뷰들을, 후기들을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As, 여기서는 because라는 같은
1: Because
0: 의미고요.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1: pieces.
0: 이제 piece가 일반적으로는 조각이란 뜻인데
1: That's right.
0: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아, 조각?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opinion piece라고 하면 의견을 담은 글.
1: Yes,
0: 네.
1: it's some kind of, you know, report, essay, just any piece of writing that is someone's opinion.
0: 네,
1: Right.
0: 그래서 post랑 같은 의미로
1: Post, yes.
0: 쓰였습니다. Posts of opinion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pinion
1: Basically.
0: piece가 의견 조각보다는 의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1: Mona says,
0: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꽤 열심히 챙겨본대요.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1: That's right.
0: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뭔가 추천해주면 그쪽 의견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Let's finish the book.
1: They detect movement.
2: Did you really have to tell me that?
3: Come on, old man. Get a shift on.
2: Oh, I'm trying.
1: We'll create a diversion.
2: Keep moving.
1: We're going to Gorebridge next time.
4: Okay, okay.
1: Everyone in?
2: Punch in a new destination, quick. Oh, a flat hill. We have a problem. The engine won't start.
5: 오, 네. 자, 모두 외계인 방어 시스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네요.
0: Alright. 자, 여기에서 bug가 they detect movement. So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Detect,
5: 감지하다. 그들은 움직임을 감지해요. 네, 그래서 움직이면은 뿅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뚝 그쪽으로 쏘고 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아빠가 힘들어하네요. 자, bug가 will create a diversio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Harry는 keep moving. 자, diversion is actually we will distract them. 그러니까 방해할게. 네, we will create 우리가 방해를 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이라 여기에서는 막 불평하죠. 아니, 서점을 갈 거야, 우리 다음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자, 엔진. 자, 차, 엔진이 문제가 생기네요. Oh no! Let's continue reading.
1: The door won't shut. Move over, Harry.
2: Oh, we're going to be stranded and blown to pieces.
4: I know. Flip the bonnet, Dad.
2: No point. I wouldn't know how to fix it.
4: Please, Dad, just flip it.
1: Creak.
2: Oh, it started.
1: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2: Good boy, Shinoi.
1: Quick, enter a destination.
5: Okay, 자, 우리 Shinoi 아이디어 때문에 이 energy bolt가 차 배터리를 충전을 했어요. Alright, Shinoi. Good job, Shinoi. 자, 여기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0: We're going to be stranded. So,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be stranded.
5: 자, 발이 묶이다. So, 여기에서 우리는 발이 묶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구를 못 가고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빠도 걱정하죠? Yeah, and blow blown to pieces. 우리는 산산조각 날 거야. 네, 이렇게 걱정을 둘 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flip the bonnet, Dad.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bonnet는 친구들 뭐 이 차 보닛인데 아마 뭔지 모를 거예요. 그 차 앞에 뚜껑이에요. 영어로 hood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hood, the car hood인데 뚜껑이에요. 그거를 이제 열어.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봐요. What do you think Dad will do next? 자 아빠가 다음에 뭐를 할까요? 네 아마 이 뚜껑을 열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나 이거 열어도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신호이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딱 energy bolt it hits the car and it charges the battery. So bug says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자, 이 energy bolt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now 빨리 destination. 자, 우리 목적지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0: All 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6: Location, home.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4: Oh, that was eventful.

0: I'm going to have to get this back in the garage for a good fixing.
1: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2: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0: Hey, this heap of junk just got us to the moon and back.
1: You can't argue with that.
3: 네,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that was eventful 이렇게 말을 하는데 eventful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자 다사다난한, 오케이, so many things happened.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eventful,
0: oh that was crazy, oh my goodness
3: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adventure.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거 차를 고쳐야 되고 또 엄마가 그러는데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자, heap of junk는 쓰레기 더미인데 이 차가 친구들 알죠?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버리고 싶어해요. 근데 아빠는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 그 오래된 쓰레기 같은 자동차가 우리 달에 가게 했고 또 다시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Alright, so good car. All right. 여기서 stop and think 잠깐 볼까요? What did Myra think the car needed? Needed. 자, Myra는 차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She said,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자, wash는 네, 여기에서는 세차예요. Car wash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right,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So, lunar launch. 달까지 가고 공격도 받고 아, 드디어 이 차가 좀 오래됐지만 안전하게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Alright,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ill come back with another great adventure next time.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도 영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근데,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이러면서
0: Right.
1: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아요.

0: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그럼요.
0: 또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 또막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Okay.
2: Mm-hmm.
1: I can't choose my major. Major?
2: You can't choice.
1: Yes.
2: Oh, you want to choose?
1: Choose.
2: Oh, you can't choose your
1: Yes.
2: major.
1: Yeah.
2: Ah.
1: I don't know my job. So,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2: You don't know?
1: 정말, 힘들다.
2: Huh?
1: Okay.
2: Okay.
1: I love art. I love
2: Okay.
1: art.
2: That's good.
1: But everybody,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2: You don't need everyone?
1: No, art is everyone help.
2: Everyone helps you?
1: No, art.
2: Art.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1: Follow?
2: your heart.
1: 아, 마음.
2: Just follow your heart, okay?
1: Okay, wow.
2: 'Cause,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Are you movie director?
2: Yeah, I'm your dad. I'm
1: Oh,
2: movie
1: sorry.
2: director.
1: Oh,
2: The
1: really?
2: dad.
1: Oh,
2: And
1: yeah.
2: I majored in math.
1: Oh, you're
2: Yeah.
1: so good. Cool.
2: It doesn't matter.
1: Yeah,
2: Yeah, it's
1: heart.
2: okay.
1: Follow heart.
2: Follow your heart.
1: Oh,
2: Yeah.
1: thank you, my dad.
0: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1: 그쵸.
0: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4: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너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1: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0: 아,
1: 않거든요.
0: 그래요?
1: Yeah.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0: That's right.
1: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는.
0: 전공을 결정을 못하겠다.
1: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0: 네.
1: 그 대학교 때과 점퍼라고 있어요. 예. 과
0: 아, 본
1: 점퍼에
0: 적 있어요?
1: 예,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0: 아, 메이저 하면.
1: 예,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돼, 또.
0: 아,
1: 꼭
0: 그걸
1: 그런 거.
0: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1: 입어야
0: 아,
1: 돼요. 학교
0: 그렇군요.
1: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0: 오케이.
1: 예, major. 이거
0: 오케이.
1: 같아요.
0: Right, so,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1: 네.
0: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1: 아,
0: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1: 색깔을 못 정하겠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뭘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1: 아하.
0: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1: 네.
0: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1: 그쵸.
0: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0: 인지 쓰고 mm-hmm. 싶다면은 뒤에
1: on.
0: On.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 하겠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아,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명사만 여러분 바꿔 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아,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돈 들어가죠.
0: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1: 아.
0: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1: 예.
0: 아,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가주시면 되죠.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1: 아, 그렇죠.
0: 이러면서, right?
1: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0: 엄청 그때 나와요.
1: 진짜.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이게 네.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아, 고민되거든요.
1: 맞아요. Right. 다들 그러시죠.
0: Right. So I can't decide on the color. 자, how about this? 제 생각에 옷 좋아하시잖아요.
1: 옷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면은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살짝 루스한 걸로 입을지
1: 아니면 좀 핏한 걸로
0: yes,
1: 입을지.
0: Yes, yes. Okay. 아, 나 그 사이즈를 못 정하겠네.
1: 아, I can't decide on the size.
0: On the siz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 전치사 on만 느껴주는 거. 아, 뭐에 대해서구나, 뭐에 대해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I can't decide on the size.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 별로 그쵸?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3X로 가나요?
0: 3 정도. 너무 3X였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볼까요?
1: 네.
0: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1: 아하.
0: 그 아.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1: 아, venue, 네네네.
0: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1: let's
0: 결정하자.
1: decide
0: 그 venue로
1: on the venue.
0: 그렇죠. let's decide on the venue.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와우.
0: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맞아요. 입니다.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했지만
0: 네.
1: 다들 아,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네. 대학을 다녔잖아요.
1: 그쵸?
0: 근데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1: 예.
0: 관심이 가고
1: 아, 맞아요.
0: 그쪽 수업을 뭐 짧게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1: 네.
0: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1: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
0: 봅니다.
1: 그래.
0: 그런 얘기가 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살짝 뭐 아무튼
1: 예, 고민 많으셨군요.
0: right.
1: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해요.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
1: 진짜요?
0: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1: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네. 말은요.
0: 실용적이다.
1: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0: Mm-hmm.
1: 그러면 저는 쓰다, use,
0: okay.
1: use를 활용해요. Useful.
0: Useful.
1: 예, useful.
0: 오, 오케이. 꽤 괜찮아요.
1: 괜찮죠?
0: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거 자체가 칭찬해요.
1: 오!
0: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1: 진짜 처음 보네요.
0: 네, 처음 보네요.
1: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0: 아,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1: 네.
0: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1: 아.
0: 좀 소용이 있는 이 되겠고요.
1: 네네.
0: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기도
1: 예,
0: 하고
1: 예, 예.
0: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0: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0: everyone이 나왔어요.
1: 네.
0: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1: 그죠.
0: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1: Everyone? 모두, 여러분.
0: 모두
1: 어,
0: 여러분,
1: 어, 예.
0: right?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이고 다들이다 보니까
1: 복수 같아요.
0: 복수 같아요.
1: 너무 헷갈려요.
0: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0: 그렇죠.
1: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0: 복수면은 say인데,
1: 네.
0: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1: 아,
0: says로 가게
1: 그렇군요.
0: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WCB English,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1: 아.
0: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1: Yes.
0: 모두가 사랑한다.
1: Everyone loves
0: 왕초보 영어.
1: WCB.
0: English. 그건 제가 좀
1: Yes.
0: 지어냈고요. 왕초보, right?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Same.
0: sa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1: 네, 전
0: 모두가.
1: 쌤쌤으로 가요.
0: 쌤쌤, 너무 오랜만에
1: 예,
0: 들었어.
1: 그쵸?
0: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equal.
1: 아, equal.
0: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Everyone equals.
0: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Everyone is equal.
0: 오, are가 아니라
1: is.
0: is. 단수 취급하니까요. 그렇죠?
1: 네.
0: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1: 아,
0: 하는 거죠.
1: 진짜 헷갈리네요.
0: be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is equal.
1: Everyone is equal.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1: 예술.
0: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1: 아트 프로덕트. 예. 아트
0: 아하.
1: 왜 이렇게 칸이 좁죠? 프로덕트.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프로덕트.
0: 뭔가
1: 예스.
0: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1: 그렇죠.
0: 정답은
1: 불길했어요.
0: artwork라는 게 되겠죠.
1: 아트워크.
0: 한점한점한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 네. 아트워크.
0: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네,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단다.
1: 어, 약간 스윗한데요?
0: 이거는 정말 true예요, true.
1: 맞아.
0: 네.
1: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0: 그렇죠. 맞아요,
1: 소리잖아요.
0: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할게요.
0: follow
1: 네.
0: your mind. Okay,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1: 아, 이 쉬운 거를 왜못
0: 이게
1: 건드렸을까요?
0: 희한하게도 좀
1: 네.
0: mind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1: 네.
0: mind는 정신, 뭔가 뇌,
1: 어, 그래요?
0: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또줄 때가 많아요.
1: 아.
0: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1: 네.
0: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1: 예.
0: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1: 네.
0: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heart를 따르세요. 당신의 passion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거를 좀

0: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1: 맞아. 유명인이나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0: That's right.
1: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1: Yep.
0: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1: 네.
0: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0: 어린
1: 있죠.
0: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적 있어요.
0: 그런 거할때
1: 네.
0: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1: 맞아요.
0: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영어로 딱 해주면,
0: Oh,
1: 저
0: very
1: 언니
0: nice. Very...
1: 괜찮다.
0: 괜찮다, 괜찮다.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1: She.
0: just.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1: 에.
0: 그녀는 그냥 그녀의 하트를 따랐다.
1: She just
0: just.
1: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1: 아.
0: 직역 버전이 더 좋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와,
1: 지금.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1: 네.
0: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아, 그건 안될 거야, 어차피 안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그렇죠.
1: 멋지다.
0: Very nice. 저 이거 약간 슬기 씨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까불고.
0: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아하,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1: 오.
0: 아빠는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와우. 오,
1: 오.
0: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0: 아하.
1: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0: Okay.
1: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한 여기서 딱 끊어지는
1: 그쵸?
0: 거겠죠.
1: 예.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무비 디렉터. 무비 디렉터.
0: 이거는
1: 예. 네.
0: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1: 예. 네.
0: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근데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쓰는 편이긴
1: 네.
0: 하죠. 자, 지금 95% 맞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I
1: 헉,
0: majored
1: 뭐가
0: in
1: 잘못됐어, 또?
0: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Media. 어?
0: T-O-R.
1: 디렉토리구나, 디렉톨.
0: 근데 발음은 디렉터 맞는데 너무
1: 아,
0: 토르는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나중에
0: 맞아요.
1: 또안 틀려요.
0: 그랬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톨.
0: Hello, are you a directo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So,
1: 유의하겠습니다.
0: movie
1: 예.
0: director. I 쪽에 흥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1: 네.
0: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동사를 여기서
1: 네.
0: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하고 in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쵸, 조금
0: 그렇죠?
1: 알아둬야죠.
0: You know.
1: 네.
0: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1: 오.
0: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1: 네.
0: 그 당시에 특히 동양 친구들은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같아요.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네,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0: 근데
1: 공학.
0: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는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맞습니다.
0: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음?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 줄 알아요?
1: 피지컬. 사이올로지.
0: 그 심지어 그거는 피직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biology.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네.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아하.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오케이? 네.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로 ED 붙어요.
1: 네.
0: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1: Did
0: 너
1: you?
0: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G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1: 오,
0: 너의 major는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 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나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1: 네.
0: Right?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1: I can't decide.
0: 그 색에 대해서.
1: On the color.
0: 그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Mm-hmm.
0: 장소를 정하자. 정하자, 결정하자.
1: Let's decide.
0: 그 venue에 대해서.
1: On the venue.
0: On the venue.
1: Mm-hmm.
0: Perfect. 자,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아빠,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의 major에 대해서.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Perfect.
1: Mm-hmm.
0: 자, 읽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Let's decide on the venue.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1: 네.
0: 자, 모두가 동등해.
1: Everyone is equal.
0: Is equal이죠.
1: 네.
0: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Perfect.
1: Mm-hmm.
0: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1: I love art.
0: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0: everyone says.
1: 그게 practical 하지 않다고.
0: It's not practical.
1: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0: 진짜 길어요.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Oh.
4: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5: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4: Huh?
5: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4: Wow, thank you, Dad.
5: Just follow your heart. Yes. Do art if you love art.
4: Mm-hmm. Yeah.
1: Well done, you guys. Good job.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counter 였습니다.
1: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0: 아,
1: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를 깨서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1: 그쵸,
0: 봐요.
1: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끓이고,
0: 잘못했구나.
1: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0: My shirt.
1: Your shirt?
0: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0: Stinky?
1: Yeah.
0: Who?
1: Stinky?
0: No, like it smells.
1: Smell?
0: Like bad
1: Ah, bad
0: smell. My
1: smell?
0: shirt. Oh,
1: Oh,
0: is it me?
1: oh, 안 씻었어?
0: Huh?
1: Sorry.
0: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It's
0: B?
1: raining. It's raining. 꾹꾹.
0: 아,
1: Yeah.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0: Yeah,
1: smell?
0: musty.
1: Musty?
0: Oh.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0: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0: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그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좋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0: 아,
1: 그 건조기에 예,
0: 아하.
1: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오케이.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예.
0: 그렇죠.
1: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1: 예.
0: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1: 아하.
0: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1: 네.
0: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1: 아.
0: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1: 아.
0: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why를 뺀거 있죠?
1: 네.
0: stink.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1: 아, Stink
0: 라는
1: 하면.
0: 동사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1: 네.
0: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쓰기
1: Stinks.
0: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1: 네.
0: 사실은요. smelly
1: 스멜리.
0: 쓰셨으면
1: 아.
0: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0: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어,
1: 네.
0: 냄새 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개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네.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스팅크.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0: So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0: 너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디오더런트 그거는 오더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더, 스탱크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럼
0: 그렇죠?
1: 연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0: That's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 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렇죠.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막 because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1: 오.
0: 자,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shirt? The shirt?
0: 그렇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오늘은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막 말릴 때 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 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1: 네.
0: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1: because of.
0: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1: 네.
0: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okay,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Yeah.
0: 그건 그 눈 때문이야. 그건 그 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 수 있겠죠.
1: 네.
0: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 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me? 아하.
0: Make sense?
1: Yes.
0: Okay. So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1: Mm-hmm.
0: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 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막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아유.

0: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1: 네.
0: 아이들 옷도 다
1: 엄마,
0: 그래요.
1: 엄마.
0: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1: 아.
0: 같이 빨면 다 변해요.
1: 와, 이 냄새가
0: 네.
1: 이렇게 균이 옮기는가 뭐 이런
0: 맞아요.
1: 식으로.
0: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1: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0: 아, 솔직히 각자 빨래 합시다 가요.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1: 아,
0: 싫어가지고.
1: 그 여름의
0: 예,
1: 장난 아닙니다.
0: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1: 오.
0: Yeah, stink 이거였죠?
1: 네.
0: Stinky too.
1: 오케이.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0: 네.
1: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That's
0: 아.
1: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0: 퀴퀴한 냄새.
1: 곰팡이 냄새 같은 거
0: 아,
1: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표현할 때
0: Musty.
1: musty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0: 오.
1: 오케이? So, 뭐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0: 네.
1: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So,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0: 꿉꿉한 거. 네,
1: Right.
0: 압니다.
1: So,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0: 네.
1: 그러면 여기서 smelly
0: Yeah.
1: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0: Verb죠. 동사.
1: 동사, right?
0: Yeah.
1: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0: 그쵸.
1: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나다.
0: 난다.
1: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난다.
0: Yeah.
1: Does that make sense?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0: Since fresh.
1: fresh. 그럼 어떻게 해요?
0: The apple smell fresh.
1: fresh.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smells
0: Smells
1: fresh.
0: fresh.
1: 룩스
0: 맞네요.
1: 같은 거예요. 그렇죠?
0: 네.
1: 자, about this.
0: 왜요?
1: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0: H horrible.
1: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0: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1: 내
0: 예.
1: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한 거예요, 그죠?
0: 그쵸. My feet smell horrible.
1: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0: Smell
1: smell. 그다음에 horrible.
0: horrible.
1: 이렇게 만들
0: Yeah.
1: 수가 있겠죠.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oh,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0: 그쵸.
1: 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apple smells fresh.
0: The apple smells fresh.
1: My feet smell horrible.
0: My feet smell horrible.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0: 룩
1: 질문형
0: 형용사.
1: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질문형. 자,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나,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0: 네, 내 머리가 나쁜
1: 냄새
0: 냄새가
1: 나니?
0: 나냐고요?
1: 한번 해보세요. 쭉쭉.
0: Does my hair
1: 나쁜?
0: smell bad?
1: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오.
0: 야,
1: 이거.
0: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1: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막
0: 네,
1: 헷갈리거든요.
0: 그쵸.
1: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0: 그쵸?
1: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0: Does
1: So
0: my
1: does my
0: hair?
1: hair smell bad?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0: Yes,
1: Make
0: yes.
1: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0: My pants smell musty
1: There you
0: too.
1: go.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0: Smell.
1: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0: 네.
1: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뭐야,
0: 오.
1: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근데
0: 오.
1: 또 나면은 또 이제.
0: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제
0: 네.
1: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0: 네.
1: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

0: 일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어쩔 수가
1: 정말요?
0: 없었어요. 네.
1: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오케이. 나는
1: 네.
0: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이게
0: 라는,
1: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자,
1: Laundry
0: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1: Washy, water.
0: 그렇죠.
1: 아,
0: You just
1: washy예요?
0: said it.
1: 아,
0: I just
1: 그래요?
0: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0: Wash the
1: 너무
0: clothes.
1: 딥하게 가면은 또 영어는
0: 그렇죠.
1: 자꾸 그르치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근데 오히려
1: 아.
0: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1: 해석대로
0: right.
1: 가야죠.
0: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1: 아.
0: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 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물,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1: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0: pants, right?
1: Right?
0: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1: 입는 동작 put on.
0: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1: take off.
0: 벗는 동작을 해라.
1: 네.
0: 그래서 바로 take off.
1: off.
0: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기억나세요?
1: 네.
0: 그때 off
1: 알죠.
0: 많이
1: off.
0: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right?
1: 네.
0: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라 그럴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이런
1: 네네.
0: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쵸.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1: 아.
0: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0: Of
1: 돼요? 아,
0: course. 둘다
1: 그렇군요.
0: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here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만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틀릴 수가 없을
1: 아,
0: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So,
1: 네.
0: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 돌아다니는 상태. 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1: Pants.
0: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오늘
1: 네?
0: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쵸?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The
1: The rain.
0: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1: 아,
0: 그비
1: 그
0: 때문이야. 라는
1: 비.
0: 걸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 wash them
0: There
1: again.
0: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0: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3: 네.
2: It's because of 명사.
3: 예.
2: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3: 네.
2: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3: 네.
2: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3: It's because of you.
2: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렇죠?
3: 네.
2: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3: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2: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3: It's because of the snow.
2: It's because of the snow.
3: 음흠.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3: Yes.
2: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Yeah.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2: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3: 맞습니다.
2: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3: 가운데에 넣는다.
2: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3: 네.
2: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3: 맞아요.
2: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3: Loudly.
2: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3: yes.
2: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3: 음?
2: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3: Take it off.
2: Hey, take it off.
3: 음흠.
2: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3: 네.
2: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3: Take them off.
2: Take them off. Mm-hmm.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3: 네.
2: Take off them.
3: 안 되고.
2: 틀립니다.
3: 네.
2: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3: Hey, take off your shoes.
2: 그죠? Take off your shoes.
3: Mm-hmm.
2: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3: 네.
2: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3: 그쵸?
2: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3: 근데 어떻게 보면은
2: 네.
3: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2: Exactly.
3: 조금 고마운 부분.
2: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3: 그럴 때가 있죠,
2: 네,
3: 당연히.
2: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3: 네.
2: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3: 네네.
2: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3: Mm-hmm.
2: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5: It's because of the rain.
4: My pants smell musty too.
5: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Oh, honey, 어? why is my shirt so stinky?
3: Oh.
6: Is it me?
3: Oh, it's because of the rain.
6: 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0: Really?
1: 그레이트 잡 유 가이즈.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2: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1: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2: 네.
1: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1: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2: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2: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even though 뭐 직장을 갖고 계셔도 아니면 or if you don't go to work, I think you can learn some great expressions from the show. All right, so we are doing a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그동안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네. Work experience is very, very important in a job interview.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this one person. 네. 오늘은 이제 학생이고 졸업을 했는데 아, 조금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뭔가 경험이 조금 늦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let's find out. 저는 취업 시장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Oh,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3학년 때 다른 대학교에 편입했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1: I transferred universities during my junior year and was a double major.
0: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1: So I graduated a year later than everyone else.
0: Alrighty, so let's look at this whole answer in more detail. So we start off, 네, 여기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러신데 그동안에 뭐 했나요? you know, they could ask you, why did you, everybody applied and you graduated late? What happened? They want to know. Okay, so here is a possible answer.
2: 저는 취업 시장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자, 취업 시장.
0: This is the key point. Here we go.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So, job market is 취업 시장이죠. 자, have a late start, have an early start. 그래서 뭐 I started late 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So, you're supposed to start at this time, but it was a little bit later.
0: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그 취업 시장에서 다 이렇게 뭐 취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1: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Okay?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I transferred universities during my junior year.
0: 자, 저는 3학년 때 다른 대학교에 편입했고, okay.
1: Transfer is 편입, okay?
0: 편입도 학교뿐만 아니라
1: you could talk about your job, a company. You transferred companies or you transferred to another branch.
0: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nd was a double major.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하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먹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흔히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번 그 어떤 것이 뭔가 음식이 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좀 땡길 때는요.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I am craving 하고 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 am craving 음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 땡긴다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조금 순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땡긴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crave라는 동사 뒤에 갈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원할 때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음식으로 순화시키면은 그렇죠. 어떠한 것을 좀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ng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craving 갈망하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갈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craving 음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얘기들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포괄적으로 막 갈망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음식의 한 가지로 딱 한정해서 아,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걸 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매운이라는 거는 HOT, hot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spic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a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m craving some spicy f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해서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단 게 좀 땡기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은 그렇죠. 어떠한 음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예측하셔도

0: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 말고 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스위트 푸드라기보다는 스윗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S를 붙여서 스윗으로 얘기를 하면 단 음식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craving some swee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some sweet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단 음식이 좀 땡깁니다. 스위트 푸드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스위트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오늘 좀 술이 좀 땡기네. 스트레스 막 받았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술은 alcohol이지만 alcohol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쵸. 제가 바로 drink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am craving a drink라고 얘기를 하면 마실 것이 좀 땡기네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 되게 원어민들에겐 I'm craving a drink라고 얘기를 하면 술이 좀 땡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a drink라고 얘기를 해서 저 술이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a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Some coffee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a coffee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a coffee 라고 해서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쵸, 갈망하는 거지만 I am craving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먹고 싶다, 땡긴다 라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coffee. I'm craving a coffe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겨요. 그쵸?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땐 제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가 좀 땡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at are you craving? 혹은 What food are you crav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뭐가 좀 땡기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are you craving?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이라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아, 나 오늘 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는데,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답을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I'm craving a coffe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몇 잔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혹시 땡기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 요런 식의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혹시 지금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누구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니까 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who wants 하고 나서는 a coffee, who wants a coffee? 혹시 커피 원하시는 사람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who is craving a coffee 해가지고 혹시 누가 커피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에서 혹시 누가 커피 당기시는 사람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오늘은요, 어떤 것이 좀 땡긴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좀 먹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모든 게 다 잘 네, 진행되고 돌아가고 또 건강도 좋으시죠? 자, 그런 아주 멋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10분 동안 네,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 물론 매일 10분 영어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나 한국말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실수를 하시고요.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s. 실수를 많이 하실수록 배울 게, 즐겁게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대주 give it a try? 한 번을 해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맨 처음부터 다 보고 한꺼번에 옮기겠다 이러면 부담되죠? 상대편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나 성향.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무 때나 한번 점심 먹을까? 이런 느낌인데 네가 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의 느낌이니까 너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 wanna? 예,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네가 원하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가 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하셔도 되고요. do you wanna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스텝 1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짧은 걸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t's the one thing in common, okay?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쉬고 싶어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na?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다, 가지다는 possess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have, do you wanna have it? 너 그거 가지고 싶어? Do you wanna have it?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다. 멈추다. Stop을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만둬. 이럴 때 quit. Q-U-I-T도 많이 씁니다.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이 단어가 quit이 아니고요. quit이에요. Q 다음에 U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W 발음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quit, quit, quit 이렇게 입술이 나갔다고 들어오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 그 다음에 qu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en처럼 다 입술이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그만두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어? 궁금하죠.

잘해서 do you want to know? 됐고요. 쉬고 싶어? 예, 쉬다는 많죠. 그중에 rest 쓰셔도 됩니다. 그게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당연히 do you want to rest? do you want to rest? 자,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보셔야 when you feel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it wi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동작을 보시고 상상한 다음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싶어? Your turn. 네, do you wanna have it? Do you wanna have it? 자, number two. 너 그만두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자, 큐 발음까지 살리셨죠? Qu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Your turn. 아, 여기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보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셨어요. 32,223명. 나머지 분들 다시 다 함께 돌아와서. Do you wanna? No. Do you wanna know?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요. 쉬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rest? Correc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나왔던 미션 문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트레칭 타임, right? 여러분도 스트레치 하시고 문장도 스트레치 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그럴 의향이 있어? 라는 얘기죠. Do you wanna have? 자, do you wanna have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점심이니까 lunch 쓰시면 되겠고요. Lunch. 됐죠? Do you wanna have lunch? 그다음에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는 next week고요.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some 하고 time 붙여서 쓰고 s를 붙이면 sometimes는 예, 그거는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 하고 time을 띄면 언젠가란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요. next week 붙이면 됩니다. 자, 느낌 살려서요. Hey,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울 보시고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분이 You are the survivors.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실 거예요. 즐거운 생존자. 담배를 바로 끊고 싶어? 그렇죠? 아, 나 끊고 싶은데. 너도 끊고 싶지, 담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못 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Hey, do you wanna? 그럼 아까 나왔던 끊다, 그만두다. Do you wanna quit? 그렇죠? Do you wanna quit? Yeah, that bad habit? 그난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Smoking이죠. No. Do you wanna quit smoking? 바로란 뜻이 right away 됐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까지요. Do you wanna quit smoking right away? Right now? 다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너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아까 알고 싶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셔야죠.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뒤에 비밀이니까 a secret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의 비밀은요, 즐겁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점심 대신 저녁은 좀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뭐 어때? 자, 제안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발음은 instead of.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 설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Do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this website. 방문하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남겨주시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bye.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일단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